연애할 때는 잘 지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매일 다투는 부부들이 있죠. 연애할 때는 갈등이 생겨도 서로 며칠 안 보는 동안 잊어버리는데 결혼하면 매일 마주치니까 갈등이 사라질 겨를이 없고요. 자꾸만 투닥투닥 싸우게 돼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잊어버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요. 차를 몰다가 누가 얌체처럼 끼어들기를 했을 때 잠깐 열받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요. 섭섭한 감정이 들어도 오래 담아두지 말고 잊어버리고요. 많이 지쳤을 땐 잠시 쉬어가면서 숨 돌리면서 고단함을 잊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기억할수록 예민해지고 오히려 도움 안 되는 일들 이제는 잘 잊어버리면서 새로운 한 주 상쾌하게 시작하시죠.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5월 11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서유석의 가는 세월 함께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건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죠. 별것 아닌 일에 자꾸 매달리면 우리도 모르게 예민해지고요. 매사 예민하게 굴면 나도 괴롭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좋은 노래들 함께 하시면서 안 좋은 감정과 생각은 잊어버리는 시간. 지금부터 러브레터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진희님 사연입니다. 저도 장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 많은데 한숨 크게 쉬고 어쩌겠어 다 지나가겠지 하고 저를 다독여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속상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와, 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서진희님 너무너무 좋은 네, 방법입니다. 그래요. 한숨 한번 크게 쉬고 다 지나가요. 그렇죠? 오. 4623님께서는 현미님 금요일에 공연 너무 잘 보았어요. 오, 친구네랑 같이 넷이서 봤는데 어쩜 노래가 정겹고 좋은지 연신 박수치는 엄마 보고 너무 뿌듯했어요. 공주에 또 오셔야 해요. 하트 뿅뿅뿅. 와우.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공주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우리 옛 노래들과 함께한 아주 네 제가 참 사랑하는 노래들 여러분하고 함께 했었는데 거기 오셨었군요. 4623님. 그날 나태주 시인께서도 오셨는데 보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또 공연 얘기 나오면 제가 이렇게 좋아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새로운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도록 오늘 특별 선물로 햄버거 세트 모두 50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니까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보내주시고요. 주말 동안 있었던 이야기 보내주셔도 되고요. 방송으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축하받고 싶은 이야기, 혼자 속상한 이야기, 뭐든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좋은 옛날 가요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베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7: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와우, 네. 배호의 두메산골인데요. 공주에서 0228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공주, 예. 네. 다음에 제 공주 가면 꼭 이 노래 부르고 싶은데요. 배호 선배님의 두메산골. 좋은 노래죠. 잘 들으셨어요? 지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건선님께서요. 시골은 농번기랍니다. 아, 지난 주말에는 참깨를 심었어요. 그런데 쭈그려 앉아서 일했더니 허벅지 뒤에 근육이 땡기는 게 하루 종일 아이고 아이고 했네요. 흐흐. 맞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지금 목욕탕 갑니다. 뜨거운 물에 좀 지져야겠어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이 뜨거운 물에 지지는 거 아주 효과가 있죠. 근육이 뭉쳐서 그런가 봐요. 이건서님 수고 많으셨네요. 저도 요즘 이제 공연을 다니다 보면 이 들판이랑 보면은 벌써 이제 논에 물을 대놓은 많이 대놨더라고요. 거기 햇빛이 비치는데 아유 어쩜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까 그 배호 선배님의 두메산골 노래 들으면서 그 풍경들을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골은 농번기 얼마나 일손이 바쁘시겠습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특별 선물이에요. 목욕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6700님께서는요. 저는 다니던 부동산 사무실이 힘들어져서 요즘 주방 보조로 출근 중인 청취자입니다. 주 6일 동안 새로운 일을 하느라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저에게 해주세요. 와우. 네. 6700님. 결심을 하신 거네요. 아이고, 제 6일 동안 힘드실 텐데 보조, 주방 보조면은 몸을 많이 쓰는 일이잖아요.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역시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16님께서는요. 저는 대구 북구에서 대구 북구 작은 카페를 운영해요. 그런데 오늘 단체에 토스트 주문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만들어서 보냈고요. 이제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항상 가게 오면 바로 라디오 켜서 러브레터를 꼭 챙겨 듣는 애청자예요. 주현미님 진행 너무 편하고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구요? 대구는 제가 이번 주말에 공연이 있는데 네. 와하 그래요. 5216님 이렇게 다니고 한 곳에서 예, 가면 더 친근감이 있어요.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햄버거 세트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그나저나 저희가 드리는 햄버거 세트랑 5216님이 만드신 토스트랑은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6365님 개은숙의 노래하며 춤추며 노래 청해 주셨어요. 좋아요. 그리고 부산 덕천시장에서 8242님 김범룡의 불꽃처럼 청해 주셨네요. 네,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7812님께서요. 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면서 오랜만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주현미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와우! 제 차에서 러브레터를 듣긴 했었는데 버스에서 듣는 러브레터는 또 색다르네요. 목적지까지 1시간 버스를 타야 하는데 주현미님의 목소리가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7812님, 아, 버스에서 네, 러브레터 함께 해주시는데 이건 전적으로 우리 버스 기사님의 그 선택이시죠? 감사드리고요. 지금 버스에서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7812님 오늘 이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비소에 가 있으니까 차가. 오늘 하루 일 잘 보시고요.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9174님께서는요. 현미님, 태어난 지 2주 된 우리 양이들과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행복합니다. 오, 벌써부터 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이뻐서 할 일이 산더미인데 못하고 있어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하, 저 또한 양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힐링이네요. 세상에, 이 2주 된 이 고양이, 아우, 네. 아직 코도 분홍색이고, 와, 저 눈빛 봐요. 아유, 너무 귀엽네요. 한없이 들여다보고 싶죠. 아유, 네, 9174님. 2주 된 양이들, 몇 마리나, 네, 낳았는지, 건강하죠? 그래요. 고3 아들이 벌써 컴퓨터 바탕화면에 귀요미들 사진을 이렇게 저장해 놓았다고요. 그리고 저도 고3 수험생들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9174님 선물로 드릴

하늘로 뻗는 포도나무 순을 짚는데요. 석회가 끼어 있는 저의 어깨로 팔을 만세 자세로 왼종일 들고 일해야 하니 죽을 지경입니다. 현미 언니가 좋은 노래로 응원해 주세요. 아유, 저도 아유 소리 같이 예, 옆에서 곁에서 해드리면서 그 도와드리고 싶네요. 그러자 저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거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는데 앞으로 과수원에서 과일 따고 막 이런 작업하는 로봇이 네, 등장할 거라고 그래서 이런 수고로움 덜어줄 거라고 하는데 아하 그래요. 0134님 참 조심하시고요. 석회 어깨에 석회가 관절에 끼어 있으면 그 치료받고 주사도 맞고 하셔야 되는데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아휴 저도 그냥 걱정되네요. 오늘 특별 선물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좋은 노래로 응원해 드릴게요. 김영수님께서 김영준의 잊지는 못할 거야 청해 주셨어요. 이정혜님 강영숙의 사랑 청해 주셨습니다. 아 강영숙 선배님의 사랑 이 버전 정말 좋죠. 두 곡 이어 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조경희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두 달 전 이직을 했습니다. 집이랑 가까운 곳에 직장이 있으면 좋으련만 세상에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찾기란 힘든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직을 하면서 저는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서서 새벽 5시 30분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생활을 두 달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해가 빨리 떠서 밝지만 두 달 전만 해도 새벽 5시가 넘어도 사방이 깜깜했어요. 그래도 새벽엔 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정문 출입구를 청소하시고 편의점 아주머니는 박스 정리를 하고 계시고 환경 미화차도 지나다니고 그렇게 평소엔 보지 못했던 새벽 풍경도 마주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문득 옛날 새벽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한 달에 두 번씩 새벽 5시가 되면 엄마는 잠에 취해 해롱되는 저희 3남매를 깨우셨습니다. 어여 일어나서 목욕 가야지. 홀로 삼남매를 키우셨던 엄마는 저희 삼남매를 깨우면서 목욕 가방을 부랴부랴 챙기셨습니다. 지금이야 집에서 샤워를 할 수 있지만 옛날만 해도 욕조도 없는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 데워서 삼남매를 혼자 씻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은 꼭 우리 삼남매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박박 밀어주셨는데요. 저는 10살, 여동생은 9살, 남동생은 7살이었는데 남동생을 씻겨줄 아버지가 안 계시니 엄마는 어떻게든 남동생을 여탕에 데려가셔야 했지요. 남동생이 어릴 땐 괜찮았지만 7살이 되니 남들 눈치가 보여서 벌건 대낮에는 차마 못 데려가셨고요. 새벽에 매표소 아줌마한테만 빨리 시켜서 나가겠다고 부탁하시면서 남동생을 몰래 데리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원래 행사처럼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새벽에 목욕탕이 문을 열자마자 데려가서 씻겨주셨는데요. 이혼하고 홀로 삼남매를 키우시면서 애들이 꼬질꼬질하다거나 더럽다는 얘기를 안 듣게 하려고 힘들게 씻겨주셨는데 그땐 왜 그렇게 목욕탕 가는 것이 힘들어서 투덜댔을까요? 엄마는 남동생 손을 잡고 어둑어둑한 시장 골목을 지나가셨고 저는 잠에서 깨다만 여동생 손을 잡고 투덜대면서 걸었는데 그때 새벽 공기와 목욕탕 간판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래도 목욕 후에 요구르트 하나씩 사주시고 다시 동생 손을 잡고 집에 와서 푹 잤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꿀맛 같습니다. 요즘 새벽 5시가 넘어 집을 나서면서 문득 40년 전에 새벽 아침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리고 홀로 새 남매를 키우셨던 우리 엄마의 고단함도 이제야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네요. 다시 엄마 손잡고 새벽 일찍 목욕탕에 가보고 싶어집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였습니다. 아, 6235님께서 우리도 남편이 화상 흉터 때문에 공중탕을 안 갔어요. 그래서 초등생 아들을 남탕에 올려보내면서 때밀이 아저씨께 부탁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러셨구나. 아, 남자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은 아빠랑 공중목욕탕 가는데 그러네요. 참. 김세진님께서는 울 엄마도 남동생을 9살까지 데리고 목욕탕 가셨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네요. 9살까지요. 네. 요즘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 옛날엔 정말 참. 안일호님께서는 어릴 적 엄마 따라 목욕탕 갔던 때가 떠오르네요. 근데 엄마들은 왜 살이 뻘겋게 될 때까지 때를 빡빡 미시는지 눈물이 날 정도로 때를 미세요. 엄마가 밀어줄 때, 하,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생각납니다. 근데 그 기억이 엄청 선명해요. 그 지금 안일호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때 느꼈던 그 아픔 있죠. 살 정말. 아니 참 그 왜 이렇게 때를 밀어주셨을까. 그것도 뜨거운 물에 불려서 말이죠. 그 아 어쨌건 참 우리 엄마들 힘들었어요. 그죠?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데려가서 하나하나 그 나중에 지쳐서 목욕을 하셨을까 싶어요. 에휴, 참. 김미영님께서는 저는 지금 가까이 살고 계시는 엄마랑 가끔 새벽에 목욕 같이 다니는데 너무 기분 좋은 행복이랍니다. 아유 그러세요. 부럽습니다. 김미영님. 엄마 등 밀어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네. 좋죠. 아이고 어머니 건강하시죠? 김경수님께서는요. 저희 동네 목욕탕은 집 앞에 있어서 너무 가깝고 좋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져서 지금은 집에서 목욕해요. 목욕탕이 그립네요. 코로나 때 정말 오랜 시간이어서 집 앞에 목욕탕 없어진 곳 많을 거예요. 지금이야 집에서 씻지만 예전만 해도 새벽부터 목욕탕에 온 가족 가는 게 원리 행사였는데 아이고 어머니 혼자 삼남매 다 씻기시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나중에 어머니 모시고 목욕탕 함께 가셔서 이제는 조경희님이 어머니 등을 밀어드리고 씻겨드리는 시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조경희

님에겐 한우 우죽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이현수님 정정아의 왕대포 신청곡 주셨고요. 권현만님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들려드릴게요. 응원합니다. 기운 내세요. 신청곡 두 곡입니다.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하늘빛이 흐린데요.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 정체는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이 시작된 곳이 많아졌습니다. 여파를 받는 곳들도 있는데요. 울산고속도로 언양 쪽입니다. 언양 분기점 부근 1차로가 막혀 있고요.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의성 부근의 정체가 바로 작업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 지역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천안우도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고요. 반포대교를 지나서 작업 구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뒤쪽으로는 올림픽대교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는 많이 좋아지면서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서행하고 있고요.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은가은. 앞으로에도 은가은, 거꾸로에도 은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 구창모의 방황 함께 들었는데요. 1427님, 0737님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9561님께서는요. 아침에 일어나 소 밥 주고 오 소 밭을 좀 둘러보고 이제야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주현미님의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안 그래도 현미님의 목소리와 음악들이 기분 좋아지는데 현미님이 논에 물 대는 시기도 하시고 우리 농촌 생활이 공감되는 것 같아서 더욱 좋네요. 이곳은 비가 오려고 바람이 부네요. 부안에서 써니가 아유 부안에서 써니님 오 집에 소도 키우시고 아유 밭도 또 돌보셔야 되고 바쁘실 텐데 지금 이 시간 커피 한잔 하시는 여유 러브레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제가 그

소원이 그 농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 고생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그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저기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아, 전 그렇게 흙, 아, 네, 흙이랑 이렇게 뭐 지내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농사일 엄청 관심이 많아요. 9561님, 써니님 고마워요. 그나저나 소들은 잘 자라고 있죠?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맛있는 햄버거 세트 특별히 모두 50분에게 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도 좋고요.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햄버거 세트 50분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문자와 콩 보내주세요. 문자는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보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송수권 시인의 나팔꽃입니다. 바지랑대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뼘은 더 자라서 꼬여있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덩굴 손까지 흘러나와 허공을 감싸쥐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까지 메어 달고는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송수건 시인의 나팔꽃 함께 만났는데요. 일이 안 풀리고 자꾸만 꼬여갈 때, 그래서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허공을 감아주고 계속 올라가면서 이쁜 꽃까지 피워낸 나팔꽃이 시인에게는 아마 큰 감동과 용기와 위로를 건네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 탄생한 거겠죠? 연약한 나팔꽃도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끈질긴데 우리도 시련 앞에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죠?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7948님께서요. 복지관에 탁구하러 왔어요. 모두 현미언니 목소리가 나오는 러브레터를 듣고 있어요. 오늘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관에서 지금 운동하고 계신 모든 분들 러브레터 듣고 계시다고요?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아유, 일찍도 가셨네요, 복지관에. 7948님께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이진걸님께서는요, 여기는 복숭아의 고장, 경상북도 영주 순흥입니다. 복숭아요. 지금 집사람과 함께 적과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수확하는데 한번 오시면 입안 가득 번지는 복숭아 향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와우. 농촌 들녘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한 만큼 꼭 보람이 있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경상북도 영주 순흥의 복숭아. 아하. 꼭 가보고 싶네요.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입안 가득 번지는 복숭아 향. 아, 느끼고 싶어요. 지금 아내분과 함께 적과해주고 있는데 아유, 이거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작업들인데 수고하십니다. 저도 응원 많이 할게요. 올 8월에 풍성한 복숭아 수확 있기를 기도하고요. 이진걸님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병철님, 최진희의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신청곡 주셨고요. 임종국님, 4632님, 김수희의 고독한 연인 신청해 주셨고, 박강성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는 강두식님, 9003님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0598님 사연입니다. 현미언니, 지금 신랑이랑 콩으로 러브레터 들으면서 경주 토함산 오동수라는 약수터 길을 걷고 있어요. 요리사로 일하던 신랑이 4월에 은퇴해서 집에 있는데요. 그동안 못해본 경험들을 하나씩 하는 게 좋대요. 그중 하나가 주방이 아닌 산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걷는 게 참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자꾸 제게 미안하다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밥해 먹이면서 살아온 우리 신랑, 이젠 좀 쉬어도 된다고 현미 언니가 얘기해 주시면 우리 신랑도 힘내서 잘 쉬고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아이고, 0598님. 네, 두 분이서 지금 토함산 오동수 약수터 데이트하고 계시네요. 얼마든지 이 시간 쉬시면서 충전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곁에서 신랑님 함께 듣고 계시대는데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그동안 애쓰셨으니까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곁에 또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아내분이 계시네요. 두 분 만나보진 못했지만 엄청 끈끈하고 다정할 것 같아요. 햄버거 세트 오늘 드리는 날인데 두 개 드릴게요. 함께 드세요. 1902님께서는요. 현미님, 우리 셋째가 4살인데도 아직 말을 못해서 언어치료를 다니고 있어요. 일 다니면서 언어치료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가려니 힘도 들고 비용도 꽤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서 어찌 아시고 보태라며 돈을 보내셨어요.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께는 큰 금액이라 전화드려서 도로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무 소리 말고 편하게 쓰라고 하시는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흔도 넘고 애들 셋 키우는 부모가 됐는데도 아직도 부모님 도움 받는 게 눈물도 나고 죄송도 하고 그러네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아이고, 1902님. 참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이 셋째가 좀 더디면 또 그렇죠. 얼마나 신경 쓰여요. 언어 치료 받고 그러면은 아이는 잘 좋아질 거니까. 1902님. 부모님 마음이란 게 참 그렇죠? 눈물 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괜히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부모님 그 마음도 헤아려지고 1902님 그 지금 마음도 헤아려지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부모님이 응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힘입어서 잘 해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화이팅!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7842님께서는요. 신청곡 주셨어요. 현미 언니, 저희는 8순이 넘으신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오, 흥이 많으신 어머님의 영향으로 집안에는 24시간

스포츠가 흘러요. 와우, 이미자 선생님부터 요즘 유행하는 신곡까지 트로트 사랑 가득한 어머님 덕분에 집에 들어오면 어깨가 절로 박자를 맞추고 가족들이 싸울 일이 없답니다. 없답니다. 김연자의 그런 거야 신청해 봅니다. 아, 지금 어머님하고 같이 듣고 계신가요? 오, 신청곡 들려드리면 역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7842님 햄버거 세트도 드리고요. 신청곡도 준비해 놨습니다. 김경연님께서는 노래 신청합니다. 이자연의 당신의 의미 들려주세요. 오늘 아내 생일인데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 신청해보고 싶어서요. 저녁에는 데이트하려고요 하셨어요. 오, 아내분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데이트, 저녁 데이트도 네,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역시 준비해놨어요. 김경연님께 햄버거 세트 오늘 특별 선물 드릴게요. 신청곡 두 곡 이어드립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상대방이 변해서 실망했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점이 실망스러웠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들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일단 남편들은 아내가 결혼하더니 부끄럼 없이 너무 뻔뻔해졌다. 상냥하지 않고 퉁명스러워졌다. 너무 무덤덤해졌다 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아내들은 결혼하더니 남편이 너무 이기적으로 변했다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이어서 뻔뻔해졌다. 퉁명스러워졌다. 편한 것만 찾는다. 그래서 실망스럽다 라고 했대요. 하지만 반대로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잘했구나 라고 느낀 순간도 있었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마음이 반듯하면서 자기 관리도 잘하는 모습을 볼 때였고요. 아내는 남편이 역시 마음이 곧고

든든하게 나를 위해주는 모습, 그리고 쓸데없이 속을 안 썩일 때 결혼 상대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모두 힘들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내 곁을 지켜주는 모습에서 결혼하기 잘했다라고 느꼈는데요. 그러고 보면 주례사의 단골 멘트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고 지켜주며 함께하는 것이 부부라는 이야기가 진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런 진리를 쉽게 잊어버리고 곁에 있을 땐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떠난 후에야 뒤늦게 후회할 때도 참 많은데요. 1962년에 개봉한 내 아내가 최고야 라는 영화도 그렇게 착한 아내가 떠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였고요. 영화의 주제가 역시 눈물을 머금고 떠나는 아내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송민도 씨가 노래한 내 아내가 최고야는 미도파 레코드 문예부에서 작사하고 이인권 씨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잘해주면서 힘들수록 손잡고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함께 감상하시죠.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송민도 씨의 내 아내가 최고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서울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3: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2: 예산도 맞춰서?
3: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2: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4: 주현미의 러브레터. 이현범님 사연 주셨어요. 오늘 드디어 하우스 수박 출하합니다. 제가 디스크 허리 수술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커준 수박들과 그동안 고생한 아내 덕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늘 아내 생일도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아내분 생일이군요. 축하합니다. 수박들 출하. 참 이런 심정은 어떨까요? 잘 키워서 잘 자라준 수박 이제 오늘 시중에 내보내는 건데 이현범님 허리 수술 잘 되셨는지요? 사연 감사합니다. 햄버거 세트도 드리고요. 콘드로이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976님께서는요. 우리 영감이 78세인데 학교 지킴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전화가 와서 현미님한테 문자 좀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네요. 우리 영감이 방송 한번 나오는 게 소원이라니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이종석입니다.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도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하트 뿅뿅뿅 주셨는데 이종석 오라버니 지금 방송 타셨어요? 아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네, 학교 지킴이 근무 열심히 하시고요. 멋지십니다. 신청곡 들려드리고 햄버거 세트 1976님 두 개 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같이 들어요. 오늘의 특별 선물 햄버거 세트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 잠시 후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또 확인해 주세요. 내리는 비와 좋은 노래로 마음 촉촉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9시에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빗방울이 떨어질 듯한 하늘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들 먼저 살펴드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이고요. 금강 1터널 입구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한성 나들목을 가기 전부터 정체 심한 이유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5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 쪽인데요. 도리 분기점을 지나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3, 4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3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곳들도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권에서는 울산고속도로 언양 쪽입니다. 언양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2884님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박명수 정신으로 살려고요. 일이 잘 되면 다 내 덕분이야. 자, 남한테 강요 안 하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잘 되면 다 내 덕분, 잘 안 되면 리더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 그렇게 믿어야 일하는 재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찌뿌드드한 월요일. 아, 오늘도 날씨가 좀 그러네. 오늘도 내 덕분에 다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날씨가 오락가락한데요. 예,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좋은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중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 안에 정말 좀 아름답고, 예, 정말 제가 보고 싶었던 그런 우리, 딸 같은 우리 친구들이 오셨어요. 예,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베이비 몬스터, 우리 여섯 분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 아, 지금은 인사하는 건

0: 아니고요. 박명수의 휘낭시에 오늘 또 너무너무 예쁜 여섯 명의 천사 우리 베이비 몬스터 여러분과 함께 또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또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뵌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그때하고 똑같고 너무 예쁘고 노래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듣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고요. 우리 베이비 몬스터 배몬에게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요. 예, 베이비 몬스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메디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본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3: 와.
2: Sorry. Yeah. Be quiet, be quiet. Oh, smell. Coffee smell good. 박명수의 휘낭시에. 너튜브에서 조회수 차트키로 통하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신곡 홍보로 나온 채널마다 조회수 100만은 기본이고요. 작곡가로 전과했는데 196만 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했는데 174만 뷰, 심지어 김종국 씨랑 운동만 했는데도 133만 뷰를 찍었습니다. KBS 쿨 FM 조회수도 잘 부탁드리면서 라디오쇼의 빛과 소금 베이비몬스터 여러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둘 셋.
5: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2: 예, 뭐 저 얼굴 뵌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해주세요. 예. 자, 우리 저 아연양부터 한번 해볼까요?
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비몬스터 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일부러 그렇게 귀엽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4: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비몬스터 아연입니다.
2: 우리 아연양이고요.
6: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아사입니다.
2: 아사.
7: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루카입니다.
2: 루카 미나사마, 미나사마.
7: 오하요, 안녕하세요.
2: 자, 그리고요.
8: 안녕하세요, 바리타입니다.
2: 바리타, 치키타, 바리타. 그리고요.
9: 안녕하세요, 치키타입니다.
2: 치키타, 리듬에 맞춰 스윙.
9: 기타.
2: 예, 예. 그리고요.
10: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예, 벌써 라디오쇼 세 번째 출연이에요. 감사해요.
9: 감사합니다.
2: 예, 이렇게 새롭게 저 노래가 나오거나 뭐 하면은 꼭 여기를 오고 싶죠?
9: 그럼요. 네.
2: 예, 그래요. 네. 딴 데 나가도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예, 여기를 제일 먼저 픽해 주셔야 돼요.
9: 당연하죠. 네.
2: 예, 예. 우리 또 아사양이 당연하죠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그 작년 10월에 보고 이제 7개월 만에 뵀는데 그 사이에 축하할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아연 양이 올해 20살이 됐다고요?
4: 아, 맞습니다.
2: 어, 축하해요. 아, 그럼 이제 맥주 한잔 할 수 있어요?
4: 아, 네. 할 수 있죠, 이제.
2: 뭐라고요?
4: 할 수 있죠.
2: 소주는요?
4: 아, 아직 안 마셔봤어요.
2: 맥주는 마셔봤어요?
4: 네.
2: 어, 어때요? 어때요? 맞아? 맞아?
4: 너무 빨리 취해가지고. 아이고야. 힘들더라고요.
2: 얼마나 먹길래 그래? 얼마나 먹길래, 맥주를 얼마나 마시길래 그래요?
4: 저 한 캔 마시면 이제 네. 자요.
2: 아, 자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4: 맞아요?
2: 예, 예. 앞으로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또 한 잔씩 하시기 바라고. 이어서 저 또 어떤 또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예. 우리 아 잠시만. 그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10대는 이제 배번에 두 명만 있나요?
4: 네.
2: 어떤 분이죠? 기타. 치키타?
7: 치키타랑
9: 로라예요.
2: 아, 로라. 예. 치키타, 로라.
7: 네.
2: 어쩐지 파리타가 조금 좀 이렇게 좀 편안해 보여요. 벌써 이게 언니라서.
9: 언니라서.
2: 까불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언니니까.
7: 안 그래도 편해요. 멤버들끼리.
2: 알겠습니다. 약간 이상한
7: 동생들.
2: 말씀하시... 예, 알겠습니다.
7: 귀여워요.
2: 그렇게 따지면 루카가 이제 언니니까
7: 네.
2: 좀 이렇게 좀 위에서 내려보면 어때요? 예, 성인 됐다고 좋아하는 아연이 보면 어때요?
10: 근데 아연이 스무 살 됐는데 막 그렇게 변한 거 없어가지고
2: 뭘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제 성인이 돼서
10: 네, 술도 못 마시고.
2: 아이고.
10: 네, 그래가지고 아직 귀여워요.
2: 그래요, 예. 우리 치키타가 우리 저 로라 우리 로라보다 6개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9: 제가 08년도 8월이고,
2: 예.
9: 저는 09년생인데 예. 2월.
2: 그러면은
9: 생일이에요.
2: 둘이 호칭을 어떻게 언니라고 해요?
9: 언니가 맞죠, 근데.
2: 예예, 예, 맞는데.
9: 표정 봐. 로라 하면서.
10: 이다인. 예.
9: 이다인은.
4: 당신.
2: 아, 그래요?
9: 당신.
2: 예, 예. 당신이요?
4: 당신.
9: 가끔씩 언니라고 자기가 부를 때가 있어요, 저를. 그러면 혼자 언니, 아, 언니? 막 이렇게 놀라요.
2: 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10: 솔직히 태국은 약간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그냥 저 동생 있어도 약간 3년 차이에도 그냥 그냥 언니라고 안 해도 돼.
2: 아, 그냥. 3년까지는?
10: 네, 뭐 편하게 하도 돼.
2: 한국에서는 족보가 있어가지고
9: 네,
2: 그렇게 되면 10살 밑에도 친구가 돼요. 그래서 예, 한국은 좀 그런 거에 좀 예민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같은 가족이니까 예, 예 그런 것도 뭐 따질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올 초에 정규 1집 수록곡이죠. 예, Really Like You. 예.
9: 맞습니다.
2: 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그죠?
9: 네.
2: 예. 유명한 랩 파트가 있죠.
9: 있습니다. 예. 네.
2: 누구 파트죠? 들려줄 수 있나요?
3: 네. 저희 예. 딱 이렇게 앉아 있는 세 명이 같이 예. 하는
2: 아연아사 루카. 예. 네.
3: 해줘.
2: 한번 들려줄 수 있으세요?
3: 예.
2: 네.
3: Really, really like you.
9: 에이사, let's go.
3: Okay, okay, 내가 좋았으니까 오늘 너의 마음을 허락해.
11: Hey. Okay, okay, 별이 떴으니까 손 잡고 눈을 감을게.
3: Hey. Okay, okay, 말을 섞으니까 말풍선이 가득해.
2: 오. 우리 루카는 진짜 발음이 진짜 좋다.
10: 아, 감사합니다.
2: 예,
10: 예.
2: 예. 니혼진 데스칸데 그죠?
10: 네, 니혼진 데스. 예.
2: 근데 또 발음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연습을 감사합니다. 많이 했겠습니까?
10: 니혼진.
2: 자, 이제 두 번째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는데, 그죠?
3: 네.
2: 어디 어디로 갑니까 이번엔? 편안하게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9: 일단 저희 6월 26일에 시작 서울로 시작으로 예, 예. 이제 서울,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남미 이렇게 5대 6을 쭉 갈 예정입니다.
2: 그렇게 그럼 6월 26일 날 이제 시작하면은 뭐 올해 다 내년에 들어오겠네요. 여기 한국에?
9: 아, 계속 쭉 나가 있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네, 네. 아. 한국 활동도 하면서 예, 예. 경연할 예정입니다.
2: 그래요. 아, 서울 공연은 이미 전석 매진이라고 하면서요.
9: 우와!
2: 달고 있잖아. 왜 모른 척해.
9: 네, 알고 있습니다.
2: 아, 우리 아연이가 얘기 한번 해봐봐. 아연이가 매진 맞아?
11: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아니, 감사합니다. 왜 물어본 거 땅굴 치셨군 얘기해. 매진 맞냐고.
11: 아, 매진 맞아요.
2: 맞아요?
11: 맞습니다, 매진
2: 어, 언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에 매진하고 언제 소식을 들었어요?
10: 언제 들었지?
2: 어, 갑자기.
9: 이번... 네. 티켓이 생각보다 뭐랄까 오픈 되자마자 빠르게 다 나갔다는 에이. 소식을 늦지 않게 그래도 저희도 들은 거.
2: 자 누가 A 누가 그랬어요?
10: 저요.
2: 왜? 네. 왜 치킨 타고 왜?
3: 아 그냥 A 반응
2: 아,
3: 리액션.
2: 그래요.
3: 리액션.
2: 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같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나를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9: 리액션, 리액션.
2: 우리 파리테는 어땠어요? 딱 오픈 티켓 오픈 하자마자 다 나가서 기분 좋았어요?
3: 기분 너무 좋았어요. 멤버들 예상하지 못한 빠른 매진이었어요.
2: 그래요. 야 좋겠다. 6월 26일부터 이제 서울 시작하니까
3: 네.
2: 서울은 이제 매진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3: 네.
2: 이제 한결 가볍게 출발할 수 있겠네요. 그죠?
9: 스타트가
3: 가볍지만 그래도
2: 네.
3: 가볍지만 그래도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스테이지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2: 스테이지를
3: 네.
2: 일본도 가나요? 일본?
3: 어 당연하죠. 그 다음에
10: 다음 바로
3: 서울 다음에 일본으로 가요.
2: 네. 그래요?
3: 네.
2: 네. 기분 좋겠다 그러면 일본 가니까
3: 맞아요.
2: 가족들도 만나고 예예 예.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저 막 매진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예,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다니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9: 어 감사합니다.
2: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방콕도 가나요?
3: 네.
2: 아 꼭 가야 됩니다. 방콕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꼭 방콕에 가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자 오늘 함께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월드 투어를 앞두고요. 뭐 월드 투어를 홍보하러 온 건 아니지만. 서울 이왕 이제 저 다 매진이 됐고 새로운 앨범이 나온 겁니까?
9: 네 맞아요.
2: 춤이라고 앨범에 써있던데
9: 맞습니다.
2: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주세요. 네.
9: 네 저희 이번에 발매한 타이틀곡 춤은요
2: 예.
9: 이제 저희 베이비몬스터가 전 세계를 하나의 춤판으로 물들이겠다
2: 춤판으로?
9: 라는 강한 오. 저희 포부가 담겨있는
2: 예,
9: 노래입니다.
2: 예. 어떻게 물들일 건데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물들인다며
9: 저희 안무 중에 예. 이렇게 예. 뭔가 엉덩이 이렇게 트위킹한 안무가 있어요.
2: 예, 예, 예.
9: 저희 노래를 들으면 예. 다 그렇게 몸을 흔들게 된다.
2: 아 그러니까 우리 저 베몬의 춤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면
9: 네.
2: 나도 모르게 춤을 춘다 그 얘기예요?
9: 맞습니다.
2: 어, 제가 춤을 추는지 제가 춤을 추면 대박이에요.
9: 이따 기대할게요.
2: 이따?
9: 이따?
2: 예, 이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춤을 추면 정말 대박이 날 거예요.
9: 네.
2: 근데 이게 보통 춤은 이제 우리 영어로 하면 댄스 아니에요? 댄스.
9: 맞습니다.
2: 근데 춤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춤?
3: 춤.
2: 그러니까 이제 댄스라고 안 하고 춤. 우리말로 춤이잖아요.
9: 일단 예, 예. 이번 앨범 커버도 그렇고 약간 동양적인 미를 좀 살려서 예. 춤으로 예. 디자인을 하고 예. 그런 면을 살려서 좀 춤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춤을
2: 그래요?
9: 했습니다.
2: 그래요? 예. 양 회장님이 많이 좀 저 전복증 지원했다면서요?
3: 맞습니다.
12: 어떻게 지원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했어요?
9: 예, 예.
2: 아니 그냥 저 그냥 한 거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12: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2: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3: 맛있게 줘라.
9: 아 저희
3: 맛있게 좀 줘라.
2: 맛있게 좀 줘라. 맛있게 좀 줘라. 이랬어요? 네.
3: 예, 안무 연습할 때마다 네. 그 총괄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매번 이렇게 피드백도 주시고 예. 안무도 직접 보여주시면서 네. 그리고 만드시기도 했어요.
2: 진짜?
3: 안무를.
2: 네. 예. 아직 정말 그 우리 양 회장님, 양 회장, 양현석 사장 뭐라고
3: 총괄님은
2: 네. 예, 참 그 총괄 총각 아닌가죠?
3: 네?
2: 그런 쪽에 참 열정이 많아요.
9: 아 너무. 아,
2: 예,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댄서 출신이기 때문에
9: 아,
2: 예전에 진짜 어, 그분 춤추면 진짜 옆에 가지 못했어요. 어, 춤을 너무 넓게 춰가지고 예, 서태지 와이들 춤 너무 넓게 춰서 잘못해 맞을 뻔했어요. 예, 진짜 춤 너무 잘 추잖아요.
3: 맞아요.
2: 예, 아 춤을 그러니까 춤을 맛있게 추는 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던가요? 춤이란 건 이렇게 춰야 된다. 뭐 그런 뭐
3: 맛있게.
2: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춤출 때 네. 춤을 맛있게 추게 해서 어떻게 좀 하십니까?
3: 맛있게
2: 막 그 춤에 빠져서 춥니까? 아니면 막 최선을 다해서 뭐 어떤 느낌을 예
10: 재밌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재밌게 네. 아, 재밌게
10: 재밌게 하면 맛있어 보여.
2: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9: 토크가
2: 토크가 좀 너무 끊겨가지고 그러면 저기 춤을 재밌게 추면 맛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혹시 무용을 전공하신 분 계세요? 무용은
9: 어, 여기 중에 무용은 딱히 없고 사실 저희 연습생 때부터 항상 어, 좀 맛있게 쳐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를 항상 생각을 했는데 예, 예. 너무 딱 딱 맞춰서 간직에 맞추는 것 말고 뭐
2: 그렇지 그렇지
9: 좀 자유롭게 자기의 티튜드를 표현하면서 예, 좀 예. 그 즐기는 바이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그게 어떤 아시아의 춤의 어떤 그 기본 느낌 아닙니까?
9: 그쵸,
2: 맞춰서 추는 것보다는 자기의 feel을 다해서
9: 그렇죠 그렇죠
2: 그죠? 예 하는 거죠.

0: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 노래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1: 어,
0: 라이브 가능합니까?
1: 완전 당연합니다.
0: 완전 가능합니까? 예, 그럼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2: 네.
0: 아, 뭐 가볍게 춤까지 해주셔도 좋은데 불편하지 않게 하시기 바라고요.
2: 네.
0: 자, 이 베이비 몬스터가 나와서 라이브로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예. 저희가 저 3개 공중파 중에 마이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서 12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이크 지금 저기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편하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 투채널 전국방송 베이비 몬스터 라이브로 모니터로 여러분 모니터로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 콩으로 들어오시면은 라이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2: 네.
0: 자, 우리 베이비 몬스터의 신곡입니다. 춤 박수 함성으로 들어볼게요. 자, 박수 함성 저만 치면 나가. 예.

0: 너 미쳤네. 니네 미친 것 같아. 어 진짜 어 너무 좋 너무 좋은데요? 예 예. 아 들어 들어오세요. 우와 노래 좋다. 아 진짜 노래 좋은데. 야 로라야 노래 너무 좋아.
1: 아 정말요?
0: 터졌다 터졌어.
1: 터졌어요?
0: 어 터졌어 터졌어. 아 이게 이제 코첼라의 그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우와.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연아 미쳤다 니네. 아연아 왜 이렇게 잘해?
2: 에이진데
0: 여섯 명의 멤버가 다 들어가 다 보여요. 다 보여. 어 너무 멋있는데.
1: 감사합니다.
2: 예, 예, 예.
0: 만족스럽네.
3: 감사합니다.
0: 아 제가 지금 저그 일어나 춤추려고 그랬는데 약간 추접스러워. 그 춤이나 저는 안 맞아서 아쉬운 거지.
1: 네.
0: 진짜 제 마음은 들썩들썩 그랬어요.
1: 다행이다. 아,
0: 잘한다 진짜.
2: 다행이다.
0: 배몬 잘한다.
1: 감사합니다.
0: 근데 다들 이렇게 제가 한 명 한 명 봤는데 파트마다 여러분들 색깔이 보이고
1: 네.
0: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무대를 진짜 보고 싶네요. 라이브로. 서울 공연.
1: 아. 보러 오세요. 보러 오세요.
0: 예?
1: 보러 오세요. 서울 공연.
2: 와주세요.
3: 와주세요.
2: 와주세요. 와주세요.
0: 표를 못 보내가지고.
1: 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0: 예?
1: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별로 안 오죠.

0: 지금 왠지 좀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1: 네.
0: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저 배문 말고 다른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그 춤이라는 걸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나중에 춤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문을 더 알리고 혹은 또 그 한류의 그 케이팝을 알리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어? 맞습니다.
0: 양총괄이 잘 뺐네. 어? 양총괄이 감이 있네. 감이 있어. 나중에 만나면 네. 만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박명수가 감 있다고 그랬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1: 저희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너무 좀 좋다. 아 진짜 너무 재밌네. 너무 잘한다. 예 예. 아 이게 저 외국인 멤버들 한국말 너무 늘었네요라고. 예. 그 말 나온 김에 꿈꿀 때도 한국말로 꾸나요? 우리 치키타하고 파리타 먼저 우리 저 물어볼게요. 꿈꿀 때 태국말로 꿔요? 아니면 저 한국말로 꿔요? 궁금해서.
2: 안 꿔요.
0: 안 꿔요?
1: 요즘 안 그러는데.
0: 아사하고 루카는 어때요?
2: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어로 끄고 일본에 있을 때 일본어로 꿔요.
1: 진짜?
2: 네, 신기하게.
0: 자, 꿈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8: 와우
7: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8: yeah.
9: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0: 인쇄는 와우 플러스
11: 공간 코디는 코디너
12: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1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4: 제가 들어드릴게요.
15: 여기 앉으세요.
1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월드스타 지수 씨, 지금 나와봐요. 별로 이렇게 좀 남는 것도 없을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15: 아유,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픽했지만
0: 네, 초대 안 했어요.
15: 네, 바로 응해주셔서. 네.
0: 아유, 예. 이거 보세요. 들으셨죠? 예, 월드스타 블랙핑크의 지수가 픽했습니다. 저를 예, 지수가 픽한 라디오 박명수의.

0: 라디오쇼 출발!
1: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어우, 뛰어나오니까 난리가 났네요. 예, 예. 어우, 춤을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 이런 댄스 뮤직 나오면 막 춤을 춰요?
2: 어. 네. 네.
1: 예, 예, 예. 누가 제일 잘 추는 것 같아요? 필이.
3: 예. 어, 저희 표정이 좋은 어. 기타?
4: 네? 아닐까요?
2: 왜 정세요?
4: 루카온이 하겠습니다.
5: 필이 좀 다 다른 것 같기도.
1: 그래요? 예, 예. 막 경쟁이 되지 않아요? 누가 음악 딱 나오면 네.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 거기에도 경쟁이 되지 않아요? 어때요? 여섯 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2: 경쟁이라기보다 너무 신나가지고 예, 예. 다 같이 막 이렇게 놀 때도 있어요.
1: 아
2: 막.
1: 그래요? 네. 예, 경쟁은 없거든 사실. 예. 네. 아니면 누구 하나 앞으로 밀어버리든지 그런 거 없어요?
4: 아 그런 건 있어요.
2: 밀어버려요.
1: 먼저 하라고 막 그죠?
2: 네.
1: 예능 같은데 나가서 만약에 맞아요. 음악에 맞는 춤을 췄다 그러면 여섯 분이 누구 하나 이렇게 밀잖아요. 네. 보통 미는 게 동생을 미나요? 아니면 진짜 잘 추는 친구를 미나요?
5: 저희 저번에 로라 그냥 밀었던 것 같아요.
4: 맞아요.
5: 아, 너 프리스타일 해.
4: 제가 밀었어. 이렇게 했던 거.
1: 그

0: 이미.
1: 로라가 나왔어 앞으로?
0: 네.
1: 쳤어요?
0: 쳤어요.
1: 어, 반응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뭐라고 했죠? 누가 밀었어? 했어요?
0: 어 그냥 항상 제가 뭘 하면 여기서 왜 저래? 왜 저래?
1: 왜 저래? 아 재밌다. 아 그 야 여기도 미는구나.
0: 네.
1: 예, 예능한 사람들도 이렇게 먼저 창피하게 밀거든 살짝.
0: 그럼요.
1: 야 여기도 그렇구나. 예, 재밌다. 그 베이비몬스터 공식 너튜브에서 매몬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1: 각자 상을 하나씩 받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2: 맞습니다.
1: 루카 양이 저 우리 상상 이상 수상했던 거 이게 뭐예요? 상상 이상이 뭐예요? 상상 이상이라 상을 받은 거예요?
0: 네.
1: 뭐예요, 뭐예요?
0: 너튜브 영상 찍을 때 항상
1: 예.
0: 저희 작품 찍을 때
1: 네네.
0: 제가 그 CG 요청을 항상 하거든요.
1: 예. 어떤 CG를 요청하는 거예요?
3: 말도 안 되는
0: 예를
3: CG.
0: 예를 들어 그 저희 콘서트 대기실에 어떤 초록색 커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 크로마키 같아 해가지고 제가 여기 동물원으로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네 해주셨어요.
1: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달라면 다 해줘요?
0: 해주세요.
4: 다 어, 편집 다 해주세요.
0: 잘 해주세요.
1: 어, 이거 넣어달라고 넣어주고 이렇게 해줘요?
0: 네.
1: 오, 저 흑장가 보다. 되게 잘 보나 보다. 해주는구나. 딴 데는 하지 마! 이런 야, 그게 얼마인데 그래.
0: 맞아요.
1: 와 이젠트 해줘요?
3: 진짜요? 오.
0: 근데 항상 카메라 들고 계시는 분이 항상 약간 좀 어, 또 시지 해야 돼? 막 이런 표정이 약간
3: 나 또 해야 돼?
0: 근데 해주세요.
1: 루카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구나.
0: 네.
1: 그죠? 전체적인 이제 좀 느낌을 잘 좀 보는군요. 그죠? 돈은 이제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0: 돈이 들어간다.
1: 그러니까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파리타는 아니 죄송합니다. 가끔 이상이 뭐예요? 가끔 이상. 가끔 이상한 짓을 합니까? 가끔 이상이 뭐예요?
4: 가끔 이상은
1: 파리타. 세뇨리타.
4: 세뇨리타.
1: 세뇨리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끔 이상이 뭐냐고요. 가끔 이상이
4: 딱 봤을 때 되게 조용하고 다 팬들이 막 어 공주 어 비원의 공주라고 하는데
1: 예.
4: 아, 너무 감사한데
1: 예.
4: 저는 사실 좀 웃긴 편인 것
0: 맞아요.
4: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상상하지 못한
3: 가끔 이상.
4: 네 가끔 이상.
1: 그래요? 어 상상 이상으로 가끔 이상한 거에서 웃게요. 그러면 어, 저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 박명수랑 아저씨를 보고.
0: 오.
1: 예.
0: 네.
1: 어떻게 처음에 첫 인상이 어땠어요?
4: 첫 인상이요?
1: 예, 첫 인상.
0: 어.
1: 저를 근데... 보고 말씀하세요. 예.
0: 아.
1: 예.
0: 네.
1: 어땠어요? 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예, 재밌게 있는 그대로. 예. 뭐라고 하냐. 여기서 터지니까.
0: 아. 어떻게?
1: 그러니까 저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 딱 보는 순간 뭐 누구를 닮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괜찮아.
0: 그럼 잘생겼다고 해도 돼요?
4: 아!
1: 지금 누구냐? 누구야? 어우 하네 누구야?
0: 저요.
3: 뭐야 또예요?
0: 저요.
1: 지키타 왜 그래?
0: 아 리액션.
4: 아 리액션이, 재밌게 이 라디오 재밌게 할 수 있게
1: 리액션이 기분
4: 리액션.
1: 기분 되게 나쁜 리액션인데? 아 이거 뭔데?
4: 아유
1: 어? 로라
4: 와우 로라. 이렇게
1: 로라 정리 한번 해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아 리타 언니는 잘생겼다고 해도 되냐고 사실 지금 약간 동의를 얻은 느낌인데
1: 그게 잘생겼던 건 아니군요.
0: 해도 돼요?
1: 기분이 안 좋네.
0: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1: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예 괜찮아요. 예 그러면 저 치키타는 네. 저를 딱 보고 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있는 그대로 왜냐면 이제 이건 저는 이제 이쪽에 오래 했으니까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보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괜찮아요. 재밌게 해도 되고 뭐 있는 그대로 해도 돼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0: 무슨 소리야 이건?
1: 아 제가 한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귀엽게 하려고.
0: 저희 멤버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1: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4: 재밌어 보여요.
1: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편하게. 아사는 저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사는?
4: 어, 네? 약간
1: 왜?
4: 아 강아지로 따지자면
1: 예예 예.
4: 보더콜리?
1: 보더콜리요.
4: 조금 좀 알겠습니다. 닮으셨어.
1: 예, 오케이, 좋아요. 예, 예 좋아요. 예, 저 보더콜리예요. 예. 루카는 저 일본 가서 설탕을 맡길까요? 제가?
0: 네, 닮았죠.
4: 아빠 같아요.
1: 아빠 같다고요? 아빠 같다. 아빠가 다 이거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
4: 아빠 맞아.
1: 야야야! 이거 아니야. 아사는 근데 관리 대상은 뭐예요? 관리 대상.
0: 아 관리 대상.
4: 저도 사실 네 그냥 관리. 를 평소에 좀

0: 잘해요?
1: 하는 편이었 잘해요. 것 같아서 그렇게 받은 것 같고.
0: 깔끔하구나.
1: 네. 예.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 해서 받았습니다.
0: 그 도쿄 출신이죠?
1: 네, 맞아요.
0: 일본어를 까먹고 있다면서요? 진짜 그래요?
1: 아, 맞아요.
0: 그게 진짜로 그렇게 돼요? 어떤 말을 까먹어 일본어를?
1: 약간 억양이라든지
0: 아,
1: 약간
0: 분위기 다르겠다.
1: 뭔지 아시죠? 예, 예. 이게 각 자주 안 쓰다 보니까
0: 맞아.
1: 툭툭 나오지가 않는 거죠.
0: 어, 뭐 엄마 보고 옷가상 이건 다 아, 그건 되죠?
1: 아 그거는
0: 기본은 되죠.
1: 마마 예, 하는데 예. 가끔 막 아이고 막 이러고 아이고, 엄마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일본말로 네. 아이고 해야 되는데 네. 한국말로 아이고 이렇게 하고
1: 아이고, 이렇게
0: 아
1: 하고.
0: 그렇지 여기 계속 활동하니 그럴 수 있죠.
1: 맞아요.
0: 예. 그러면 우리 아연 양은 손해배상 수상에도 손해배상은 뭐야? 우리 아연이 왜 그래?
2: 아니 이거 좀 억울한 게
0: 억울해 얘기해 보세요.
2: 맛있게 먹었는데
0: 네
2: 너무 시식비로 많이 썼다고 손해배상을 주셔가지고
0: 아 그래요? 얼마 지향이에요? 얼마나 먹기 때문에
2: 아, 그렇게까지 먹진 않는데 네, 이게 네. 저희에게는 편집이란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0: 예, 예.
2: 이 시간대별로 좀 배고프면 텀을 두고 먹는 예, 편인데 예, 예. 합쳐서 하니까 무슨 진짜 계속 음식만 먹는 사람처럼
0: 아, 아 편집으로 그렇게 하니까?
2: 네. 아, 물론 뭐, 먹는 양이 많긴 한데
1: 아니, 많아요.
2: 소화가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내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0: 그렇지, 그렇지.
2: 계속 이렇게 염냠 이렇게 먹고
0: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많이 먹을 나이고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저기 아연이는 뭘 이렇게 좋아해요?
3: 저요?
0: 제가 만약에 뭘 사주면 좋아할까요?
3: 어머. 저요? 삼겹살.
0: 얼마지 사줄게 아연아?
3: 쫄면이랑.
0: 쫄면?
1: 맛있겠다.
0: 삼겹살하고 쫄면 잘하는데 저 용산에 있어.
2: 진짜요?
0: 언제든지 사줄게.
2: 와.
0: 걱정하지 마. 연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연이한테 연락하기도 뭐하잖아.
2: 맛있겠다.
0: 아 그러니까 이제
2: 갈게요.
0: 기회가 됐을 때
2: 네.
0: 얼마든지 사줄게요.
2: 감사합니다.
0: 저 총괄보다 더 사줄게요. 내가 전재산 팔아서 이길 거야. 예, 예, 그래요.
4: 우리도
0: 알았어요.
4: 따라가자. 우리도 따라가자.
0: Oh, of course.
1: 알겠습니다.
0: Anytime.
2: 손해배상.
1: 다 같이 손해배상.
0: 뭐라고요?
1: 다 같이 손해배상.
0: 그만해 이제. 해도 너무하네 이제. 그만해. 총괄한테 사달라고 그래. 부자인데 무슨. 로라 양은 따놓은 당상 뭐야? 이게 따놓은 당상.
5: 저 여기 있습니다.
0: 아니 알아 이거. 아 아이언이 지금 있길래 본 거야. 왜 그래? 다 알고 있어.
5: 제가 약간
0: 저희 제가 지금 로라가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5: 네.
0: 고개 돌리는 것도 좀 시간이 걸려. 여기 찌뿌둥 돼가지고 이해 좀 해줘. 로라 니네 나이가 아니잖아 지금. 한 시간 있다가 돌릴 수도 있어. 얘기해봐봐. 그래서
5: 약간 저희 그룹에 제가 약간 좀 뭐랄까 군기반장 스타일이어가지고
0: 아,
5: 네 그래서 이 따놓은 당상이라는 제목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0: 군기 담당.
5: 네.
0: 군기 담당이 뭘 하는데요?
5: 막 멤버들 모이세요 모이세요 약간 이런거나 이 시간에 간대 일어서 일어서 가자 가자 약간 이런.
0: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끄는
5: 네.
0: 리더 누구예요 리더?
5: 아 리더 없어요.
0: 리더가 없구나.
5: 네.
0: 아, 그러니까 아연이가 리더 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아, 로라가.
2: 좋아하네요.
0: 아 미안해. 그럴 수 있지 로라야. 야, 1년에 두 번 보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로라야
5: 있죠.
0: 미안해.
5: 오케이 오케이.
0: 아 자꾸 아연동이 생각나가지고 그랬어 미안해.
1: 아연동?
0: 그래서 뭔지 알겠어요.
5: 네네네. 네,
0: 이제 리더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한 면도 좀 있겠죠?
5: 맞아요
0: 좋겠고.
5: 맞아요. 막 답답해서 막 내가 그렇지. 막 헬멜멜 해야 되고
0: 그렇지, 그렇지.
5: 그런 스타일입니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저 치키타는 치명상이 뭐야? 치명상은 무에타인데.
1: 무에타이?
0: 예, 치명상을 입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1: 오케이.
0: 예. 그러니까 치명상을 받았잖아요.
1: 네, 받았습니다.
0: 그러니까 치명상이 어떤 의미에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1: 저도 잘 모르겠지만.
0: 예.
1: 표정이 잘 쓰는 사람인가요? 모르겠어요.
0: 리액션이 이제 굉장히 좋으니까.
1: 네.
0: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질문에 박명수를 표정으로 표현해 본다면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라디오기 때문에 좀 하기 애매모호한데 한번 해보실래요? 예. 저를 저 한번 본다면.
1: 본다면. 해피 하니까 표정.
0: 아, 그래 알겠습니다.
1: 네.
0: 굉장히 좀 그 재미난 얼굴을 좀 지어주셨어요. 우리 치키타 양이 알겠습니다. 자, 잘 봤고요. 예, 그 화면을 지금 저희가 이제 콩으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두 돌 생일잔치 시작에 앞서 지금 이제 2년 된 거죠?
1: 네.
0: 예, 예. 축하합니다. 예. 아기 괴물들이 2년 동안 쌓은 업적부터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고품격 뮤직 타쿠시답게 음악을 깔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예, 다 같이 뮤직 큐 해주세요. 뮤직 큐. 자, 이거 깔려고 그런 거였구나. 난 역대 K-POP 걸그룹 중 데뷔 앨범 초동 1위 달성. 초동 우와. 공식 너튜브 1000만 구독자 최단 기간 돌파. 1000만. 야, 죽도록 해도 171만인데 난 누적 영상 조회수 75억 회.
1: 와.
0: 75억 회. 데뷔 후 10개월 만에 첫 월드 투어 개최. 20개 도시에 30만 관객 동원. 와, 미쳤다, 미쳤어 정말. 데뷔곡 휘시 뮤비 4억 뷰. 드림 그리고 배럴업.
1: 배럴업
0: 뮤비와 3억 어우 3억 뷰. 와. 예? 미니집 위고업 2025년 K-POP 뮤비 중 최단 기간 1억 뷰 돌파. 와. 오. 기가 막히구만. 그냥 탄탄대로네. 탄탄대로야 진짜.
1: 감사합니다. 아.
0: 성과급 없어요? 이렇게 잘 되는데?
1: 아.
0: 예? 나 궁금해서 그래. 성과급?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런 거 궁금해 하거든. 성과급.
5: 아, 성과급. 제가 성과급은 안 받지만 예. 이제 가끔 총회님과 함께 맛있는 집에 가서 예. 회식 같은 자리를 합니다.
0: 많이 먹어? 그래요?
5: 먹어.
0: 맛있게. 죽도록 먹어.
4: 많이 먹어.
0: 근데 그렇게 흉내를 내면 총괄이 좋아하세요?
5: 아,
0: 앞에도 돼요?
5: 모르겠어요. 그냥 했어요.
0: 총괄님 앞에도 못하고 제 앞에서 하는 거죠 지금?
5: 앞에서도 한번 해본다고.
0: 해볼까?
5: 해볼까?
0: 뭐라고 그러셨어요? 했더니.
5: 근데 만약에 하면 내가 그러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0: 내가 그러냐? 나가 이렇게 한다 이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잘 되니까. 그죠? 아유 정말 그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저만 물어보는 그런 저만의 캐릭터가 있는 질문인데 아, 이거는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 그러면 정산 받나요? 정산?
5: 정산 다 받아요.
0: 정산 받을 때 뭐 개인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정산 받을 때 기분 좋아요?
1: 좋죠.
2: 완전 좋죠.
0: 정산 받을 때 그 특별히 더 좋아하는 멤버가 있나요?
5: 저희는
0: 예케이 뭐 예예 예. 일본 친구들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로라가 본 입장에서 네.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5: 아 예. 뭔가 이렇게 크게 예, 리액션 예. 한다기보다 되게 조용히 왔어.
0: 왔어.
2: 개진이야.
0: 왔어. 이렇게 해요?
5: 이렇게 서로.
0: 그럼 우리 저 한국 멤버는 그렇다 치고 태국 멤버는 어떻게 해요?
5: 어떻게 태국인은
0: 가끔 이래요? 어떻게?
5: 저도 조용하게
0: 왔어로 가는군요.
5: 열심히 하자.
0: 일본 멤버도 왔어요? 왔어?
1: 제가 항상 로라한테 왔어.
5: 맞아요. 저희가 항상
1: 다들 로라한테 그렇구나.
0: 아연이도 그래 왔어 이래? 네. 왔어.
1: 오셨다.
0: 드디어
1: 오셨네.
0: 아연이는 오셨다.
5: 눈이 반짝.
0: 다른 멤버는 왔어.
5: 드디어 오셨어.
0: 드디어 오셨어. 그래요?
2: 강림하셨어 지금.
0: 축제 분위기예요? 그럼 축제 분위기예요?
5: 네, 조용한 저희끼리 마음속에서의 이 축제가.
0: 그래요.
5: 그날 예, 시작됩니다.
0: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예, 또 그렇게 또 고마운 일들도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베이비 몬스터는 아 정산인이 되는 거를 왔어. 오셨어.
5: 오셨어.
0: 이렇게 네,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납니다.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아 웃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가 아니고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어요.
5: 어떻게?
0: 왔어에서 거의 돼버렸어. 왔어. 끝날 시간이 왔어.
5: 왔어.
0: 예. 너무 재밌었고요. 아 스튜디오가 북적북적하네요. 예 집학은 진짜 모르는 아이돌이 없겠네요. 진짜 저는 아이돌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예 아 어버이날 부모님께 무슨 선물 해드렸냐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어버이날.
5: 어버이날에 저는 엄마 내 꽃을
0: 로라
5: 네 꽃 선물을 드렸는데 네. 딸 고마워 이렇게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0: 왜 꽃만 보내냐고 안 하고요?
5: 사실 더 큰 걸 바라시는 건 아닌지.
0: 알았어. 그럼 태국 우리 태국은 이제 어버이날 태국은 따로 어버이날이 있죠.
1: 어버이날. 네.
0: 근데 이제 한국에서 어버이날 때 뭐 전화라도 드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1: 태국에 그 어버이날 아니기 때문에 전 안 했어요.
0: 아, 안 했고. 아, 태국이 어버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4: 네, 뭐 엄마도 어버이 날인 거 모르니까.
0: 그렇지, 엄마가 뭐
2: 엄마 그렇지, 그렇지.

0: 아빠 죽였는데 뭐 한국 어버이날 어떻게 하시겠어? 넘어갔네요. 자, 그럼 일본 어버이날, 저 한국 어버이날 때 일본 우리 두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1: 저희도 5월 10일이 어버이날이어서 그러니까
0: 한국 어버이날이니까 난 상관이 없다는 거죠?
2: 아, 근데 저는 한국에 지금 계셔가지고,
0: 계셔가지고.
2: 꽃을 선물해줬어요.
0: 잘했네. 예, 잘했어요. 아윤이는요?
3: 저는 엄마 아빠께 그 부케 케이크, 그 약간 카네이션 케이크 같은 거랑 예. 그 매장 가가지고 커플 후디랑 뭐 바지
2: 치고 아, 귀엽다. 진짜.
1: 귀여워.
0: 나도 아버지 볼인데 나도 같이 한번 가자. 알겠습니다. 예. 태국 멤버들은 이제 그 태국의 어버이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예. 아사는 이제 어머님 이제 부모님 한국에 계셔서 선물했고 나머지도 또 나름대로. 어버이날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저 고맙고 재밌었고요. 진짜 시간 빨리 가죠?
4: 네.
0: 배문만 나오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내 새끼 같아가지고 난 기분이 좋아. 나는 총괄이 아니고 아빠의 마음으로 네. 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 춤 한 번 더 사랑 더 많은 사랑 해달라고 한 번 대표로 어떤 분이 하실까요? 예.
5: 루카.
0: 루카 한 번 네. 해주세요. 예.
1: 춤
5: 많이
1: 춤. 춤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그래요, 그래요.
5: 만광부.
0: 춤 대박 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시작하는 월드 투어도 성황리에 잘 맞추시고 항상 건강하게
1: 네.
0: 몸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하게 네.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파이팅.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9: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히든
2: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오늘 베이비몬스터 함께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하, 정말 저 지금 내 아이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배몬, 예, 우리 또 한류에 또 케이팝을 또 알리는데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많은 사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좋은 일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폴킴 씨랑 우리, 댄스 출신의 우리 가비 양이 KBS의 새 라디오 DJ가 됐어요. 예. 12시부터 또 폴킴의 가요광장, 2시에 또 가비의 슈퍼라디오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더욱더 많은 좀 관심과, 예, 사랑, 지도 편달, 예, 옛날 방식으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예, 제가 정말 예뻐하는 우리 베이비 몬스터, I like it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많이 좋아졌고 또 나아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는 사고 때문에 정체가 심해진 곳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입니다. 금광 1터널 입구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시간 화물차와 승용차 등의 차량 6대가 부딪혔습니다. 2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 진행되고 있고요. 남한성 부근부터 5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장성 부근 1차로가 막혀 있고요. 광주 요금소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가신다면 해인사 부근의 정체를 예상하셔야겠는데요. 2km 구간에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에서 반포대교 구간입니다. 사고도 있고요. 작업도 진행되면서 이 구간 지나는 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오늘 비 예보가 있어서 얼마나 많이 오려나 하고 날씨 앱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방수 아이템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이 말 하나에 마음이 무장해제됐어요. 강수 확률 50% 이렇게 적혀 있으면 좀 난감하잖아요. 근데 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 한마디가 안정감을 주는 거죠. 비가 내릴 수 있지만 예쁜 우산 챙기면 산책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일이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우산 하나면 되는 비를 폭우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로도 들리죠. 문제를 부풀려서만 생각하면 쓸데없이 에너지 뺏기죠. 이번 한 주도 챙길 것 챙기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가볍게 시작해보죠.

0: That's the way I like it. Casey and the Sunshine Band의 노래로 오늘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Casey and the Sunshine Band는 70년대 대표 미국의 디스코 밴드죠. 그래 나 이런 분위기 좋아. 오늘 밤 우리 모두 걱정을 내려놓고 즐기는 거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일 기다려지는 백뮤직 백경혜 씨 감사합니다. 이소영 씨는 비가 오기 전에 공원에 댕이들 산책 와서 보고 듣고 해요. 오라버니 하셨는데 댕이들이라면 두 마리 이상은 된다는 얘기인데 아유 부지런하시겠다. 이소영 씨 댕이들 키우려면 부지런해야죠. 김경숙 씨 안녕하세요 백님. 오늘도 좋은 의학 부탁드려요. 급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 나오면 신나서 춤추려고 나갔던 기억이 김명희 씨. 아 디스코텍 좀 다니셨군요. 8440님 저한테 손 흔들어 주시는 거죠. 아유 좋아라 하셨어요. 가끔 그 우리 오수에 오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손 흔드시면 저도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권유민 씨가 백디 내 사랑 백디 서울 사는 언니가 시골 사는 저희 집에 놀러 갔었는데 백디 라디오 자랑했더니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들었나 봐요. 백천아 이 코너 듣고 기차에서 우참하느라 혼났대요. 우리 언니도 드디어 백디의 매력을 알아차렸네요. 감사합니다. 5233님이 폴킴님 환영합니다. 지금 옆방에 우리 은지 씨가 3년 열심히 방송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폴킴이 왔어요. 아주 다정한 남자죠. 폴킴 노래도 좋고 인사성도 밝고요. 저보다 꽤 어린데 뭐 완전히 아기 같은 느낌에 그렇죠? 네, 그래요. 폴킴. 김호정 씨가 백디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옆집 가서 축하 인사해 주고 왔어요 하셨어요. 네, 호정 씨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 DJ 천이가 그런다고 축하 인사하라고 그랬다고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옆방이거든요. 월요일입니다. 기대를 한가득 채우고 한 주 시작하셨나요? 충전되다 만 채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워서 억지로 또 한 주를 시작한 분들도 많죠. 근데 일단 움직이면 사람은 또 어떻게든 앞으로 가잖아요. 이제 시작되는 오후에도 기운 내서 기분 좋게 가보죠.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저한테 보내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부 코너죠. 여러분들 사는 얘기 전하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싶은 일도 좋고요. 뭐 실수한 일, 어이없었던 일, 화납지만 그냥 웃고 넘어갔던 일 뭐 다 좋습니다. 사연 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되면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연속은 100원입니다. KBS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전세계 어디서나.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오톤도.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독일의 남성 듀엣이 좀 모던 토킹. 사랑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 지금 나 사랑의 SOS를 보내고 있어 라는 노래. 그전 노래는 마돈나입니다. 마돈나는 팝의 여왕이죠. Material Girl. 나는 좋은 옷, 보석, 화려한 삶 이런 게 좋아. 그래, 나 물질적인 세상 속의 여자라고. 네, 그런 노래입니다. Material Girl. 오늘 보라네요. 즐거운 월요일 백천형님과 좋은 팝송 들으러 왔습니다. 이종신 씨 잘 오셨어요. 보이는 라디오는요, 제가 워낙 얼굴이 되기 때문에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구석 구경 오세요. 이수진 씨, 멋진 백디, 여수로 가족여행 가는 길이에요. 좋은 음악 들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갑니다. 두 시간 재미나게 즐겁게 행복하며 들으며 갈게요 하셨습니다. 아, 좋은 데 가시네요. 가족끼리 만난 거 많이 드시고 사진도 많이 찍고요. 네, 싸우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왜죠? 그런데 가면은 항상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영옥 씨, 주말에는 일이 있어서 오늘 반찬합니다. 요즘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이제 기운 차리려고요. 저 퇴직해서 쉬고 있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악 들으면 즐길게요 하셨습니다. 예, 가족을 위해서 또 반찬하시고 그죠. 일 열심히 하신 분인데 가족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죠, 가족들이. 8894님, 옥수수 작업하느라 너무 바빠요. 마당에 인백션의 백뮤직 크게 틀어놓고 작업합니다. 오늘 작업 다 해서 내일 동협으로 팔러 나가요. 늘 힘이 나는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그 바쁜 와중에 또 보내셨네요. 옥수수가 대개 우리가 여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러니까 남부하고 제주 지역에 그 초당 옥수수가 나온다네요. 맛있겠다. 6월에서 8월은 이제 일반 찰옥수수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죠? 쪄 먹어도 맛있고 그거. 7025님이 제가 폴킴 얘기했더니 저는 걱정 안 해요. 백디가 폴킴보다 모자란 게 뭐가 있다고요. 나이면 나이, 얼굴이면 얼굴, 아재 개그면 아재 개그. 백디 화이팅. 저 디스한 거죠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안부 좀 할 수 있으면 축하 인사 전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갔다가 많이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거기 아예 눌러 앉으시면 안 되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노래 두 곡 이어드릴 텐데요. 2002년생입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엘리엇 제임스 레이라는 가수의 노래 I Think They Call This Love라는 노래. 자꾸 네 생각만 나. 사람들이 이런 걸 사랑이라고 부르나 봐 라는 설렘설렘하는 노래예요. 이어서 영국의 포크 가수입니다. 로저 휘테커의 노래 The Last Farewell이라는 노래예요. 이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야. 마음이 아파. 부디 날 잊지 말아줘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엇 제임스 레이의 I Think They Call This Love. 로저 휘테커입니다. The Last Farewell.

최창규 씨군요. 지난 주말에 기차 타고 부산 여행 다녀왔어요. 국제시장 구경하고 왔는데요. 돌아오는 기차에서 먹으려고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와플 6,000원어치랑 땅콩과자 3,000원어치를 주문하고 계산은 다 해놓고 와플만 가지고 온 거 있죠. 심지어 그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월요일은 오늘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이없어서 참 웃고 말죠. 와플 맛있었나요? 그래요. 그냥 맛있는 와플을 9,000원에 사 먹었다 생각하면 되죠. 근데요, DJ 천이가 많이 바쁠 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내 5분 후에 전화할게 이러고요. 이틀 후에 생각나서 전화한 적도 있습니다. 8006님, 일하는 사무실 뒤편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운동회 하나 봐요. 응원하는 소리, 음악 소리, 함성 소리가 담장을 넘어 사무실까지 쏟아져 들어오고요. 또 아이들 뛰는 모습에 눈이 호강합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만국기 휘날리는 초등학교 운동장 풍경이랑 부모님이 도시락 싸서 운동회 참가 오시던 추억이요. 근데 재밌는 건 요즘엔 행사 대행업체에서 전문 MC가 와서 진행하나 봐요. 사회를 아주 잘 보던데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웃었습니다. 진행자님 응원 소리가 제일 활기차더라고요. 이 행사 대행 전문 MC가 우리나라에 생긴 게요. 88 서울올림픽 이후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전문 MC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생겼으니까 꽤 오래된 거예요. 강은하 씨군요. 퇴직한 아버지께서 통기타 배운다고 하시더니 일주일 만에 창고에 갖다 두시네요. 그래도 작심 3일보단 작심 일주일이 나은 걸까요? 창고문이 다시 열리길 기대하며 그저 웃죠. 제가 조사해보니까 집안의 창고, 장롱, 베란다에 잠들어 있는 통기타가요. 놀라지 마세요. 500만 대에서 1000만 대가량이나 된대요. 대개 거기다가 놓는 이유는 도전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F코드거든요. 이거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3324님, 여기 통영이고요. 저는 40여 년간 자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실 밖에는 꽃을 가꾸고 있는데요. 오가는 분들이 꽃 앞에서 한 번씩 꼭 걸음을 멈추세요. 보고 좋아하셔서 저도 덩달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특히 할머니들께서 꽃을 아주 좋아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할머니께서 꽃 앞에 앉으셔서 한참 보시더니 아이고 우찔이 곱고로 피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 가시면서 또 한마디 하시는데 덕분에 호강했대. 야들이 전부 정화죠. 아이가 공기 정화죠. 아마 공기 정화 식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듣는 순간 갑자기 건물 배관이 떠올라서 그저 웃죠. 꽃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곱습니다. DJ 천이 지난 주말에도 청계산 가서 꽃사진을 수십 장 찍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가 차 멈추고 동네 아파트 담장에 장미 찍었죠?

오늘도 그냥 웃죠의 사연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같이 들은 음악은 영국의 여성 듀엣이에요. 샴푸가 노래한 트러블이었어요. 넌 왜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는 거야. 정말 속 터져 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대단한 일 아니어도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그냥 웃죠의 사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백천의 백뮤직 1부에 하는 코너예요. 이수진 씨가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기분도 다운됐었는데 백뮤직 들으니까 기분이가 업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늘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어요. 최유리 씨, 근데요 그 운동에 시끄럽다고 민원 넣는 사람들 지구를 떠나거라 하셨네요. 아이들 막 이렇게 하이톤의 아이들 소리 정겹지 않나요?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최재우 씨, 저희 집에는 전기기타 두 대가 장식용으로 있죠. 오, 장식으로요. 남혜윤 씨가 더 들려주세요. 기타 소리. 백천님 아쉬워요. 그래요. 이따가 2부에 생일 축하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정경화 씨, 인천은 갑자기 비가 엄청 오네요. 시원한 빗소리 좋네요. 오늘 진짜 빗소식이 있죠. 이선아 씨, 백디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 준 용돈 혼자서 꿀꺽하려다 저한테 딱 걸림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아니지 하시나. 아버지 날이 아니었잖아요. 어버이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날이었는데. 꿀꺽하시면 안 되죠. 조울순 씨가 기타 치는 백천님의 전완근이 멋지다. 박봉용 씨는 백옥 같은 우리 형님 팔뚝. 역시 병양미의 상징이랄까. 그래도 제가 청계산 날다람쥐 되고요. 네, 저질 체력은 탈출한 것 같습니다. 네. 김현아 씨가 부산 계시죠? 부산은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하면서 콜드플레이의 Fix You를 청하셨죠. 이 콜드플레이는 뭐 우리나라도 여러 번 내한 공연 했었고요. 아주 인기가 많죠.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꽤 오래됐어요. 97년에 영국 런던에서 결성을 해서 지금까지도 인기 있습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 안 될 때 있지. 너 너무 지쳐서 눈물 날 때 네 그 무너진 마음 고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줄게 라는 노래입니다. Coldplay, Fix You.

김연아 씨가 신청하신 콜드플레이의 Fix You에 이어서 김순자 씨 신청곡이었어요. 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 어제 임진모 형제님이랑 같이 대화하고 음악 듣고 하는데 재미났어요.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답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밭일할 때든 집에서든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김순자 씨. 아유 감사합니다. 일할 때나 또 이렇게 휴식할 때나 들어주시는군요. 항상 기다려 주시고요. 고마워요. The Police는 뭐 너무나 유명한 스팅이 베이시스트였고 노래도 했죠. 네가 떠났지만 네가 숨쉬는 순간마다 움직이는 모든 순간마다 난 널 지켜보고 있어. 난 아직 널 놓지 못했어. 섬뜩한 가사죠. 근데 지금 저 콜드플레이 크리스 마틴 아주 매력 있죠. 그리고 스팅 역시 매력 있는 영국 남자들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 26살 차이가 나네요. 스팅이 그렇게 젊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 영국 쪽에서는 이 세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주 둘 다 인기가 있나 봐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일과 휴식과 늘 함께합니다. 12시부터 2시까지요. 인백션의 백뮤직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언제든지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어떤 얘기든지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주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참여는요. 샵 버튼 먼저 누르시고 1061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 돈 쓰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KBS 어플리케이션 KONG 귀여운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아놓으시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네,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홍관 씨가 부산항 친수공원에서 동료 후배들과 분식 배달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제 아 하나씩 사가지고 백뮤직 전용 골방 감상실로 들어와서 출첵합니다. 이분 참 재밌게 표현하세요. 백천영 피부가 부산 국제시장 물떡 같으세요. 인정합니다. 네. 나온 부위, 그러니까 목 주위라든가 손 이런 데만 조금 햇빛 느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허연 맞습니다. 물떡이요. 야, 물떡. 그런 표현은 처음 듣네요. 김원관 씨가 청하신 음악은 Bangles의 Manic Monday죠. 정신없는 월요일. 80년대 미국의 여성 락밴드예요. The Bangles. 이 곡은 천재 프린스가 만든 곡이에요. 아, 또 월요일이야. 미치겠다. 주말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오늘 일요일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 노래입니다.

0: 먹을걸? 하림 훈라면.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쇼리실라!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시간을 가장 빨리 보내는 법. 임백천의 백뮤직을 듣는 거죠. 봐요. 벌써 1부 끝나잖아요. 자, 1부 끝곡 들으면서 이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주세요. 독일의 댄스 그룹이에요. 로프트가 노래하는 Love is Magic 1부 끝곡입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사랑이 마법 같아. 너와 함께해서 행복해라는 노래예요.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에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장성 분기점 부근 양방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방향이 모두 막히고 있는데요. 특히 천안 쪽으로는 장성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장성에서 장성 분기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0: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가신다면 해인사 부근의 정체를 예상하셔야겠는데요. 2km 구간에서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이고요. 내촌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내촌 1터널 부근부터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는 양방향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하남방향 노량진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그렇게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강명구 씨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군요. 새싹 청취자입니다. 임백천 DJ님 선곡이 고급지네요 하셨어요. 네, 선곡 맛집이거든요. 명구 씨 자주 놀러 오세요. 노부용 씨 점심 먹고 보라 들어왔는데 오라버니 어디 갔다 왔어요 하셨나. 우물가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실도 잠깐 갔다 오고요. 나연자 씨, 백디, 내가 늙어 귀가 어두워질 때까지 백뮤직 해주세요. 해주셔야 돼요. 현자 씨,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월 11일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첫 곡은요. 데이비드 포스터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노래한 The Best of Me였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은 뭐 아까 저 1부에 마돈나 노래 들었는데 팝의 여왕이잖아요. 마돈나는. 올리비아 뉴튼 존은 7080 시대 그 팝의 요정이었죠. 가수 배우였던. 네. 데이비드 포스터가 이제 되게 세계적인 작곡가고 프로듀서고 피아니스트인데 노래는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올리비아 뉴튼 존하고는 노래 욕심이 생겼었나 봐요. 같이 노래했어요. 노래 잘했죠. 데이비드 포스터는 뭐 휘트니 휴스턴이라든가 뭐 셀린 디온, 마이클 잭슨 뭐 그다음에 뭐 시카고의 피터 세트라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한 세계적인 프로듀서고 편곡자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당신과 함께 했을 때예요. The Best of Me의 내용입니다. 청계산에 이런 들 것도 없죠. 구경하세요. 토끼풀이 엄청 펴서 오랜만에 꽃반지도 만들었어요. 0553님. 아이쿠. 청계산에는요. 없는 꽃 빼고 다 있어요. 봄에서 초여름에 들 꽃 많습니다. 할미꽃, 뭐 은방울꽃, 뭐 예, 나리꽃, 뭐 예, 구절초 그런 건데 재미있는 게 호라비 바람꽃이라는 하얀 색 들꽃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얀 색이에요. 많이 있죠. 그 사진을 주셨는데 아, 노랗고 하얗고 막 이런 들판이잖아요. 예, 어느 산에나 지금 다 있죠. 맞습니다. 마냥 어린애 같던 아이가 동생이 생기면 갑자기 좀 의젓해지지 않나요? 내가 이 구역에 1등 이렇게 했던 아이가 반에 다른 학생이 전학 온다. 갑자기 긴장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왔는지 누가 있는지가 나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환기되는 느낌. 네. 옆방에 오늘부터 DJ로 폴킴이 왔잖아요. 뭐 제가 폴킴 의식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기분도 좀 남다르긴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옆방에 가셔서 좀 환영해 주시고요. 가보는 건 막지 않겠는데 돌아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 안 돌아오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누군가 울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생일이신 분들 그리고 신청곡 있는 분들 사연 계속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가입해 주세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8052님이 백천오빠 동탄에도 비 많이 오기 시작하네요 하셨는데 이곳 오수에서 바라본 여의도도 지금 아,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네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요. 노래 좋은 노래 두 곡 듣고 만나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5: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9: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0: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앤머레이 목소리는 참 편안하죠. You Needed Me도 그렇고요. 앤머레이의 Shadows in the Moonlight이라는 노래. 앤머레이는 뭐 캐나다의 여성 대표 칸츄리 같습니다. 조용한 달빛 아래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라는 노래. 이어서 아 그 전에 오수연 시청하신 음악이죠. 리듬 앤 블루스 소울 보컬 그룹 The Manhattans의 Kiss and Say Goodbye였어요.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키스해줘. 그리고 잘가 라는 노래입니다. 그 인트로가 참 인상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고 그랬죠. This has got to be the saddest day of my life. 뭐래? 아, 음악으로 붙들어 두시려고 좋은 음악만 트시는 거죠. 김상희 씨. 아, 물론이죠. 좋은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들 붙잡죠. 네, 어디 못 가게. 저희는 선곡 맛집입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일과 휴식과 함께하면서 좋은 음악을 여러분들 신청곡 위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고막 친구 DJ 천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김현우 씨, 이 시간 어떤 곡을 신청해야 분위기에 맞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어지간한 팝송이 다 소개돼서 매번 그냥 듣기만 하네요. 이 멋진 선곡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셨네요. 물론 우리 선곡에 다른 임선달 PD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노래 신청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영어로 뭐 이렇게 저 스펠링 맞게 하실 생각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말로 소리 나는 대로 보내셔도요. 저희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이명숙 씨, 비가 온다고요? 여기는 파란 하늘에 두둥실 뭉게구름이 떠다녀요. 여긴 어딜까요? 이명숙 씨. 1052님 전북 장수예요. 여기 하늘이 파래요. 오후에 비 소식 있긴 한데 아직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김윤숙 씨, 저는 산에 가서 청화, 쥐손이, 쑥부쟁이, 매발톱 봤어요. 이 참 들꽃 이름들 참 정겹고 이쁘죠. 5798님 청계산에 해당화는 없죠? 해변 산책로 모래사장에 핀 붉은 해당화와 하얀 해당화예요 하셨어요. 사진 주셨는데 해당화는 진짜 붉은 게 있고 하얀 게 있고 그렇죠. 동백꽃도 그렇습니다. 네. 참 희한하죠. 색깔이 다 달라요. 장경혜 씨가 저도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사연을 주셨네요. 이제 오늘부터 1일입니다. 장경혜 씨. 위세연 씨가 백디 저 청계산 날다람쥐 만나러 토요일 아침 7시에 청계산에 갔다 왔는데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저번에 언제 가신다고 알려주셨는데 한 번만 다시 알려주세요. 제가 일요일 날 아침 9시에서 아침 9시 반 사이에 매봉에 올라갑니다. 여긴 등산 코스입니다. 초보자 코스는 윈터 골로 해서 매봉으로 올라가는 코스고 가볍게 걷는 좋은 코스는 이제 옥녀봉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북한산보다는 덜 하지만 중급자는 이제 그 매봉에서 시작해서 망경대 이수봉 옛골까지 그러니까 청계산을 이게 등산을 길게 타는 그런 코스에 한 네다섯 시간 네. 그렇게 타는 코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몇 달 갔다 오고서는 무슨 지가 산악인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제가 생각해도 가증스럽네요. 노래 세 곡 이어 듣죠. 김혜승 씨가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을 청하셨어요. 아까 저 올리비아 뉴튼 존을 팝의 요정이라고 했고 마돈나를 팝의 여왕이라고 했다면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뭐라고 그럴까요? 10대에 데뷔한 팝의 공주입니다. 네. 팝스타죠. Oops, I did it again. 어머, 또 이런 일이 생겼네. 너 마음 흔들렸지? 아우, 괜히 기대하게 만들었다면 미안. 뭐 그런 자폭송이에요. 이어서 김민석 씨가 굼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청하셨죠. 독일 그룹입니다. 저 멀리 황금의 땅 엘도라도를 향해 떠나자. 거기에 우리만의 꿈의 세상이 있을 거야. 이어서 패셔보이스입니다. 영국의 남성 듀엣 Always on my mind. 당신한테 말로 다 표현 못했지만 나는 늘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굼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Pet Shop Boys, Always on My Mind.

노래 세 곡 이어 듣고 왔네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굼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패셔 보이스 Always On My Mind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좋으시면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도영호 씨가 가요광장에서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가요를 좋아하시면 다시 이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팝 전문 프로입니다. 영호 씨. 팝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은 팝이거든요. 4254님이 형님 저 핸드폰 바꿨어요. 그닥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액정 필름 바꾸러 갔다가 직원의 애교에 홀려서 신폰 들고 나왔네요. 뭔가 홀리셨군요 진짜. 네, 아주 친절하게 잘해줬던 모양이군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기회 한번 바꾸고 그러는 거죠 뭐. 3572님이 청계산 날다람쥐 백천님 울산 하늘에도 뭉게구름이 떠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 저도 산에 다녀왔거든요. 아카시아가 보고 싶었어요. 간 김에 찔레꽃 산딸기까지 보고 왔어요. 신선정이라는 누가까지 올라갔었답니다. 지금 엘도라도 들으니까 갑자기 흥겨워졌어요 하면서 YMCA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킵해놓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녁 무렵에 산책을 좀 나갔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집 옆에가 자그마한 산이 있어요. 그리고 아카시아 향이 아주 진합니다. 근데 아카시아 향은요 아주 진한데도 연한 것 같은 향이에요. 참 묘한 향이에요. 근데 나이 먹으면 이제 온갖 것에 다 이렇게 저 고마워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하도 그 진하면서도 연한 향이 이렇게 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저녁 무렵에 어두워지기 전에 그 향이 더 진한 것 같죠. 아카시아 나무한테 사람들이 우는 사람 가는 사람이 없어서 두 손 모으고 인사했었어요. 감사하다고요. 걔는 그 매년 물론 뭐 이제 지 종족 보존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꽃을 피우고 하겠지만 진짜 이 향을 뿜는 그 느낌 그걸 아주 소중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좋고. 그래서 고맙다고 오래 살았지만 처음 인사했어요.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더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드립니다.

축하송을 통기타 라이브로 불러드릴게요. 월요일에는 다들 바쁘신지 다른 날보다 생일 사연의 그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있네요. 추미혁 씨, 오늘은 사랑하는 현명한 우리 딸 서현이의 24번째 생일이에요. 서현아, 서현이가 엄마 딸이라서 정말 좋아. 고마워. 사랑해. 하셨네요. 한숙경 씨는 남편 조상현의 생일입니다. 25살 청년 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며 보낸 세월이 30년 됐네요. 남편은 인생 2막을 재밌게 살고 있어요. 광역버스 M4455번 동백에서 교대역 운행하는 버스를 운전해요. 근무하면서 매일 백뮤직을 듣는답니다. 남편 상현 씨, 영인이에게는 최고의 아빠, 나에게는 최고 멋있는 남자예요. 사랑합니다. 와. 야, 조상현 씨, 부러워하시는 남자들이 많겠네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죠. 7854님, 생일인데요. 그냥 우울해요. 날씨 탓인가 봐요. 생일송 신나게 듣고 싶어요. 김태령입니다. 하셨는데, 제가 부르는 생일송은 신나진 않거든요. 어떤 분은 좀 슬프다고 그러는데, 어쩔까 모르겠네요. 4377님은 본인 생일이시군요. 딸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미리 축하했었는데 정작 오늘은 혼자 보내네요. 제 이름은 서윤입니다 하셨고, 9595님은 사랑하는 동생 오은주의 생일이에요. 힘든 시간 잘 넘기면서 용기 잃지 않고 여전히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동생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그리고 김미용 씨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맞는 5번째 생일인데요. 허전합니다. 지인 부부들 볼 때마다 남편이 가슴 아프게 그리워져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신경 안 쓰게 씩씩하게 지내겠다 다짐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유, 참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생축송을 불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기타를 수십 년을 쳐도 칠 때마다 소리가 달라요. 오늘도 틱 하고 하나 삑사리 났어요. 916님, 에드 슈런의 퍼펙트 청하셨죠. 오늘 결혼 30주년 맞는 평범한 남편입니다. 아, 괜찮네요. 평범한 남편입니다. 사실 누구나 잘난 척하고 선민의식 느끼면서 자기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근데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힘들고 바쁜 세월 동안 늘 제 곁을 지키며 묵묵히 가족을 위해 애써준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눈물 나네요. 에드 슈런, 퍼펙트. 널 처음 보는 순간 알았어. 정말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오늘 밤 널 안고 춤추는 지금이 완벽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결혼식 축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곡입니다.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916님 청하신 에드 시런의 퍼펙트에 이어서 김윤숙 씨가 에릭 클랩튼과 마크 노플러의 썸데이. 오늘도 바쁘지만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죠. 진짜 기타의 거장들이죠. 서로 어찌나 그렇게 서로 칭찬하는지 에릭 클랩튼을 보고 마크 노플러가 뭐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기타리스트라고 그러고 뭐 경이적이라고 그러고 서로 그렇게. 근데 그럴 수 있죠. 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Someday.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지금은 네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이어서 1533님이 청하신 BJ 토머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비가 오니까 이 노래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비 오면 생각나는 노래 중에 하나죠. 영화 부치 캐시디 앤 선댄스 키드 OST죠. 빗방울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네요. 그렇다고 우울해하진 않을 거예요. 해는 다시 뜨고 난 웃으며 걸어갈 거니까요.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덕분에 아주 잘 들었네요. 오늘 저 이제 끝곡 전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야 될 텐데 오늘 끝곡은 방금 들으신 그 에릭 클랩튼 마크 노플러 노래 들었잖아요. 에릭 클랩튼이 인정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요즘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에 하나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블루스 기타리스트인 존 메이어가 노래하는 No Such a Thing이에요. 기타도 물론 이 사람이 치고요. 완벽한 인생 같은 건 없어요. 내 방식대로 난 살 거예요 라는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시간 되시면 12시에 오셔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들어 가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흐름은 수월하지만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5km 정체 꾸준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내촌 부근 2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내촌 나들목 일대로 3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마성터널 부근 3, 4, 5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화물차 관련 화재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미리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봉평 터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칠원 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까지 3km 정체입니다. 또 호남 고속도로 순천 쪽 장성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일대로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5844님께서요. 며칠 전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올해 4살 된 조카가 글쎄 영어 천재라는 거예요. 사과를 보고 애플 외치고 달걀을 보고 에그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바꿔보라고 한 다음에 조카에게 호랑이는 영어로 뭐야? 했더니 4살 조카가 머뭇거리더니 이라고 하네요. 우리 조카는 영어 천재보다 예능 천재인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네요. 영어도 천재고 순발력도 최고네요. 그리고 귀여움도 최강입니다. 아, 확실히 5월에는요 가족에 대한 사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반짤분들이 보내주신 가족 이야기에 매일 웃고 감동하고 행복해합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차게 행복 충전해볼까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해피하게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이창용의 당신이 최고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오늘 시작하면서 동생의 조카죠. 조카 동생의 아이가 영어 천재라면서 영어 천재라면서 자랑을 해가지고 호랑이는 영어로 뭐야 했더니 호랑이까지 아직 안 배웠나 봐요. 한진미님께서 부모님이 바라보는 아이들은 다 천재죠. 응디도 그렇죠? 월요일이라 너무 피곤해요. 힘주세요. 저희 애는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이러면 해도 돼요? 아, 진짜로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진짜로요. 이소영님께서 응디도 곧 서원이가 천재란 걸 알게 될 거예요. 아이 키우는 엄마는 하루 12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12번 더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이제 80일 된 애가 통잠 자는 게 말이 됩니까? 천재죠, 천재. 그리고 엄몬스라 그러죠. 엄몬스. 엄마 그 품에서만 잔다고. 그런 별명이 붙여지는데 저희 애기도 안아서만 재워야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요. 그냥 눕혔는데 잤어요. 자기가 생각하다가. 천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응디에게 전해주고 싶은 소식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1부는 반짝이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요. 은비트 1회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왠지 그리고 오늘 티키타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시간 알차게 보내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주현미의 러브레터였습니다. 김수경님께서 오늘 정기검진이 있어서 병원 다녀왔어요. 검진 받을 때마다 긴장과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검진 후에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한마디에 10년 감수한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모두들 건강합시다. 맞아요. 정기검진. 네. 근데 건강검진이 아니라 정기검진이시군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이렇게 되면은 긴장하고 초조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사선생님이, 아유, 관리 잘 하셨네요. 네. 또 6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절로 나오죠. 건강하세요. 김영수님께서 응디 반가워요. 저 건강검진 결과 체지방률이 너무 높다고 나와서 충격받고 집까지 26층 계단 오른 지 일주일 됐어요. 너무 힘든데 핸드폰 보면서 천천히 오르니 할만하네요. 아, 건강검진 받았을 때 만약에 무슨 수치가 높다, 살 빼셔야 된다 이 말 들으면 알고 있었어. 분명히 나 살 빼야 되는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살 빼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다른 충격이지 않아요? 아, 살 좀 빼셔야 됩니다. 살 빼야 돼요? 어머, 어떡해. 많이 심각한가요? 뭐 이러면서. 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셔야 되니까.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운동 부랴부랴 시작하다가 문제는 한 일주일, 이주일 하다 보면 이제 또, 이제 딱히 아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슬슬 이제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바로 눕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 되셨으니까 꾸준히 계단 오르는 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예, 진짜로. 내려오는 거 말고 올라가는 거, 그죠?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1239님께서 응디 저 여권 나왔어요. 어디 갈 준비 완료. 근데 애들이 엄마 보내줄까요? 떠나고 싶어요. 여름휴가 준비할 기간이 다가와서 그런가 봐요. 진짜 여권이 필요한 여행 아니더라도 저는 진짜 그냥 가까운 무릎까지 오는 수영장 있는 곳? 아, 그런 것도 안 바래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저기 파란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거기 가서 쉴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요 앞에 그냥 한강이라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저께죠? 예. 어저께 우리 딸 첫 외출을 했거든요. 그 산책. 첫 산책. 병원 가느라고 외출은 했었는데 산책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유모차를 처음 태워봤어요. 어제. 유모차 이렇게 처음 타고 이제 아파트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싹 돌았는데 애가 이제 이러길래 바로 들어갔거든요. 한 2, 3분? 와,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리수거도 하고 나간 김에 아유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저도 나가보려고요. 6438님께서 응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졸음이 쏟아져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좀 확 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날이 조금 흐린 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가 좀 더 피곤한 것 같죠. 이럴 때는 트로트입니다, 여러분. 노래 들으시면서 흥얼흥얼 따라 불러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6438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 깼어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이 노래 들을게요. 나훈아의 갈무리, 그리고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

나훈아의 갈무리,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라디오,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이지훈님께서 딸이 사준 예쁜 꽃가옷 입고 아들이 예약해둔 식당에 다녀왔어요. 자식들 키울 때는 힘들었는데 호강도 배로 받네요. 우리 아들딸 고맙다. 이게 다 잘 키워주신 덕분이죠. 그냥 뭐 그렇게 커서 이렇게 뭐 갚겠어요. 잘 키워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옷도 사주고 식당을 예약한 거 보니까 또 그 맛있는 데도 가셨구나. 5491님께서 어제 축제장에서 신나게 놀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아파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놀다가 다친 게 제일 서러워요. 신나게 놀다가 다친 게 진짜 제일 서러워. 뭐 일하다가 다쳤으면 돈이라도 벌었지. 병원비라도 벌었지. 이거 돈 쓰다가 이거 다친 거는 이거 진짜 서럽다고요. 빨리 나으세요. 신영숙님께서 어제 잠을 설쳤더니 점심 먹고 나니까 눈꺼풀이 자꾸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르르르르 잠기네요. 빛나는 트로트 크게 틀어두고 낮에 사온 얼갈이 씻고 김치 담궈야겠어요. 아유, 이게 지금 잠을 설쳐서 피곤하신 건데 걷다가 왜 또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라디오 들으시면서 한 2시간 동안 그냥 푹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1056님께서 일찍 혼자 된 친정 언니가 식당을 오픈했어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응디 대박을 기원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아유,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식당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가족들만 먹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 음식 솜씨를. 아유,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맛있는 집은 뭐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무조건 잘 됩니다. 또 먹고 싶은 집인 거잖아요. 또 먹고 싶은 집 다시 찾게 되니까 잘 될 거예요. 전민경님께서 엄마랑 아침부터 싸우고 지금 말 한마디 안 하고 점심도 같이 안 먹고 냉정 중인데 응디 라디오는 같이 듣고 있네요. 제가 잘못했다고 침술 부려서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엄마한테는 바로 말을 못하겠어요. 오늘 화해하고 싶어요. 아유, 어머니 이렇게 귀여워요. 에? 이렇게 귀엽네. 그냥 화해하세요. 둘이 지금 눈 마주쳤죠? 지금 눈 마주쳤습니까? 웃기 합시다. 웃기. 하하하. 자, 하나 둘 셋. 미안하다. 나도 미안하다. 이렇게. 에휴, 정말 이게 제가 또 이렇게 싸우는 것까지 이렇게 풀어주다니 참 좋은 은비트 아닙니까? 오늘도 화기애애하게. 자, 노래 듣고 와서 반지의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자,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남진의 너 말이야.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가 요가를 다니고 있거든. 근데 얼마 전에 온 그 새로운 회원분이 이것저것 막 물어보길래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 그러다가 친해졌지? 마침 집도 같은 아파트인 거야. 좋은 이웃이 생겨서 나도 기분이 좋았거든. 근데 말이야,

0: 언니, 요가 수업 끝났으니까 집까지 같이 걸어가요.
1: 그래, 같이 가자.
0: 언니는 오후에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1: 나? 나는 뭐 집에 가서 씻고 뭐 청소하고 뭐 그러다 보면 저녁까지 준비되니까.
0: 에휴, 시간 금방 가지 뭐. 자기는? 전 정신이 없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둘이잖아요. 아, 언니는 죽겠다. 여유로워 보여요. 저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1: 에휴, 그래, 그렇겠다. 아이 둘이면 매일 정신 없지 뭐.
0: 아, 그래서 말인데요, 언니, 혹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1: 응? 부탁? 뭔데?
0: 아니, 제가 사실 그게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운전을 배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운전학원에 다니기로 했는데, 그래서 친정엄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언니, 그 괜찮으시면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 하원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 집에서 잠깐만 놀고 있으면 제가 얼른 데리러 올게요.
1: 응? 아, 유치원 하원을? 아, 일주일만? 아, 그래, 뭐 친정엄마가 못 오신다니까 난감하겠다. 그래, 알았어, 내가 일주일만, 응, 일주일만 봐줄게.
0: 정말요? 아, 너무 감사해요, 언니. 일주일만, 일주일만 부탁드려요.
2: 그로부터 일주일 뒤.
1: 여보세요? 어, 웬일이야?
0: 언니, 너무 죄송한데요.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 2주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도움 요청할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요. 언니, 부탁해요.
1: 뭐? 2주나 더? 아, 나 일주일도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아, 친정엄마 아프시다는데 뭐 거절도 못하겠고. 아, 근데 자기야, 나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럴 땐 어떡하면 좋아.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김희재의 우연호였습니다. 오늘은 장은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김선정님께서 진짜로 우연호네요. 요가를 같이 다니던 동생이랑 친해져가지고 아파트도 갔겠다 친해졌는데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운전을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일주일만 하원만 부탁드려요 이랬는데 하원이 말이 하원이지 하원하고 나서 집에서 놀고 있으면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이든 뭐 30분이든 2시간이든 애를 봐줬다라는 거예요. 애가 둘씩이나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했더니 이제 또 어떡해 언니 애가 엄마가 또 아프셔가지고 2주만 더 봐주세요 이러는데 아 최경선님께서 그건 좀 아닌 듯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듯해요. 그치? 김기열님께서 아이고야 아이들은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닌데 김은숙님께서 아기들 봐주는 거 힘드실 텐데요. 고혜경님께서 이러시네요. 어떡해요 아이도 보기 힘든데 부탁하는데 안 봐줄 수도 없고 아니요. 이것은 무조건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진짜 뭐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고모도 아니고 무슨 요가원에서 잠깐 만나서 친해졌는데 애를 2주 더 봐달라 그러면 3주? 3주를 지금 봐달라?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지 마세요. 운전면허 학원을 지금 꼭 다녀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애를 맡겨놓고 뭐 할 것도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애를 갖다가 맡겨놓고 다닐 정도로 운전이 급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급하면은 택시 타고 다녀도 되고 뭐 애도 좀 크고 엄마 아픈 거 낫고 나면 그때 운전면허 학원 다녀도 되잖아요. 그리고 운전면허 학원 그거 뭐 2주 동안 안 다니는데 우리 다 면허 따봤지 않나요? 일주일만 다니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계속 봐달라 그러면은 나중에는 진짜 그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아이가 있는 입장으로서 진짜로 아유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상대방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운전면허 학원을 좀 애기들 저기 엄마 낳고 나면 봐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때 학원을 다녀 이렇게 말을 하고 정중하게 아유 내가 계속 봐주는 거 힘들 것 같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뭐 정 엄마가 안 되시면은 요즘 그 베이비시터 시간별로 해가지고 하원하는 사람 그것도 있거든요. 동네 가까운 동네로 찾기 해가지고 하원하는 사람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케어해주는 사람 이런 거 다 그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쓰셔야지.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에휴. 최선희님께서 집에 일이 있어서 시간 안 된다고 하던지 핑계를 대서 아이 봐줄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아기 보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니까요. 진짜 친한 사이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막 이쁜 애기들도 보기 힘든데 자기 애기도 진짜 말마다 자기 애기도 보기 힘든데 어떻게 둘이나 그렇게 봐요. 안 돼. 힘들어서 안 돼요. 거절하기 힘드시겠지만 잘 거절하셔야 됩니다. 자, 은비태 짧은 일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죠. 풍금의 힘들었던 순간들 웃으며 안녕 그리고 반가이의 인생은 순리대로

풍금에 힘들었던 순간들 웃음의 안녕 그리고 반가이의 인생은 순리대로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왜 엄마랑 오늘 화해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신 분 있잖아요. 그 얘기가 한창 나왔는데 김정희님께서 아까 엄마랑 싸웠다는 따님 사연 들으니까 웃기네요. 원래 엄마와 딸은 그래요. 김은님께서 모녀지간에 막 싸우다가도 금방 손잡고 쇼핑해요. 그런가? 이소영님께서 응디 어깨동무 인증샷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 화해했는지. 아니나 다를까 피드백 보내주셨어요. 전민경님께서 방금 사연 소개해준 거

엄마랑 같이 듣고 서로 울면서 화해했어요. 울면서 화해했대요. 그냥 화해한 것도 아니고. 감사해요. 엄마가 은가은이 때문에 화해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덕분에 빨리 어색하지 않게 화해했어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빨리 어깨동무 인증샷 보내주세요. 아우, 그냥 서로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눈물 나지, 그러니까. 그냥 왜 속마음하고 다르게 그렇게. 에? 싸우지 마세요, 이제.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민주의 욕심 없는 여자.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윤서령의 척하면 척이지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부근 2차로에서는 도로 작업으로 일대로 3km 정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마성터널 부근 3, 4, 5차로와 갓길에서 이 화물차 화재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구간 처리 여파로 뒤쪽으로 짧게 밀리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3km 주춤하고요.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은 상관 2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쪽은 고정 2터널에서 고정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김지연의 빛나는 트로트.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박서진의 미러 미러였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많죠. 문해숙님께서 은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온님께서 은비뜨 은비뜨 파이팅. 은정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사연 남겨요. 저는 산후관리사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홍춘복님께서 비도 오고 기분도 처지는데 오늘도 신나는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맞아요. 비가 오는 곳이 많죠. 우리도 아침에 비가 오다가 지금 약간 그친 것 같은데 오늘 날이 흐립니다. 신나는 노래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2620님께서 주문진 시장이 장날이라 왔다가 항구에서 가자미 회 한 접시 사서 갑니다. 오늘 저녁은 회덮밥으로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회덮밥이거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10개월 동안 회덮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나는 애기 낳자마자 회덮밥부터 먹을 거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애기 낳고 났는데 회덮밥이 안 땡기는 거예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너무 먹고 싶네. 저는 지금 막회가 너무 먹고 싶어요. 막회. 아우 침 넘어간다. 아 그리고 전민경님께서요. 저희가 아까 전에 엄마하고 싸워서 화해하신 분들 예. 저희가 아까 어깨동무하고 인증샷 보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지금 엄마랑 화해한 인증샷 보내주셨어. 보일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보이실 겁니다. 아니 세상에 싸우신 분들 맞아요? 예? 이렇게 활짝 웃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활짝? 예. 왜 싸우신 거예요? 이렇게 웃는 게 예쁘신 분들이 예. 너무 사이 좋은데 너무 잘 풀어주신 것 같은데 아유 이렇게 미소가 이쁘신데 계속 웃으면서 지내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웃는 게 예뻐요. 자 잠깐 저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꽂혀. 하루 5분 쉽게 쓰다꽂혀.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보죠. 전성숙님께서, 아,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네요. 이 시간쯤은 가은님처럼 흔들어줘야 잠이 좀 깨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들려주시면 흔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유미의 흔들어주세요. 뮤직큐! 졸리시죠? 지금 이 시간이 다 점심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요즘 날씨도 다다다니 졸릴 때입니다. 에. 아우, 저도 그냥 같이 흔들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아직 뼈가 안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대 사이사이가 지금 물렁물렁해가지고 지금 흔들적흔들적 해가지고 이게 춤추거나 운동하면 안 돼서 아직은. 아유, 그냥 일단 먼저 흔들고 계실래요? 저 금방 회복하고 같이 흔들게요. 김영숙님께서, 응디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 덥네요. 시원한 노래 한 곡 신청할게요. 허찬미의 해운대 밤바다 들어봅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바다 가고 싶은 노래. 신청하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저는 티키타카로 돌아옵니다. 소유미의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허찬미의 해운대 밤바다.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티키타카 주제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희한하네. 희한하다라는 말이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반째분들은 언제 어떤 순간에 희한하네 귀신이 코칼로르 시네 이런 말을 하시나요? 저는 방금 전에 옆에 있는 걸 봤는데 순식간에 핸드폰이 사라져서 나오지 않을 때 진짜 희한하다, 아 나 진짜 방금 여기 냅뒀는데 이게 어디 갔지? 이런 말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보 당신 어렸을 때 잠투정 심했어? 나는 안 그랬대. 근데 우리 애는 왜 이래? 희한하다 이런 얘기 하게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야 나 이번 달에 산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아 진짜 희한하네. 어디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우리 반지분들 언제 어떤 순간에 희한하네 이런 말 하시는지 지금부터 사연으로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우유 식빵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죠. 장윤정의 어머나 그리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윤정의 어머나 그리고 진혜성의 불나방 듣고 왔어요.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주제요. 재밌을 것 같아요. 희한하네 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릴게요. 만나보죠. 오수미님께서 꼭 세탁기에 빨래 꺼내서 개보면 양말 한 짝이 사라지는데 대체 어디 간 걸까요? 희한하네. 이거 진짜 희한하네. 양말을요, 제가 그 청소하면서 양말 좀 오래되거나 이제 조금 낡았거나 아니면 짝이 없는 거, 너무 오랫동안 짝이 없이 방황하던 친구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한 트럭이야, 한 트럭. 다 어디 간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빨래 나올 거야 이러면서 한쪽에 냅두고, 아 이거는 그 다음 빨래 하면 나올 거야 이러면서 또 한쪽에 냅두고, 그러면 이제 모아놨던 것들끼리 짝을 맞춰보면 짝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 간 거예요? 세탁기 그 통돌이 세탁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쪽에 껴서 안으로 들어가서 뭐 그 이제 세탁기가 먹는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 세탁기는 또 그런 세탁기도 아니에요. 대체 어디를 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벗어서 빨래통에는 두 짝을 넣었는데 이상하게 한쪽만 온단 말이에요. 조혜진님께서 내가 먹으려고 냉동실 구석에 넣어둔 아이스크림 누가 꺼내 먹었을까? 희한하네. 설마 남편이가? 이것은 약간 알죠? 희한하지만 희한하지 않지만 희한한 거. 알고 있는 희한함. 또 몰래 드셨어요. 서상철님께서 다이어트 한다는 아내가 분명 저와 있을 때는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계속 살이 찌고 있습니다. 대체 저 없을 때 뭘 그렇게 맛나게 먹는 걸까요? 참 희한하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서 아 진짜 살이 왜 이렇게 찌나 몰라. 물만 안 먹더라고요. 예, 분명히 많이 뭔가를 먹고 있어요. 나는 그냥 진짜 조금만 먹어도 살 찌는 체질이야. 아니요. 그만큼 많이 드시는 겁니다. 운동하고 적게 먹으면 살이 안 빠지면 그게 분명히. 희한하다. 최영식님께서 오전 3시 33분이면 어김없이 떠지는 눈. 희한하네. 새벽에요. 그게 뭐라더라? 습관성 뭐라고 하던데. 에, 새벽에 계속 깨어나는 게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 좀 깊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약간 그건데, 아 한번 이게 조금 새벽까지 피곤하게 있다가 한번 푹 주무셔야 될 텐데요. 그 괴롭지. 그게 눈이 번쩍 떠지거든요 새벽에. 그 너무 괴로워. 푹 자고 싶은데 잠 못 잘 때. 전정영님께서 우리 딸 희한하네. 저랑 저희 와이프는 운동 신경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은 운동에 달리기 대표로 뽑히고 뛰틀도 제 키만한 것도 그냥 다 넘어다닙니다. 희한하네. 운동신경이 누군가는

0: 사람에게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색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좋은 에너지의 사람들은 함께일 때 빛을 발합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지금부터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께 선물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스타 초대석 박상면, 김성수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글아이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세 분이 얘기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벌써 재밌다고. 콩디 지금 듣고 계실까요? 우리 이글아이님. 콩디가 좋아하는 두 남자입니다. 저 이분이 좋아하는 두 남자입니다. 배우 박상면 씨 그리고 김상수 씨 오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박상면입니다. 네.
0: 목소리들 확실히 배우들이라 보이스가 너무나 멋있습니다. 가면서 오자. 자, 네. 그러면 이제 인사 먼저 우리 네. 라라 가족 여러분들에게 박상면 씨는 라라랜드 네. 작년에 그러면, 전화로 그렇죠?
1: 전화로 인터뷰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일일 드라마 대우를
0: 그렇죠 맞아 텐데, 여기 옆에서
1: 네 손창민 형님하고 같이 전화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분 씨 얼굴 보니까 미모는 여전하네. 아유,
0: 사적인 자리선 저런 얘기 한마디도 없거든. 그리고 우리 김성수 씨.
5: 네, 저는 라디오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이렇게 또 우리 이번 씨를 골프장이 아닌 이
0: 그러니까.
5: 라디오 부스에서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하고요. 네. 행복하시죠?
0: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럼요. 네, 네. 저한테 대려 묻는 게스트는 처음이네. 네.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김성수 씨는?
5: 저는 오늘 그 신랑 수업 그 녹화가 있어가지고 상암동에서 녹화 끝나고 그리고 바로 왔습니다.
0: 상암동 날씨 비 와요?
5: 비 와요.
0: 우리 박상면님은 네. 어디서 오셨어요?
1: 저는 쌀국수집에서 왔습니다. 압구정동 네, 쌀국수집.
0: 압구정동. 네. 거기 맛있는데.
1: 맛있죠.
0: 맛있는데.
1: 리틀 뭐뭐뭐.
0: 그러니까.
5: 리틀.
1: 오래간만에 갔죠.
0: 압구정동 날씨 어때요?
1: 압구정동 제가 갈 때는 날씨가 막던데요.
5: 거짓말이죠.
1: 나 갈등
5: 아니 오늘 지금 맛있다.
0: 근데 곳곳이 비가 오는 데랑 맑은 데랑 막 섞여 있어요 오늘.
5: 그렇구나.
1: 내가 거짓말을 왜 해? 웃겨.
0: 웃겨. 근데 여의도 오니까 어땠어요? 비 왔죠?
1: 여의도도 안 오던데요 저는.
0: 그랬어요. 비 피해서 오늘 잘 왔네요.
5: 좀 일찍 왔죠. 저 왔을 때는 비 많이 왔거든요.
1: 그래요. 저는 좀 일찍 왔습니다. 긴장돼서 여기 라디오에 또 출연한다 막 설레니까 와서 준비해야죠.
0: 귀여워.
1: 아니, 뭐 진짜.
0: 사실은 이번에 라라랜드에 오늘 스타 초대석이 2부에 있었어요.
5: 그렇죠.
0: 근데 저 오늘 방송 오게 3시 초반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시계를 안 봤어요.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야, 오빠인데 너 어디니? 오빠 저 곧 도착해요. 오빠 도착했다. 너 오면 오빠한테 빨리 전화해. 그리고 시계를 딱 보니까 3시 10분인 거예요. 원래는 5시에서 6시 1시간이란
5: 그렇죠.
0: 말이야.
5: 네,
0: 아시죠? 네,
5: 알고 있어요.
0: 아니 뭘 2시간씩 먼저 오냐고.
1: 아니 그게 아니라
5: DJ예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좋잖아요. 그리고 이건 생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차가 막혀서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0: 저 자세.
1: 그럼요. 항상 자세.
0: 역시 배워야 돼. 후배는
1: One hours 항상 스탠바이.
5: 뭐요?
1: 1시간 전 스탠바이.
5: 원하우스.
1: 촬영할 때도.
5: 중간에 뭐 한국말이 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하우스는 뭐 항상 스탠바이?
1: 아니 1시간 전 스탠바이죠 항상. 촬영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네.
0: 그래서 일단 미리 모셨어요. 할 얘기도 너무 많고 네. 밀린 얘기도 너무 많고 해서 미리 스타 초대석을 땡겨서 이렇게 또 두 분을 모셨는데 연극 얘기는 잠시 후에 네. 본격적으로 네. 하도록 하고 근데 박상민 씨 이건 뭐예요?
1: 필통이요.
5: 여기 습관이 그러니까 연극 연습을 하다 보면
1: 아니요 연극이 아니라 드라마 할 때도 이렇게 자도
0: 있어요?
1: 그러면
0: 이건 왜 필요해요 자가?
1: 자 대고 이렇게 거야지 빨리 애워지거든요.

0: 루틴입니다, 루틴.
1: 대본에 이렇게 자로.
0: 예, 줄다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빨간색.
1: 아, 또 빨간색이야.
0: 연필로
1: 돼?
0: 하고 빨간색. 그 우리 이덕화 형님은 아예 그냥 빨간색.
1: 우리
0: 색연필로.
1: 또 이덕화 우리 선배님 성대모사 잘하시잖아요.
0: 아, 그럼요.
1: 이덕화 씨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이덕화요.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모발.
3: 왜요? 모발 모발까지 꼭 해줘야 돼요.
0: 아, 그럼 그거 해줘야죠.
1: 빨도 드실 때 그 이거 들어도 재밌는데 오늘 생방송에도 재밌네요.
0: 아니, 빨두라고 자꾸만 빨두. 저번 날 방송에서 제가 한번 사연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채택을 해주셔갖고 커피를 먹었거든요. 그때도 방송에다 대고 전국 분들 앞에서 나한테 빨뚜 먹는다고. 오빠 술 그만 먹으라고.
3: 빨뚜가 뭐예요? 빨뚜
1: 소주 저기
0: 빨간
1: 소주,
0: 뚜껑.
1: 빨간 뚜껑.
3: 아, 빨간 뚜껑 먹는다고.
1: 그것만 드시니까. 우리 성수 씨는 어때요, 술?
3: 저는 그냥 뭐 상민이 형보다 조금 잘 먹는 정도?
1: 네?
0: 아니 근데 안 마셔요. 잘.
3: 잘은 안 마시는데.
1: 잘은 안 마시면 마시는 걸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서.
3: 잘 안 마셔요. 근데 저는 마시면 많이 마셔요.
0: 많이 마시죠. 많이 마시면 왜 자주 안 먹냐면요. 술 먹으면 좀 주사가 좀 심하거든요.
1: 성수 씨가?
0: 네, 막 부시고 막 그래. 근데 제가 건강 생각해서 성수가 안 먹어요. 잘.
1: 근데 이 고혜경님 그리고 김옥현님 김미영님 우리 성수 씨하고 성수 왕자님이시대요. 우리 박상면님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네. 어머 변함이 없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성수 왕자님 붙으니까 우리 박상면 씨 또 샘나는 거지?
0: 아니요.
1: 아니야?
0: 아니요. 제가 왜 그런 거야. 왕자도 왕자 나름이죠. 저한테 왕자라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왕자가 아니죠.
3: 저한테 왕자님이라고 그러시나요?
1: 그렇죠.
0: 그럼요. 성수 지금 안 보여갖고 눈 안경 쓰고 좀 불쌍하다.
3: 이런 이런 표현 참 너무 약간
0: 아니요 왕자님 같죠.
1: 아니 왕자님 같지.
0: 저는
1: 뻔뻔하게 받아들이세요.
0: 저는 그렇게 저는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1: 어떤 말이요?
0: 중국 부호 같다고. 아니 진짜 진짜요. 보신 분들 근데 100이면 199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오 실물이 실물이 잘생겼네라는 말을 해요. 텔레비전 그렇게 안 나와요.
1: 그리고 엄청 커요.
3: 그죠.
1: 완전 거구죠. 성수 씨는 커 보이는데
0: 저보다 훨씬 커요. 얘가.
1: 근데 일단 딱 보기
0: 왜요?
1: 더 커 보여요.
3: 더 커 보여요.
0: 또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1: 그리고 또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우리 박상면 씨 노래 추천곡 하나 듣고 한번 보면 어때요?
0: 그렇죠. 그래요.
1: 신청곡 뭐 또 듣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서요?
0: 그 네킹콜하고 나타리콜 같이 합성해서 돌아가셨는데
1: 돌아가셨는데
0: 나타리콜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나타리콜이 부를 때 네킹콜하고 같이 아빠랑 같이 부르는 것처럼 한 그게 너무 이게 또 사연이 있거든요. 저희 결혼한 와이프랑 제주도에서 들으면서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1: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또 그런 추억이 있으시다고.
0: 30 years ago. 30년 전에.
1: 지금 한국말 아니었지 성수 씨?
3: 되게 약간 듣기가 편하네요. 나 영어 잘 못하는데.
0: 아니 30년
3: 뒤에 쏙쏙 들어오네. 30 of 뭐요?
0: 30 years ago.
3: 30 years ago.
1: 오케이. 우리 박상면님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0: 저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몸무게는 똑같습니다. 저는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100kg를 유지하고 있고
3: 자기 관리가 확실한
0: 그렇죠.
3: 멋지지도 않고 없어요.
0: 199에서 101을 왔다 갔다 그 선을 넘지를 않아요. 절대.
1: 그리고 우리 성수 씨도 제가 저번에 뵀었을 때는 좀 살이 조금 있었었는데 쏙
3: 마지막에
1: 빼셨네.
3: 뵀을 때보다 지금 한 십몇 킬로 정도 빼셨어요. 저는 약간 자기 관리를 좀 못하는 스타일이. 살이 막 잘 쪄요.
1: 원래 김성수 시대로 돌아오셨어.
0: 그렇죠.
1: 굉장히
0: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1: 아 운동도 요즘 열심히 하세요?
3: 요새 운동해요. 운동하고 그리고 상면이랑 같이 있으니까 살이 좀 빠지더라고.
0: 그리고 여기는 가슴 배 보면
3: 없어.
0: 삼두 바꿔
3: 없어.
0: 그런 거라고.
1: 오빠 좀 반성 좀 해야겠다.
0: 뭘 반성을 해?
1: 아니 배 무슨 삼두 바꿔.
3: 배 삼두. 그 형 그
0: 있잖아. 식스팩.
1: 아 그렇지 식스팩.
0: 나는 투팩이야 투팩. 하나 둘.
1: 원팩 아니야?
0: 아니야 쓰리팩이야.
1: 타이팩이야.
0: 꽁디
1: 두 분이랑 어떻게 친해요라고 6214님 보내셨습니다. 아유.
0: 저희 제 친동생이랑 마찬가지죠. 우리 드라마 그 드라마 수상한 가족에서 만났는데 그때 처음 만났는데 첫 신이 성수가 배다른 동생인데 경찰서에서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얘가 경찰관으로 나오는데 뒤통수를 때리는 신이 첫 신이에요. 지금도 기억나.
3: 처음 봤어요.
0: 열몇 대 만났어요.
1: 실제 촬영하는
3: 대본 리딩 와서 인생하고 이제 현장 첫 촬영 가야 되는데 형이 무슨 해외 촬영이 있어서 대본 리딩 안 와서 현장에서 처음 본 거예요 장민이 형.
1: 그리고 뒤통수 쳐야 돼?
0: 그럼요.
3: 그러니까 저는 형사였고 건달이었어요.
1: 그러니까.
3: 예, 그러니까 약간 뭐 거들먹거리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하는 야 그리고 뒤통수 쳐야 되는데
0: 너무 많이 맞았어요.
3: 안녕하세요 선배. 안녕하세요 형님. 딱 그리고 자, 딱 대사도 없어. 야 이러면서 시작하는 이거를 NG를
1: 왜, 왜요 소개해주세요 박상민.
0: 3196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박상민님 천호역 근처에서 김치찌개집에서 빨간 얼굴로 빨뚜도 드시라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라고.
3: 동네에서 드셨네요.
0: 네. 아 정말.
1: 그 언저리를 잘 안 벗어나세요. 아, 근데 그 뒤에 거 왜 안 읽으세요? 정말 TV에서 보이시는 모습이랑 똑같아서 바로 알아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0: 아, 예.
1: 아.
0: 예.
3: 진짜 똑같죠. 아.
1: 똑같죠.
3: 땀 흘려 긴장했어요?
0: 아니, 긴장한 게 아니라 더 덥네요, 살짝.
1: 우리 박상면 님이 네. 오늘 추천곡 준비해 주셨는데 직접 소개를 좀 멋지게 해 주시죠.
0: 네. 그 나탈리 콜 네킹콜의 Unforgettable.
3: 한국말이야, 한국말.

0: 이번에 라라랜드 박상면 씨 그리고 김성수 씨 스타 초대석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왕규 님이 문자 주셨어요. 박상면 님 회화동 식당에서 일할 때 별을 쏟아 일에 시작할 때 오셔서 제 눈빛이 좋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1: 우와 이게 25년 전 일이거든요.
0: 2001년?
1: 예예 예, 2001년도인데 와 그걸 기억하셨는데 그럼 그때 눈빛 좋다고 하면 지금도 한 25년 후에는 거의 뭐 안 보이다시피 하시겠는데 아니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눈이 맑으신 분일 거예요. 저는 눈 맑으면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0: 그리고 우리 따망님 우와 보라보니 성수님 신랑 수업 나오신 분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쁜 사랑 응원해요. 요즘 사랑해요? 사랑하나 봐?
2: 아니 사랑으로 도달하기 위한 만남을 갖고 있는
0: 썸?
1: 아니 썸인데
2: 사귀는 사이에서 삼기는 사이 정도 사이?
0: 아 그 사이?
2: 근데 대부분 다 사귄다라고 보고 있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름이 이제 박소연 씨인데 정말 착해요. 이쁘고 그리고 제가 뭐 본 잘 됐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네.
0: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네.
2: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잘 되겠어요? 까탈스럽잖아요.
2: 아, 그러니까 약간 저 융통성이 없고 까탈스러운 거를 내가 이걸 보니까 알겠더라고.
1: 그래, 네가 얼마나
0: 이게 찍어놓은 걸 보니까 네,
2: 복습이 되는 게 있어요.
1: 그러니까 그러면 고쳐야지.
2: 고쳐질까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1: 아니 그래도 우리 성수는 착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팝송을 또 멋진 곡을 들어서 너무 좋았다고. 이건 또 뭐예요? 미디움 사이즈.
1: 제가 저기. 아니 오늘 그 라라랜드를 나오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뭐 인기는 없지만 제 사인이 들은 이 티셔츠를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리려고 연예인병이 아니라니까
2: 연예인병 맞죠?
1: 이거 미디움 사이즈가 다 이제 미디움 사이즈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뭐 여기 라라랜드에서 알아서 뽑겠죠. 이 사인이 이쁜데 뒤에도 있는 앞뒤도 있는데 뒤에 사인은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브랜드처럼 사인이 한번 뜯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2: 그것도 형 사인인 거잖아요.
0: 그럴까요?
1: 아니 제가 이거 뜯을게요.
0: 블랙으로. 근데 이왕이면 하얀 거 두 개, 블랙 두 개, 화이트 두 개 해주지. 이 어정쩡하게 세 개는 뭐예요?
1: 아니 얘라 뭘 한 거 더 갖고 온 거 같은데 내가 잘못 갖고 온 거 같아요. 이렇게 멋있죠? 멋있잖아요.
0: 미디움 사이즈. 네.
2: 근데 사인은 이쁘긴 해요.
1: 그죠?
2: 사인이. 근데 연예인
1: 이거 우리 와이프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0: 언니가 만들어줬구나.
2: 아 사인을.
1: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만드냐고 그러더니 해달라고 그러냐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만들어줘봐 했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0: 이 언니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2: 너무 착하시죠.
0: 너무 착하잖아요. 천사죠, 천사.
2: 천사, 천사.
0: 근데 지금 보라로 보시고 배에다가 뭘 둘렀나 봐. 그때 배 나온 것 같다고 풀으라 그랬대.
2: 웃도리를,
0: 그래서 또 풀렀어.
2: 웃도리를 허리에 이렇게 묶는데 묶으니까.
0: 참 이럴 때 보면 애기예요, 애기.
1: 그 라라랜드 정치자 여러분들 많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연극 얘기 한번 가볼까요?
1: 하시죠.
0: 네. 이거 이 연극이 드릴까요? 핑크 트럭이에요.
1: 네.
0: 제목이 이뻐요 일단.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스토리?
1: 말해요. 핑크 트럭 성인용품 트럭을 핑크 트럭이라고 하는데 세 명의 그 주인공들이 사기를 당해서 그 범인을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거를 팔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인데
0: 휴먼입니다. 코미디네요.
1: 사랑이 세 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성수 씨랑 똑같은 밴드니까
2: 더블이니까
1: 그리고 어린 친구는 여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머지 한 분 그 조재룡 박규왕 그 배역은 자기 마누라에 대한 사랑. 나중에 그 사랑을 다 찾아요. 그리고 사기꾼도 잡고. 그래서 해피엔딩인데 중간에 이제 코미디가 여기 이제 그 성인용품을 다루다 보면 코미디가 있잖아요.
0: 있을 수밖에 없죠.
1: 그럼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제일 힘들었던 게 요번에 연극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수위 조절이 힘들었었습니다.
0: 그러니까,
1: 왜냐면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되게 언짢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 풀었어요. 요번에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관객이 더 많으세요. 6대4 정도로.
0: 성수 씨도
2: 아니 근데 약간 좀

0: 수위 조절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민이 형은
1: 근데 오빠는 해야 돼.
0: 상민이 형은 아니. 상민이 형은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에 그 성인용품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게 약간 그런 게 아닌데 상민이 형은 옛날 사람이니까 좀 성인용품이 무서울 수 있죠. 무서울 수 있는데 약간 막 움직이니까 무서울 수 있는데 약간
1: 그러니까 성수 씨는 그렇게 수위 조절할 그런 고민은 안 해봤다.
0: 수위 조절을 안 하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진짜 얘기인데 이걸 되게 재밌게 굉장히 저는 연극을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데 아, 이 내용으로 이렇게 웃어주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열력이시더라고요.
2: 김성수 배우는 제가 꼬셨습니다.
1: 오.
2: 같이 하자고.
1: 야, 한 꼭 두 분 거 다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0: 조금 다르긴 하지만
2: 색깔이 많이 틀리죠.
0: 많이 틀리진 근데. 않는데
2: 그래도 성수 나름대로
0: 제가 형 거를 좀 많이 따라해요.
2: 아니야. 실제로. 성수께 있고 제께 있는데 쟤는 아시잖아요. 저는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1: 그럼요. 굉장한 수준이라는 그래서, 걸 제가 알고 있죠.
0: 그래서 굉장히 약간 훔쳐서 하는 맛이 있어요.
2: 재밌습니다.
1: 이 천만 감독 장항준 감독님의 시나리오가 네. 원작이라고 들었어요.
2: 네. 오. 2006년도에 했던 작품인데 그 작품이 원작인데 이거를 저희가 희곡으로 바꿨습니다. 다 허락받았죠. 근데 장항준 감독이 흔쾌히 오케이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첫날하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커피차 보내주셨어요. 장항준이 쏜다.
1: 오, 멋있으시다. 이 염더랜드님, 김성수 배우님 한동안 연기를 볼 수 없어서 너무 궁금했대요. 핑크트럭을 복귀작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0: 핑크트럭을 선택한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성민이 형이 딱 줘서 아니 제가 약간 좀 쉰 약간 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뭐 이러면서 잠깐 공백기를 가졌는데 형이 그냥 진짜 그냥 봐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가 그리고 카톡으로 대본을 보내줬어요.
2: 근데
0: 카톡으로 대본을 보내줘서 한번 읽어보고 편하게 생각해. 근데 원래는 이 배역이 아니었는데 상면이 형 같이 나랑 가자고.
1: 아.
0: 근데 상면이 형 역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해서 같이.
2: 그래도 고맙죠.
1: 근데 이 성수 씨가 다시 이 복귀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여기서 광고 듣고요. 다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더 클래식의 여우야 띄워드리고요. 저 이본 그리고 박상면 씨, 김성수 씨와 함께 계속해서 스타 초대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10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후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는 3km 정체입니다. 더 지나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5km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행담도 휴게소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7km 정체되고 있고요.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는 3km 정체, 일지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4km 어렵습니다. 또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은 상관 2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트레일러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5: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10: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킬링타임 듣고 왔고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스타 초대서 박상면 씨, 김성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네. 또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티셔츠 굉장히 욕심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미디움 사이즈 딱 세 분 네. 뽑아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저희 연극 보르시면 또 추첨을 해서
2: 네, 이 선물도 많이 주는 거죠.
0: 진짜요?
1: 그렇죠, 드려요. 그리고 강태형님 벌써 핑크트럭 너무 기대된다고.
0: 그러니까.
2: 아니요. 이수진님은 애들은 가라. 엄마만 조용히 먹고
0: 그러니까요.
1: 올게. 엄빠. 엄빠. 엄마. 엄마. 아빠.
2: 아 요즘 말 다 줄여서 해서.
0: 이수진님은 타임머신 탄 듯하다고 보내셨고 네. 오늘 나라랜드 묘하게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하시면서 한지영님 보내주셨는데 다른 날은 다른 텐데는 집중 안 하고 들으셨었나 봐. 그리고 4722님도 사연 주셨는데
1: 대학로 안 간 지 10년은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영국보러 대학로 가겠어요.
2: 가겠어요.
1: 저도 진짜 오랜만에 대학로 갔거든요.
0: 근데 대학로만의 그게 있죠.
1: 있어.
0: 있더라고요. 있어. 그런 감성이 있어.
1: 그러니까 연극을 네, 보든 안 보든 그 네. 감성이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그 감성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선우정님도 문자 주셨어요.
2: 선우정님 시간이 어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입담이 좋으세요. 지금 세 분 배는 안 고프세요? 저는 말 많이 하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 정도로 배고픔을 못 참지는 않습니다.
1: 네. 의외로 성균이 형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루 한 끼를 먹는답니다.
2: 아, 진짜로 많이 안 먹어요.
0: 그렇죠. 순대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죠. 그렇죠. 떡국.
2: 우리 이분 씨가 너무 잘하니까 저에 대해서 먹는 취향이.
0: 파라나 오이님도 보내주셨어요.
1: 딴짓을 못하겠어요. 광고랑 노래 나갈 때 급하게 빵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먹으면서 드릴게요. 지금 이제
2: 감사합니다.
1: 배고프실 때구나.
0: 그리고 3613님도 주셨잖아요.
2: 네. 상면님 예전 라디오 출연해서 노래했던 거 기억나요? 오늘도 노래 안 하시나요? 아 저기 그냥 살짝 한 소절만 나중에 한사 들려드리면
1: 죄송한데요. 네? 그거는 네.
2: 아 여기 안
1: DJ분 허락 받고 그냥 여기
2: DJ 아 그러니까
1: 코인 노래만 온 게 아니잖아요.
2: 네. Love me 뭐라고요? 아니, 누구가 하러 왔다고요?
1: 아니, 코인 노래만 온 게 아니잖아요.
2: 아 하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하는 게 알겠습니다.
1: 허락을 받고 해야죠.
2: 아니 저기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0: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0: 이게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2: 이번에 라라랜드 스타 초대에서 박상면 씨 그리고 김성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 너무나 편한 분들이라 오늘 방송하면서 기분이가 참 좋네요. 네. 하이터치님이 주셨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두 분은 사람을 잘 믿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을 잘 믿는 편이신가요?
3: 저는 많이 믿는 편이죠. 배신당할 땐 당하더라도 일단은 믿습니다. 대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안 봐요.
2: 그리고 빨도 열고 울죠.
3: 안 울어요.
2: 울죠.
3: 어떻게 알아요? 뭐 우는 거 봤죠.
2: 봤죠. 네. 봤죠.
3: 아, 속상할 때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돼요.
2: 눈시울이 붉어져. 그리고 몰래 저기 화장실이나 저렇게 구석진 데로 간다. 얼마나 기운이.
3: 어떻게 알아 그걸.
2: 다 알지 오빠. 둘리 같아 둘리.
4: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굉장히 여린 사람이어서. 사실은 상민이 형은 사람을 잘 믿어요.
2: 성수 씨는?
4: 저는 잘 믿지 않는데 잘 믿어요.
3: 얘도 잘
4: 그래서
3: 믿죠.
4: 저는 약간 저도 잘 믿어요 사실은. 그래서 방법론을 택하죠. 많이 이렇게 약간 관여를 안 하려고. 근데 상민이 형은 잘 믿으면서도 약간 좀 발이 넓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죠. 우는 거야 지금도?
2: 감동받아서. 이 핑크트럭의 주인공들처럼 사기 비슷한 거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대요. 보이스피싱으로 50만 원 잃어봤대요.
4: 이분이
2: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아유 그런 일을 왜 당해 이러는데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한대요.
3: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하도 그런 전화가 와서 한 번은 아 요번에 그 대출을 해드리는데 아유 이런 전화 그만하세요. 막 화내고 끊지도 못하니까 대출해드릴까요? 그럼요 해주세요. 얼마 정도 필요하신데요? 한 천억 정도 필요한데 담보는 계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마포대교 담보로 천억만 빌려주세요 했더니 다시는 전화 안 오더라고요.
2: 그건 괜찮다.
3: 마포대교 담보로 천억만 빌려달라고.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
4: 그분은 형이랑 통화하면서 일하는 줄 알겠다.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문화되고 말이죠.
3: 그러니까요.
4: 진짜 당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게 확실히 문제예요.
2: 그리고 이 우리 한수지님, 콩디 언니, 박상면님, 김성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또 단체 러브러브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4: 저 사랑합니다.
2: 뭐라고요?
4: 사랑합니다.
2: 그러면 질 수 없잖아 우리 상면이 오빠.
3: 아니 그러면 저 부담되실 텐데 저 직접 보고 사랑하시면. 너무 얼굴이 잘생겨서.
2: 그리고 지금 보라로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3: 아 그러니까요.
2: 아까 하트를 어쩜 그렇게 야 눈웃음과 함께.
3: 뭐요?
2: 어머. 자. 어머.
3: 좀 제가 순진한 면이 있어요.
2: 있죠.
3: 맑 영혼이 맑습니다 아직까지.
4: 순수하죠.
2: 영혼이 진짜 맑아요. 아기 같은 부분도 많고. 그리고 성수 씨도 약간 그런 면이
3: 그러면,
2: 있는 것 같아요.
3: 아기 같은 마음이 부분이 너무 착해요.
2: 착하고. 착해.
4: 저도 약간 그래서 상면이 형이랑 약간 통하는 것 같아요. 약간
3: 그러니까
4: 티키타카 나이 차이가 적은 편은 아닌데 6살 정도 나거든요. 근데 상면이 형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는 거 보면 나도 약간 상면이 형 비슷한 구석이 있지 않나.
2: 굉장히 젠틀하고 시크할 것 같은데 귀여운 면이 참 많아요.
3: 얘는 어떻게 근데 얘기를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어렵게 하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형이랑 나랑 좀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뭐 어떤 면에서 이렇게 꽈서 얘기하는 게 참 말재주가 좋아요. 인물도 잘생기고.
4: 까는 거 아니에요?
2: 까는 거 아니에요 지금?
3: 아니 뭘까?
4: 느낌이 약간
2: 그러니까
3: 아니야 느낌. 절대 그렇지 않다.
2: 절대 까는 거 아니죠?
4: 형 얼굴 표정 때문에 그런 거
3: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하여튼 라라랜드 정치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2: 어머
3: 갑자기
2: 그리고 버블검님 신랑한테 핑크트럭 같이 보러 가자고 하는데 네. 이 남자가 뭘 보는 걸 참 안 좋아한대요 남편이.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라고 하면서 꼬셔야 될까요? 알려줘요 오빠들.
3: 여기 오시면 저희가 정말 한바구음 터지다가 가실 수 있게 저는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티셔츠를 탐나하시는데 오시면 제 공연 오시면 티셔츠를 매번 추첨이 아니라 손 들고 마음에 드는 분 두 장씩 드려요.
2: 두 장씩 드린대요. 네. 우리 버블검님 남편한테 요거를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2168님 티셔츠 주세요. 어우 100에서 105입니다. 이러면 미디움인가?
3: 아니요.
4: 라지.
2: 라지지. 라지 없는데?
4: 라지 엑스.
3: 아니요. 있습니다. 집에. 집에 있다니까요.
4: 집으로라는 얘기예요 지금?
3: 집을.
4: 2168.
3: 천호동에 다니다 보면 저 티셔츠 주세요 하면 그분 드릴게요. 아. 만나서 그냥.
2: 네. 이제 그런 분들 많아진다 이제.
3: 네,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성민종님께서 오늘 부모님 결혼 30주년인데
2: 끝까지 읽어줘요. 끝까지 끝까지.
3: 라디오 듣고 계실 부모님과 꼭 전하고 싶어요. 형과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티셔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티셔츠 받겠다고 앞에 이렇게 쭉 깐 거네요.
4: 근데 오늘 부모님 30주년이니까 내가 티셔츠를 받겠다.
3: 그러면 그러면 이게 너무 그냥 제가 올해 결혼 30주년이거든요.
2: 오 진짜. 네.
4: 그럼 아들이네.
3: 그러니까 그 나이 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96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저도 30주년이거든요.
4: 그럼 퉁 쳐요?
2: 어떻게 아니요. 할 거예요?
3: 아니 보내드려야죠.
4: 천호동으로 또 오시라는 거예요?
3: 아니야, 아니야. 공연 보러 오세요. 그럼 제가 손 드시면 그때 성민종 씨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4: 형도 계신다니까 두 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 형과 저를 사랑으로 형

0: 아, 형도 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한 6, 5년생 되는 거네. 64. 아니야. 갑자기 기가 맞아.
1: 갑자기 여기서 좀. 아니, 늦게 했을 수도 있잖아.
0: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딱 나오거든.
1: 그렇게 나이를 특정 직접 안 해.
0: 아니야. 필이. 딱 느낌이. 아, 그래? 용띠 아니면 뱀띠야.
2: 그리고 김나라 배나라님. 엄마가 배우님들 팬이신데 눈 마주치면 떨려서 억소리가 날까 봐 못 가시겠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 긴장감이 금방 풀립니다. 재밌어서. 네.
0: 진짜요?
1: 저희
2: 우리 김나라 배나라님 기우인 것 같습니다.
1: 그 핑크 트럭에 연세 많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0: 엄청 많이 연령대가
1: 요즘 연극 문화, 관람 문화가
0: 관람 저거 하는 그 관객 분포도를 제가 봤거든요.
2: 아, 뭐 또 그것까지 봐.
0: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2: 아, 연령대에 맞춰서.
0: 그럼요. 그러면 제일 많은 때가 40대. 그 다음 50대입니다.
2: 오.
0: 저희는 이제 19금이니까 19살 밑으로는 없는데, 근데 의외로 너무 좋아하세요.
1: 60대 분도 계시고. 그래요. 관람 문화의 그 스펙트럼이 그 타겟 에이지 타겟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0: 저번 날은 60대 부부가 많이 오셨더라고요. 봤더니 배우 엄마 부모님들이더라고. 거기 출연하는 배우 엄마. 어쩐지 많다 했어.
2: 어쩐지. 우리 에이스님 재밌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6854님 보내주셨어요. 네. 어? 박상면
1: 삼행시.
2: 씨로 삼행시.
0: 삼행시.
2: 갑니다.
0: 박스.
1: 박스티입니다. 입니까? 박스티입니까?
2: 상.
1: 상이 맞죠?
2: 면.
1: 면. 100%라면 탐나네요.
2: 어때요? 여기 박스티입니까? 박스티는 맞습니다.
0: 박스티.
2: 박스. 상이 맞아요?
0: 맞아요. 근데 면, 이건 뭐야? 100%라면?
1: 면 100%. 면 100% 아니에요?
0: 면 100%죠?
1: 폴리스테르 같던데.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 그럴 것 같은데?
1: 아니요. 근데 면 100%는 쉽지 않은데?
0: 아니요. 면 100%인가? 난 뭐 어떻게 섞였는지 몰라서. 내가 무슨 옷감. 그 안에 보면 이게 라벨에
2: 있죠, 있죠, 있죠.
1: 면 100%는 아니야.
2: 근데 면 100%는 아닐걸?
0: 나 모르죠. 하여튼.
2: 아무튼.
0: 이렇게 힘든 거를 하고 그래.
2: 삼행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엄마랑 양파를 까면서 지금 듣고 계시대요. 엄마가 자꾸 두 분이 연극에서 사기당한 형제로 나오는 거래요. 맞아요? 캐릭터 설명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1725님.
1: 네, 사기당한 형제가 아니고 상면이 형이랑 저랑 같은 역을 연기합니다.
2: 그쵸?
1: 같은 사람이 네. 사기당한 세 명 중 한 명으로 연기를 하고요.
2: 그러니까 네. 김상수 씨만의 연기를 보실 수 있고 그쵸. 박상면 씨만의 연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슬기님도 보내주셨는데.
1: 네, 동현배님이라고
0: 태양.
1: 태양의 친형. 친형이 저희 그 핑크트럭에 또 한 명의 주인공으로 정식 역으로 나오는. 이수웅 군도 그렇고.
0: 네네.
2: 이 저는 그 동현배님 팬이어서 연극 보러 갈 거라고.
1: 네, 이슬기님이 꼭 보러 오세요. 이슬기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2: 그럼 뭐요? 어떻게 해줄 건데?
1: 면 100% 아니면
0: 아니요. 내가 왜
2: 면 100%?
0: 동현배 100, 팬을 내가 왜 티셔츠를 줘요?
1: 아, 형 동생인데.
0: 아, 그 오면 줄게요. 근데 그래요. 여기 그 6581님이 연극 보러 가서 라라랜드 청취라라고 어필하면. 티셔츠 받을 확
1: 100% 100%
0: 아니요. 티셔츠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드린다고요. 저는. 지금 집에 정확하게 100장 있습니다. 100장.
2: 아, 100장. 6581님 연극 보러 가서 라라랜드요. 네. 한번 어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티셔츠 또 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숙님 전주인데 이번 주 서울 구경 갈까 하는데 공연은 언제까지일까요?
0: 5월 오랜만에.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2: 한 달. 한 달간 오랜만에 대학로 추억 여행 가보고 싶습니다. 추억 여행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네.
1: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2: 여기에서 우리 김성수 씨의 추천곡도 들어봐야죠. 네.
1: 제 추천곡은 로이킴의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2: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1: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2: 물어볼게요.
1: 네.
0: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 아니 왜? 그렇게
1: 맞죠? 맞잖아요. 그때는 눈물의 씨앗이겠지.
2: 그 맞지. 맞지만 성수 씨는 어떠냐고.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1: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오래 생각해.
1: 전부 아닐까?
2: 전부. 그리고
1: 삶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0: 야, 나 어렵게 그렇게 얘기를 해. 쉽게 얘기를 해.
2: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해?
0: 쉽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

0: 물어본다면
1: 씨앗이 있지 뭐 씨앗이 있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0: 노래 듣겠습니다 로이킴이 노래합니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친구에게 기다렸던 연락이 왔다. 내 생일을 맞아 생일 선물을 꼭 해주겠다 약속했던 소개팅을 드디어 하게 된 거다. 여보세요? 들리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1: 아, 안녕하세요. 그 친구분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네, 예, 예, 예. 소개팅 맞아요. 예, 예. 어차피 만날 거 길게 끌 거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퇴근하고 뭐 하세요? 저녁에 바로 만나시죠. 제가 회사 앞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0: 친구의 아는 오빠라던 그분은 한마디에 야생마 같았다. 친구한테 내 번호를 받자마자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다.
1: 아, 저기요. 여기입니다. 아, 타세요. 아, 안전벨트 하시고.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0: 아, 근데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저녁 이 근처에서 먹는 거 아니었어요? 내비 어디로 찍으신 거예요?
1: 아, 저기 여기서 차로 한 30분만 가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깃집이 있거든요.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고기 정도는 드셔야 힘이 나죠. 예? 고기 좋아하세요?
0: 고기요? 아, 막 즐기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있으면 먹어야죠.
1: 아, 그러시구나. 잘 됐네요. 이 집이 진짜 소문난 맛집이거든요. 제가 고기에 아주 푹 빠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만 believe you.
0: 우리는 첫 만남부터 석쇠에 고기를 구워 먹었다. 처음 보자마자 나한테 운명을 느꼈다는 그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1: 아, 낚시해보셨어요? 아, 낚시가 손맛이 장난 없거든요. 이런 농담들.
0: 장난이 없다고요?
1: 아, 예.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랑 주말에 한번 가시죠. 청평에서 물놀이는 해보셨나요? 저랑 수상스키 한번 타실래요?
0: 수상스키 탈 줄 아세요?
1: 아, 배 위에 제가 타고 직접 타시라고요. 제가 배는 몰자입니다. 아, 조종 1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진짜요? 아... 제가 신세계를 맛보게 해드릴게요.
0: 이 남자 뭐지 싶었는데 그게 또 묘하게 끌리는 맛이 있었다. 아니, 몇 번 더 만나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던 그때 또 다른 친구에게 소개팅 제안이 왔다. 야, 너 생일 선물로 남자친구 소개시켜달라며. 우리 오빠 친구거든? 네 번호 남겼으니까 알아서 만나라. 잘해봐라.

0: 안녕하세요. 아, 통화 괜찮으세요? 문자로 인사드릴까다가 전화드렸습니다. 아, 보통 몇 시쯤 퇴근하세요? 아, 그럼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아, 그럼 우리 저녁 같이 먹을까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회사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1: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했던가. 나는 두 번째 소개팅도 덥석 받았다. 친구 오빠의 친구라던 그분은 자상하기가 그지없었다.
0: 네,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어, 메뉴판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1: 아, 예.
0: 친구한테 들었는데 파스타를 무척 좋아하신다고.
1: 아, 그걸 어떻게 또 아셨어요? 빠르시네요. 저는 오일 파스타 좋아해요. 뭐 좋아하세요?
0: 아,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아. 어, 또 뭐 좋아하세요? 이 집 스테이크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 시켜볼까요?
1: 어, 근데 그거 비싼데 괜찮아요?
0: 아이, 그럼요.
1: 네, 근데 여기 TV에서 본 것 같은데 인기 많은 거기 아니에요? 어, 예약들 많이 하시던데. 직접 예약하신 거예요?
0: 아, 예, 맞습니다. 아, 알아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사실 저도 이런 데 처음이에요. 우리 다음에는 더 좋은 데로 가요.
1: 하, 뭐야,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다정한 거야? 그게 또 묘하게 설레는 맛이 있었다. 두 번째 소개팅 남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 그래서 마음이 꽤 복잡해졌다. 아, 머리 아파.

0: 주말이요. 아, 제가 연락 드릴게요.
1: 여보세요? 아, 통화 괜찮으세요? 아, 점심은 드셨어요? 뭐 먹었어요? 아, 그때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저랑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영화 보기 전에 밥 먹는 게 좋아요? 보고 나서 먹는 게 좋아요? 용일만 정해주시면 제가 코스 한번 짜볼게요.
0: 너무 다른 두 남자의 텐션에 누구랑 만남을 이어가야 할지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 남자를 선택하자니 저 남자가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고, 저 남자를 선택하자니 이 남자가 나를 더 재미있게 해줄까 싶고, 나는 대체 뭘 어쩌고 싶은 걸까? 이런 내가 나도 너무 싫은 그런 오후다.

0: 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2PM이 아니라 2AM의 어떡하죠였습니다. 야, 오늘 어떤 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누구요?
0: 아니, 박상민 씨하고
1: 사연. 아, 그 재밌어요.

0: 이게 라디오 연기가 되게 재밌네요. 매력 있고.
1: 오랜만에 해보시죠.
0: 그럼요.
1: 네, 예전부터 이거는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허. 오랜만에 해보셨는데 성수 씨 어떠셨어요?
2: 저는 약간 이 라디오를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 영화도 있잖아요. 일본 영화 미스터 맥도날드도 그 영화 알아요? 라디오
1: 있죠 있죠.
2: 네, 그것처럼 확실히 라디오 연기는 그것만의 매력이 딱 있는
0: 목소리가
2: 거죠.
0: 좋아야 되니까.
1: 이 이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가요? 꾸며드렸는데 지금 일단 남자복이 터졌습니다.
0: 어? 그러니까요. 이게 사연을 보내신 분의 그걸로
1: 하는 거예요. 진짜 사연이요. 이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먼저 보내드리겠고 지금 일단 인기가 있는 굉장히 호감형의 여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자 둘이 지금 이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도 매력이 있고 이 사람도 매력이 있고 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 박미정님 와우 연기하시는 분들이라 실감납니다. 하셨고 윤인숙님 국국이냐 칼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소영님 목소리는 두 번째 남자다. 두 번째 남자를 잡아요 하셨어요. 7262님 저는 첫 번째 남자요. 구수한 게 최고예요. 김미영님은 자상한 남자가 최고다. 박찬호님은 집 있는
2: 이게
0: 이게 현실적인 거죠.
1: 현실적인 거죠. 집 있는 사람한테 가라.
2: 둘 다 있으면
0: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1: 근데 두 분 다 있을 확률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남자로서 이 여자분에게 팁을 좀 주신다면.
2: 아니 사실은 이 첫 번째 분도 그렇고 두 번째 분도 그렇고 확실히 이 분을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0: 근데 저 같은 여자분한테 추천을 해드린다면 양다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0: 아니 진짜로 양다리도 아니 그게 뭐 일단 2년이 되면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 아까 알아가는 썸다리 네. 썸 양다리
0: 아니 셋이 만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쟁력 붙여갖고 경쟁력 붙여서
1: 경쟁 붙인데 네.
2: 일단은 약간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1: 진짜 행복한 고민이에요.
2: 행복한 고민인데 그래도 사실은 자기와 결이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 있어요.
2: 자상한 사람이든지 두 번째는 자상하고 첫 번째는 리드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와 결이 맞는 사람을 본인이 알겠죠 사실은.
0: 근데 제가 지금 결혼해서 살아본 결과 제가
1: 근데 성수 씨하고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0: 모르죠.
1: 모를 수 있어요.
0: 근데 아무리 이렇게 고민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1: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0: 연이 되면 그 사람이랑 만나는 겁니다. 이게 그 다 하늘이 정해주신 거예요.
2: 그럼 사연을 보낼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0: 아니 사연은 보낼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내 얘기는 편안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만나다가 2년 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얘기죠.
2: 그럼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양쪽 남자한테?
0: 걸리다가 막 걸려서 기분 나쁜 그 사람이랑 안 만나면 그만하니까. 그러면.
1: 이 둘 다 세 번씩은 만나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하시면서 이것도 약간 비슷한 얘기네요.
2: 그렇죠. 맞아요.
1: 5825님 뭐 처음에 한 번에 그냥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2: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니까
1: 편안하게 알고 지내다가 좀 싸워도 보고 사계절을 조금 알아가면
2: 그건 진짜 양다리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사계절을 썸을 탄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편한 사이로 한번 1년 동안을 끌어본다 이거죠.
0: 왜 1년씩이나 봐요?
1: 봄, 여름, 가을, 겨울.
0: 그것 때문에 사랑의 색깔이 달라지나요?
2: 아니 사귈
0: 그건 잘못된 거지. 짧고 빨리빨리 해야지. 그 다른 사람 남자 그 마음 속 터지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 아니 그러다가 안 맞는다 싶으면 정말 좋은 지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게 말이 되나?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1: 아니 안 사귄다고 안 사귀고 1년을 간다고.
0: 왜 나한테 그런 걸 이 어려운 걸 물어봐서 그래? 난 싫어 이렇게 고민하는 거 그냥.
1: 알았어.
0: 한 사람만 만났을 때.
1: 성수 씨도 일단 그거는 1년 동안 알아가는 거는 너무.
2: 1대1은 괜찮지. 근데
1: 1대1이라면
2: 두 명을 그렇게 한다라는 건 조금 땐땐하죠.
1: 땐땐한 건 뭐야?
2: 약간 좀 버겁지.
1: 버겁다.
0: 하여튼 이런 사랑은 힘들어요.
1: 그리고 우리 에이스님은 전 조개구이 좋아해서 1번 나.
2: 이런 분이 제 걱정이에요. 뭐 좋아해서.
1: 성수 오빠 만나세요. 세심하고 배려심 많을 듯합니다. 상면 오빠는 리더십이 강하고 즐겁게 해주겠지만 여자분 끌려 다니실 듯.
0: 아니 423. 점쟁이 아니에요? 점쟁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지?

0: 저는 솔직히 잘못 보신 점이 있지만 뭐 리더십이 강하긴 한데 여자분한테 여자분을 뭐
1: 죄송한데요. 형님 얘기한 게 아니고 사연의 남자 얘기한 거예요. 아. 형 얘기한 거.
0: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나도 그 얘기하는 거야. 뭐 나는 뭐 딴 얘기해서 얘도 얘기 같은 이상해. 성속범은 배려 리더십이 강한 남자도 여자한테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여자한테는 약하거든요.
2: 개인적으로 네. 남자 두 분에게 묻고 싶은데 술을 좋아하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술을 좋아하는 술을, 여자?
2: 아니 술을 너무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냐고요.
1: 술을 좋아하는 남자?
0: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1: 아 근데 이제 약간 정도가 있는데 상면형 얘기하는 거예요? 상면형이 좋아.
0: 아, 왜 잠깐 술을, 아니 그게 아니라
1: 형수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0: 술도 음식이에요. 그래서 술도 저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맞아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즐거울 때만 먹고 저는 해피할 때만 원래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딱 되면 더 이상
2: 주사가 없어요. 네, 진짜 주사가 없어요.
0: 주사라고 하는 거면 딱 되면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거.
2: 그렇죠. 네. 상면님 딱 내 스타일이라고 하셨어요. 취향이 아주 굉장히 강하십니다. 우리 뚱냥이님 상면 오빠 19년 만에 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2: 오빠 상 받는 거 보면서 라라랜드에 문자 하나 보낼까 했었습니다. 아 이쪽으로요?
0: 아, 너무 감사하죠. 저도 생각 안 했는데 오랜만에 19년 만에 상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기분. 근데 그 이후로 자꾸만 일이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2: 너무 좋죠.
0: 상이 참 힘을 주는 힘이 큰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김성수 씨 그리고 박상면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저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궁금증을 가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카톡으로 제가 저기 이분 씨에게 보내드리면 그렇죠. 여기서 읽어드리라고 궁금한 게 있겠어요 저희들한테.
2: 아유 왜요. 그리고 둘이 걸어요 님이 주셨는데 콩디 성수 오빠한테 요즘도 골프 치는지 물어봐주세요. 그거 봐요. 이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골프
1: 저 요즘 이제 다시 치기 시작했어요. 약간
2: 잘 치시죠.
1: 건강관리하고 약간 연극 준비하느라고 올 시즌 늦게 시작했는데 네 요즘 다시 이제 유튜브도 다시 시작하고
2: 그러니까 활동하시니까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 에너지도 느껴지고. 이승우님 저는 번지점프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겁이 많아서 공포영화 돈 주고 절대 안 봅니다. 썸녀가 번지점프 하자고 하면 같이 가야 할까요? 공포영화 보자고 하면 봐야 할까요? 도파민의 진심인 그녀라 고민이 많습니다. 형님들 이분은 진짜 고민이에요.
1: 사실은 이런 문제는 항상 누구한테든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얼만큼 좋아하냐로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1: 그러니까.
0: 내가 일단 헤어질 것 같은데. 뭐 딱 둘이 분위기가. 아, 억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우러나야지. 사랑이라는 거는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사랑은 배려예요. 사랑은 배려. 연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리액션 잘 받아주는 연기자가 배려하는 저는 인생의 모토가 연기의 모토가 배려하는 연기자가 되자.
1: 번지점프를 해야 하나요 형?
0: 안 하죠. 멀리서만 봐도 막
1: 무서우니까
0: 올라오는데.
2: 근데 이승우님이 만약에 이 여자분이 굉장히 이거 외에는 다른 부분들 장점들이 참 많다고 한다면 그냥 저는 초장에 이거는 그냥 공포영화는 친구들이랑 보면 안 될까라고 시간을 차라리 그냥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케이스거든요.
0: 야, 보니까 확실히 현명해.
2: 근데 저는 다 해요. 근데 사귀는 남자친구는 고소공포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무서운 영화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거는 굳이. 그러니까
1: 사랑의 확인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2: 굳이 없다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면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이게 좀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니지니님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친구와의 동거래는 얼마까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재밌네. 20년 지기 친구가 100만 원 빌려달래요. 쿨하게 빌려주고 잊어버려 볼까요? 지니지니님 저는 20년 지기 친구 저는 100만 원 빌려주고 잊을 것 같아요.
0: 저는 그냥 100만 원 준다고 생각하고 줘야죠. 20년 친구인데.
2: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빌려줬다 그렇죠. 생각하고 잊어버린다. 우리 성수 씨도 뭐 제가 뭐 20년 지기
1: 친구라고 얘기하면 뭐 100만 그쵸? 원은 뭐 그 정도는 뭐
0: 100만 원도 큰 돈이죠. 근데 이게 이런 말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지. 힘들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힘들어도 참아야지.
2: 오히려 20년 지기 친구면. 윤진희님, 성수 오빠, 새우 논쟁 알아요? 네. 내 썸녀가 다른 남자 새우 까줘도 된다 안 된다. 어, 이거 재밌다. 와. 까줘도 된다 안 된다.
1: 저는 사실 제 그거 나가면서 신랑 수업 나오면서 이 질문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냥 새우 까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게 이제
2: 괜찮다.
1: 저는 괜찮은데 대부분 안 주. 어떠세요?
2: 저는 못하게 해요.
1: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냥 새우 껍질일 뿐인데.
2: 새우 깔라 그러면 새우 뺏어 버리고 젓가락으로 뭐 하려 그러면 젓가락.
0: 저는 그 분위기를 봐서 피해 안 받아 먹어. 괜히 불편해서. 그래서
2: 아예 뭐 오빠한테 그, 까줄 것도 아닌데 뭘 미리
0: 아니 나한테 만약에 까준다 그러면
2: 아 까준다 그러면
0: 여자분이 까준다 그러면 느낌으로 빡 피할 것 같아 저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1: 그냥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2: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스타 초대석으로 박상면 씨, 김성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일단 영화가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1: 연극.
2: 한 달간. 갑자기.
1: 저희가 대학로 스타리톨에서 하거든요. 31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0: 잠깐 연극 홍보해도 되나?
2: 그럼요, 그럼요. 마음껏 하셔야죠.
0: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하는데 김성수 씨랑 저랑 허상만 배역으로 한 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제 공연에만 제 티셔츠를 드리지 성수 씨 공연에는 성수 씨 티셔츠를 안 드리는데 이 저기 옷을 이렇게 맞춰주신 우리 박지현 형수님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1: 제가 상민영 티셔츠를 훔쳐서 제 공연 때 놔두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공연도 보러 오시면.
2: 그거 괜찮아. 많대.
0: 그럼 주정심 내가 계속 갖다 놓을게.
1: 아니 그냥 100장 갖다 놓으세요.
0: 아니야 애들이 막 가지가 않아.
2: 5473님 월요일부터 웃을 일이 진짜 없었는데 실컷 웃고 갑니다 하셨고.
0: 감사합니다.
2: 1623님 연극 핑크트럭 꼭 보러 갈게요. 두 분을 직접 봐야겠습니다. 크크크. 실제로 오면 더 매력있죠. 네. 어떠셨는지 라라 가족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씩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1: 저는 오랜만에 라디오 했는데 물론 친한 우리 이번님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 방송을 한 것 같아요.
2: 편하죠.
1: 네. 나중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득달같이 달려오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 저는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라라랜드 이렇게 가족 여러분들이 정치를 또 다 해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2: 갑자기 그 얘기 듣는데 머리가
1: 게스트를 하시겠다.
0: 게스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여러분들 항상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조 DJ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1: 정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2: 네, 이 연극 핑크트럭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연기를 여러분들에게 분명 보여주실 것 같고 오늘 두 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1: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Hey boy.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2: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블랙핑크의 휘파

0: 2만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1605님, 제가 늦었네요. 저는 핑크트럭 봤습니다. 정말 유쾌통쾌 재미나는 연극입니다. 아, 오늘 두 분이 워낙에 입담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박상면 씨 그리고 김성수 씨 또 일찍 라라 가족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여 오늘 정말 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오늘 많이 못 해드렸어요. 내일은 두 배로 더 많이 저 이분이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3614님 월요일이 업무상 가장 피곤한 요일인데 웃었더니 기분이 좋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라라랜드 최고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최희선님 세 분이 친한 게 확 느껴져서 재밌었습니다. 근데 배고파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닭볶음탕 해먹을래요. 0962님 퇴근합니다. 저녁으로 저도 오늘 고기를 구워야겠습니다. 김영수님도 보내주셨고 8043님 0128님, 2016님도 잊지 않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 이 노래 준비했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7km 밀리고 있고요. 이후 기흥에서 수원, 더진아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로도 각각 정체입니다. 더지나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5km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행담도 휴게소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여기 여의도는요,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럽고 궂은 날에 유난히 창밖을 자주 오래 내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밖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생각나서가 아닐까요? 농사일 하시는 부모님, 배송 업무를 하는 형제 자매, 외근이 많은 자식들까지 우산은 잘 챙겼나? 운전은 조심하고 있나? 혹시 비 맞고 다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쓰입니다. 창밖 너머로 소중한 이들의 안부를 떠올리는 이 순간, 저희도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스로우의 인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김건모의 빨간 우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월요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참 아, 날씨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정말 정신없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를 그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김현미님이 맞아요 인디 저도 오늘 비가 쏟아지길래 창밖을 보면서 우리 큰아들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훈련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군에 보내신 우리 현미님 그렇네. 아, 비가 많이 올 때는 교육훈련을 좀 취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여름에 이제 혹한기 때도 예, 이게 섭씨 몇 도 이상이면 예, 혹한기랜다. 혹서기. 그치?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교육훈련 안 하니까 다 알아서 조절해 주니까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대 좋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오후 내내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제가 이제 생방송 출근할 때쯤 비가 딱 그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아들 딱 나가려 그러니까 비가 그치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네 좋은데 했어요. 아 반면에 박수진님 인디하염 동두천 폭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지역마다 지금 빗줄기의 굵기도 그렇고 뭐 내리고 안 내리고도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보를 보니까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으니까 우산을 좀 챙겨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께서는 오늘 장우산을 챙겨왔는데 쓸 일이 없으실 것 같다고 아이 괜히 가져왔어 이러시더라고요. 안윤남님 아, 저는 주류 배송하는 기사입니다. 비 소식이 있어서 걱정했는데요. 많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 지금은 퇴근해서 저녁 먹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가 내리려면 아, 비가 내린다는 예보를 들으면 좀 아, 돌아보고 아 보라를 보고 계신다고 저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다고요? 아이고 또 정겹게 윤남님 예, 식사 열심히 맛있게 하시고요. 제가 같이 겸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비 소식 있으면 뭔가 그 아,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좀 걱정이 되죠. 화창한 날씨를 막 기대하기 마련인데 내일까지는 그래도 좀 곡식들이 좀 예, 잘 자리 잡고 하려면 비 소식이 좀 중요하기도 하니까 농작물 건강을 위해서도 적당히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그죠? 동두천처럼 이렇게 폭우 내리는 거 아우 너무 걱정돼 지금 수진님. 그리고 김은지님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가 봅니다. 생감주쿠 인디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이거 단번에 지금 생과일 감귤 주스 쿠폰 생감주쿠 감귤 색깔의 모자를 제가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생감주쿠 오늘 스비토바 퀴즈 선물은 아 그게 아니네요. 야 이거 이따가 또 찰지게 발음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녁에 퇴근길에 예, 집으로 향하는 길이실 텐데 편안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2시간 달려갈게요.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스드인 출첵 타임도 가져봅니다. 자, 사연 소개되시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0: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아, 지역별 특파원께서 지금 날씨 보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현주님은 아, 광양은 아주 맑아요. 공원에 장미가 활짝 폈어요. 김근화님, 부산은 완전 맑음인데 아 우리나라 너무 넓어. 그러게 말입니다. 고애경님, 경남 창원은 햇볕 쨍쨍하고요. 조금 더웠어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남부지역은 되게 화창한 날씨고 그 북부지역이나 중부는 약간 비가 내리는 모양입니다. 비구름을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탁 지나가더라고요. 한반도 가운데를. 맞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런 출석 체크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서영은입니다. 풀립사랑.

월요일 저녁 현지 시각 저녁 6시 15분 06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3077님, 이제 막 퇴근해서 집으로 가려고 버스 탔어요. 중학교 교사인데 애들이 말을 안 듣네요. 유독 힘들었던 하루, 집 근처 공원에라도 잠시 들러 마음 가다듬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평소 다짐 중 하나가 이 바깥 일과 감정은 집에까지 가져오지 않기거든요. 예쁜 풍경에 호진 씨 달달한 음성 섞은 자연 라떼 한 잔 마시고서 들어갈게요. 하트.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야, 그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어떤 그 다짐이 제일 가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의 연장선 탁탁 끊어낼 수 있고.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죠? 애들이니까, 그것도 중학생이니까 그러려니 하셔야겠습니다. 서유진님, 딸랑구가 차를 가지고 배를 타고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중이래요. 스윗드라이브 들으면서 졸지 말라고 꼭 전해주세요. 스윗드라이브 추천해 주셨어요. 아유, 좋았겠다. 본인 차를 가지고 배를 또 타고, 와, 제주도. 그것도 정말 낭만적인 여행인데. 예, 조심히 오십시오. 강태경님, 오늘은 늦게 마치는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김치찌개랑 달걀말이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 마음 같은 건가 봐요. 와, 맞아요. 이 사랑이란 뭔가 아이를 돌보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크, 훌륭하십니다. 최순암님, 비 오는 날 저녁은 막창구이죠. 우리 집 애들이 막창을 좋아해서요. 막장에다가 막창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형님은 젓가락만 챙겨서 오세요. 막걸리랑 한상 거하게 준비해둘게요. 예, 저도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먹장이들, 예, 거기 예약이 동조하려고 곱창도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좋습니다. 하나씩 늘어가는 이 정말 맛있는 메뉴들 좋습니다. 자, 임수진님, 나이가 드니까 또랑또랑하던 눈이 처져서 쌍꺼풀 수술했어요. 근데 하필 날씨가 이래서 선글라스를 쓰니까 너무 민망해요. 너무 어두워요. 와, 드디어 기다리던 막, 아, 언제 해야지 언제 해야지 날짜 잡던 쌍꺼풀 수술. 얼마나 예뻐. 요즘은 그 쌍꺼풀 수술 하셨다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거 요런 거 그냥 약간 좀 내보이고 다니시던데 그게 좀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였습니다. 7605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맞아요. 천명선님. 비가 오니까 우리 식구들도 먹는 이야기뿐이네요. 신랑은 퇴근했다면서 잔치국수에 김치전 먹고 싶다 하고 큰딸은 짬뽕에 탕수육. 둘째랑 셋째는 라면이래요. 그나마 통일된 건 다 면이라는 것뿐. 와, 이렇게 다양하면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지? 다들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래요, 맞아. 비가 오면 특히 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 오후 내내 저녁 식사 뭘 할까 이 기대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퇴근하면 낙지전골 먹어야지, 뭐 소곱창 먹어야지, 치킨 먹어야지, 돈가스 먹어야지 이러면서 버티는 거니까 이 시간에는 그 기다렸던 음식들 하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시는 거죠. 3548님, 여기는 양양. 비 안 오고 날씨 좋아요. 오후에 비 소식이 있긴 했는데 지금은 운동하기가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저녁 운동 친구 호진 씨랑 같이 합니다. 와, 양양. 아, 양양 좋죠. 제 머릿속에는 양양의 날씨가 그렇게 가장 좋았던 날씨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한 7, 8년 전쯤에 제가 그 신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그 서핑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동해안 양양 그쪽에 가서 5월에 답사를 하고 6월에 촬영을 했는데 그 5월, 6월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한 더위? 네, 햇살은 정말 뜨거운데 엄청 깔끔해서 그런 여름이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그 시점 이후로 2020년 이후로는 그냥 여름이 열대 우림기후가 돼서 그냥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양양 날씨였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망님, 갑자기 천둥치고 세찬 소나기 한바탕 쏟아지고 지금은 하늘이 진정한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렸다가 스윗드라이브랑 퇴근 중 인디 모자 색깔에 급 입맛이 살아난 듯 배고픕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오, 제 오늘 머리, 그 모자 색깔, 감귤 색깔, 오렌지 색깔에 기분 좋아지신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네요. 저도 이 모자 쓸 때마다 기분이 좀 뜨거든요. 다행입니다. 박은정님 출석합니다. 포도밭 일 마치고 지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들어오셨군요. 예, 맛있는 저녁 식사 하셔야죠. 자, 우리 명선님을 비롯해서 우리 네 분께도 커피 한 잔씩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생방송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합니다. 유인음악가게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유인음악가게의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인 주목. 파밤. 편지입니다. 편지. 흐린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른 한 사람. 아까 오프닝에서도 비가 내리는데 우리 아들은 괜찮을라나 이렇게 어디선가 듣고 있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와 신청곡을 유인음악가게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노래 4곡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 처음 찾아오신 새싹들을 위한 스드인 꿈나무상. 1부 끝곡은 꿈나무들을 위해 피워둡니다. 선곡에 도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묘목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소나무로 여러분의 멋진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리운 그 사람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와 신청곡. 오늘 주제는 편지입니다. 자, 슈가의 샤인, 그리고 샤크라의 난 너에게 듣고 유인음악가게에서 만나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정대훈님, 라떼는 편지 쓰고 마지막에 PS라고 쓰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더랬죠. 초등학교 단짝 친구 진영이 고등학생 때 연락이 끊겼는데 문득 보고 싶네요. 이진영, 잘 지내니? 박정현의 PS I Love You.

0616님 팀에 사랑합니다 정해주시면서요. 5월은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버이날에 바빠서 본가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짧고 굵게 용기내봅니다. 부끄럽지만 사랑합니다.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 적어주신 7408님. 20대 때 자취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았던 아버지의 편지가 생각납니다. 내용은 쌀 보낸다, 혼자 굶고 살까봐. 혼자 사는 자식이 걱정돼서 농사지으신 쌀 보내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박태천님. 옛날에는 휴대전화가 없었죠. 우편엽서에 잘 적지도 못하는 몇 글자를 꾹꾹 눌러 써서 서울 여의도동 사사함으로 라디오 사연과 신청곡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청해 주신 곡은 그때 우리 시절 별밤지기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0: 어디선가 이 노래를 듣고 있을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로 적어내려갔던 유인음악 가게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달음식 교환권 당첨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코너로 가셔서 성함이랑 휴대전화번호 11자리 올려주십시오. 새싹을 위한 스드인 꿈나무상은 추신 PS로 예,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광고 주십시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8: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7: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유인음악가계의 주제였습니다. 자, 꿈나무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아, 우리 아들도 군 복무 중이고 오늘 편지가 왔어요. 어쩜 유인음악가계 주제랑 찰떡이네요. 뭉클합니다 하셨어요. 잘 있다고 하죠? 걱정 마시라고 하죠? 보고 싶다고 하죠? 아이고, 아들 편지에 눈물 나셨겠네요. 우리 새싹 선우정님께 꿈나무상 드리고요. 김광진의 편지를 청해 주셨습니다. 예, 배달음식 교환권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사진입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기흥에서 수원 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로는 각각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5km 정체 꾸준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 부근 3차로에서 이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신갈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지나 마성터널 부근 3, 4, 5차로에서는 사고 시설물 관련 작업을 하면서 일대로 짧게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6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안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2부 첫 곡은요. 조규찬의 CF였습니다. 우리 K3003님께서 오랜만에 동네 산책하다가 어느 가게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반가워서 잠깐 서서 듣다가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담았습니다. 그 노래를 스드인에서도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봐요. 와우, 감사해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조규찬의 CF 덕분에 들었습니다. 예, 조규찬 3집 The Third Season의 수록곡인데 CF가 예, 커머셜 필름 아니죠. 캠퍼스 프렌드죠. 예. 예전에 우리 대학 때 MT 짝사랑 청춘의 그 아픔 이런 것을 감성적으로 담아낸 조규찬의 CF 2부 첫 곡으로 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3003님께는 편의점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2부에서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인들의 시선에 담긴 소박하지만 간직하고 싶은 순간, 사진이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이어지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피슬, 운전 중 엉덩이 베김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박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깨고 싶지 않은 이 순간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아이스 카푸치노 쿠폰 아카푸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음을 잡겠습니다.

스비드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S.E.S의 Dreams Come True였습니다. 김혜민님, 아, 순간 아포카토라고 한 줄. 아카포크. 예, 아이스 카푸치노 쿠폰 아카포크 드릴 겁니다. 김주현님, 뭐예요? 예, 스위스로 윤호진입니다. 예,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기도 하죠. 예. 뭐예요? 어. 이혜웅님, 스타라라 뿜빠. 예, 나름 또 스비트바 퀴즈에 따라해 주셨습니다. 고혜경님, 정답! 가수! 오래전에 창원에 있는 백화점에 오셨었어요. 급 생각났어요. 그래서 누구요? 아유, 누가 오셨냐고요? 정답을 적어주셨어야지. 아이고, 고혜경님. 문턱에서 탈락하셨네.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합니다. 아유, 정말 많이들 잘 맞춰주셨습니다. 뭐, 틀릴 수가 없는 노래. 아이고.

오늘 정답은 이현우의 꿈이었습니다. 이현우의 꿈. 아, 우리 자랑스러운 KBS DJ 이현우 씨의 꿈. 네, 너무 반가워들 하셨네요. 자, 정답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음료 이름도 어렵네요. 이현우의 꿈 하신 편소희님 축하드립니다. 사실 음료 이름은 안 어려운데요. 네 글자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또 적절히 잘 줄여서 아카푸크. 아카푸크 하면 아카풀코가 생각나거든요. 멕시코 아카풀코 휴양지 생각나고 라틴 음악 생각나고 아, 삼바 쪽으로 갈까 막 하다가 아, 못하겠는 거예요. 아카풀코 올라이 막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올랐습니다. 아, 멕시코 하니까 생각난다. 얼마 전에 BTS가 멕시코에 멕시코

시티의 대통령궁에서 그 아미들의 엄청난 그 인파. 와, 대단했죠. 이렇게 의식의 흐름을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 소개합니다. 당첨자 이현우의 꿈이요. 퇴근길인데 부슬부슬 비가 오네요. 그래도 끝나서 좋다. 비 그치니까 좋죠. 8851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우의 꿈. 나의 꿈은 내 이름 불리는 것. 크아, 멋지네요. 하신 한진미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진미님 당첨되셨어요. 아유 좋아라 한진미님. 처음 불러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처음이죠. 자주 뵙겠습니다. 한진미님. 이현우의 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계단 오르면서 스피드바 퀴즈 도전합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땀나겠다. 조혜진님. 예, 그 와중에 당첨되셔서요. 깍! 아, 소리 지르면 안 돼. 복도에서 소리 지르면. 에코가 그냥. 어? 거기에서 노래 부르면 되게 좋은데. 그리고 이현우의 꿈. 차디 노래잖아요. 우리 엄마의 최애십니다. 제 최애는 인디예요. 알죠? 알죠, 알죠. 아우, 저도 최애, 차디. 최애. 옛날엔 더 비슷했는데 잘 못하겠다. 0615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울러 0615님의 어머님의 최애도 한번 꿈꿔보는 네, 스윗드라이프 이노진입니다. KBS. 자, 이렇게 다섯 분 당첨되셨으니까 여기 다섯 분을 더 모셔서 아이스 카푸치노 쿠폰 아카풀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이란 자리를 꼭 본문에다가 글쓰기 클릭하시고 올려주십시오. 자, 그럼 정답곡 우리 최아디 목소리 들어갑시다. 최 이현우의 꿈.

이현우의 꿈, 오늘 스비트바 퀴즈 정답곡 차디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꿈 하니까 럭키비키님께서 제 꿈은 제발 8시까지는 퇴근하는 것. 제발 제발 제발. 38분 남았어요. 진짜 제발 8시 저랑 같이 퇴근하는 거예요. 꼭 이룰 겁니다. 6072님, 이제 50일 된 쌍둥이를 키우는 쌍둥이 아빠입니다. 쌍둥이들 데리고 오픈 스튜디오 가는 게 꿈이에요. 50일 됐어요? 귀여워. 예, 진짜 아장아장 걷고. 야, 날 좋을 때 이제 좀 더 커서 쌍둥이들 데리고 한번 오세요. 아이고, 각 DJ들이 다 이뻐서 막 오, 귀엽다 하시겠는데요, 그죠? 9499님, 제가 처음으로 오빠라고 울부짖었던 가수. 노래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아, 이현우 씨요? 이현우 DJ. 아, 맞아요. 그때 진짜 엄청나니까. 지금도 인기가 많으시지만, 그때는 정말, 되게 뭔가 그, 멋있었어. 되게 잘생기고, 약간 뭐 유학파. 그때 한창 그 미국 유학파 엄청. 그리고 막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I was down and out when you came into my life. 말하면서 두 눈을 감으면 내가 찾아오는 너의 와, 진짜 멋있었거든요. 엄청 따라했네 방금. 쓸쓸한 바람만 스쳐가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다음엔 더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느낌이, 예, 이현우 선배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두 눈을 감으면. 아, 좋아. 김수희님, 인디, 오늘 성대 무슨 일이에요? 이 노래 클라이막스를 고음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뽑아주셔서 소름 돋았어요. 다시 한번 입덕합니다, 인디. 하트. 감사합니다. 아, 이걸 먼저 읽었더라면 한 5초 전에 그 무모한 성대모사는 안 했을 텐데. 아, 박홍일님, 교포 느낌의 세련된 차디의 형님을 따라서 가죽 잠바 사달라고 졸랐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그죠, 홍일님? 저도 그래요. 와, 가죽 잠바, 가죽 점퍼 하면은, 예, 이현우 선배님이셨어요. 와, 진짜 멋있어요. 그 뮤직비디오도 뭔가 그 철창 막 안개 막 스모그 뿌리고 막 멋있는, 막 오토바이에서 갓 내려가지고 막 두 눈, I was down and out when you came into my life. 막 이런 느낌. 오, 좋았어. 이소영님, 이현우 씨 하면 실장님 전문 가수. 아, 연기도 잘하셨죠. 아, 우리 차디. 차디, 예. 아울러, 저 인디도, 예,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네. 자, 우리는 노래 두 곡 듣고 이제 스트인들의 오늘의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모노입니다. 넌 언제나. 그리고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8934님 우리 반 아이가 만들어준 저랍니다. 긴 머리가 포인트래요. 어린이날 자기는 선물 받았는데 선생님인 저는 못 받았다고 만들어준 마음이 예뻐가지고 아유 야근쯤은 거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 속의 저기 찰흙으로 만드는 예 그래서 선생님의 긴 머리가 포인트네요. 예, 긴 머리와 이거 키링으로 만들어도 이쁘겠다. 아유 재주가 좋다. 선생님이 웃고 있는 모습 나는 선물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은 되게 고생하시는데 선물도 못 받고 해서 아, 건넸을 때 뭉클했을 것 같아. 너무 이쁘다. 그래요 그렇게 또 견디고 하루 넘기고 그러는 거겠죠. 참 이렇게 아이가 마음 쓰는 건 진짜 어른 두 배 세 배야. 아유, 좋으시겠다. 그리고 8454님 담비라고 아세요? 진짜 보기 힘든 최상위 포식자 귀요미예요. 제가 오늘 이 친구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이 귀여운 친구가 최상위 포식자라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신나서 공유해봐요. 담비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담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최상위 포식자라 해서 멧돼지도 잡고 막 이런 예. 근데 참 이름도 이쁘죠. 이름 귀엽고 하는데 이렇게 가깝게 찍어주신 야, 대단하시다. 덕분에 얼굴을 보네. 담비 귀여워요. 저는 무서운데 약간 박쥐 얼굴 같기도 하고 쪽제비 과잖아요 담비가. 근데 참 그죠 좀 순수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무서운 아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담비인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예 예. 2945님 주말에도 근무하는 아들이 어버이날 안 와서 조금 서운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감동받아서 자랑합니다. 아 우리 아들은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그냥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는 아이라 만날 수가 없는데 알지 아는데 뭐 선물 같은 거 기대도 안 해도 얼굴 봤으면 좋겠네 하셨을 거예요.

예, 그죠. 그런데 시간 빼서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 꽃다발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들고 오셨다네. 아이고, 한껏 껴안아 주시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셨겠죠. 예, 꽃바구니에 또 감동 받았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장면 사연들, 기분 좋은 날 사연들 받아봤어요. 이현주님, 클레이로 만든 선생님 엄청 이쁜데요? 보라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게, 일부러 보라색을 골랐을 수도 있고, 선생님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보라색, 노란색, 색깔 배열을 아주 잘한 것 같죠. 아이가 색감도 좋은 것 같아. 클레이가 그렇게 그 색깔로만 준비되어 있었겠죠. 그 한정된 색을 조합하는 능력도, 저는 그 모습도 봤습니다. 그 능력도. 와. 강은수님, 저도 아들에게 카네이션 꽃바구니 받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받은 것도 좋은데 꽃도 이쁘고 꽃바구니도 이쁘고 안에 엽서 편지 내용도 이쁘고. 최슬기님, 저 쪼꼬미가 최상위 포식자라니요. 그러니까요. 네, 담비 사진을. 그쵸. 담비가 얼굴이 작고 몸통이 그래도 그 우리 쪽제비 생각하면 그 비슷한 과니까, 오소리나 이런 쪽 계열이니까 머릿속에는 있었는데, 오, 사진 보내주셔서 제대로 봤어요. 와. 설점식님, 담비라고요? 손담비씨 생각이. 그렇죠. 담비 했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손담비 씨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름 정말 예쁘잖아요. 손담비. 그 이쁜 이름. 근데 무서운 얼굴이야. 담비. 무섭다. 차용유님께서는 담비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제게 지어주신 별명이거든요.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제 마음속에 소환됩니다. 놀람과 동시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야근 중이에요. 유유. 와,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리고 반가우셨을까. 아버지 목소리도 들리셨을 것 같아. 담비야, 우리 담비 뭐하니. 그죠. 아버지 이후에는, 그치, 그 별명으로, 그 애칭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겠는데. 아, 우리 영유님, 이쁜 이름, 이쁜 별명. 담비. 그러시네요. 그리고 민수경님, 인디, 오늘은 회사 현관등 아래 있는 시간조차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계단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강아지 생각에 웃어봅니다. 너무 알 것 같아요. 진짜 힘든데, 와, 이 생각을 애써서 내가 좋고 보면은 웃음 질 수 있는 것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와, 몸은 너무 힘든데. 그래, 그래도 강아지 문 열자마자 달려오겠지만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렇게 버티는 거죠. 아까 그 저녁 메뉴 막 말씀드리면서도, 아, 저녁에 뭐 먹어야지 하면서 오후 내내 버티고, 우리 집에서 기다리는 귀여운 강아지 생각하면서 하루를 버틴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스트인들 오늘의 장면 이렇게 사연 만나보니까 더, 아, 고생스러우시겠다. 그래도 이 좋은 컷 발견해서 연락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정말 고마운가 모르겠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래 듣고 오죠.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그리고 부활의 생각이 나.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월요일 저녁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8시에 꼭 퇴근하겠다는 우리 야근하시는 우리 스트인들 저랑 같이 퇴근하시죠? 자, 오늘 마지막 곡 규현의 그렇지 않아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만 6km 정체 남아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은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 3km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5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옥산 하이패스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더지나 서울주 분기점에서 통도사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차단하고 작업 중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 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마장에서 월곡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잽!

유행은 돌고 돈다더니 이제는 다시 유선 이어폰이 대세랍니다. 유명 팝스타, 아이돌, 배우들에서부터 길거리에 Z세대들까지 하얀 줄을 치렁치렁 늘어뜨린 모습을 보면 십수년 전 옛날이 떠오르기도 하죠. 줄 이어폰은 비교적 저렴하고 충전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참 편리하지만 딱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줄이 참 난감하게 꼬여버린다는 것. 어떨 땐 퇴근길 내내 꼬인 줄과 씨름해도 그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는데요.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싶을 만큼 복잡하게 엉켜버린 날. 그 탈의를 푸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느슨한 고리 하나를 찾아서 살짝 당겨보는 거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느슨한 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셀레나 고메즈, 베니 블랑코, 호소 타카시테스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5월 11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예, 10년밖에 안 됐어요. 예, 무선 이어폰이 나온 지가 그한 외국 기업에서 이 무선 이어폰을 내놨을 때만 해도 뭐 콩나물 대가리 같다, 예, 보청기 같다, 뭐 샤워기 같다, 예, 뭐 여러 막 얘기들이 있었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쏟아졌는데 이 거색한 편리함 속에 곧 잊혔죠. 예, 근데 또 요즘은 낭만, 레트로, 감성 등을 이유로 줄 이어폰이 또 대세라고 합니다. 달릴 때는 참 좋아요. 예, 무선 이어폰이 좋긴 한데 또 이게 그 보관함이 안 나오면 예, 한쪽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 그 마켓에 중고 마켓에 올라오면 한쪽만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 어느 순간 저는 충전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밖에 페어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이걸 AI한테 물어보고 예, 뭐 이렇게 해도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새로 사야 되나. 아니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어서 새로 살 수는 있는데 뭔가 좀 억울한 거예요. 계속 페어링이 안 되니까. 기술 감독님한테 물어볼까? 해결을 해줄라나? 예. 아, 참. 줄 이어폰. 예.

0: 주머니나 가방 속에 뭐막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잡동사니 막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게 아니어도 이상하게 예. 이어폰 줄은 늘 항상 엉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걸 풀어보려다가 짜증이 나서 괜히 더 세게 잡아당기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은 매듭이 더 단단해지는데 툭 하면 꼬이는 뭐 일상이나 인간관계도 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빨리 풀어야 한다는 조급함.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도 있죠. 예, 이 시간만큼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느슨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가연 씨가 저도 MP3로 라디오 들어서 유선 이어폰 꽂아서 들어요. 예, 특히 드림팝은 어차피 보라를 하루만 해서 나머지 시간에는 MP3로 들어요. 예. 뭐 보라를 더 하라는 시위이신가요? 어차피 하루만 해서 조혜영 씨 줄 이어폰 쓸때 꼽고 누워 있다가 잠들어서 그 줄이 목에 감겨서 캑캑거리며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약간의 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뭐 그러셨다면 그냥 믿을게요. 예. 박봉기 씨, 드디어 유선 이어폰 고소한 보람이 있군요. 드림밥도 끝까지 함께합니다라고 설거지하고 있는 남편이 대신 써달라고 합니다. 와이프 배상. 이동훈 씨, 저는 잃어버리는 거 겁나서 계속 쭉줄 이어폰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어폰 줄 고정 핀도 있어요. 저희 고정 핀은 짱구입니다. 아, 그렇구나. 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립합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와 도넛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립합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Bruno Mars, Risk It All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1일 월요일 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강윤희 씨가 AS센터 가셔서 페어링 서비스 받아보세요. 저희 집 룸메 아저씨도 허구한 날 한쪽만 잃어버려서 한쪽만 살 때마다 서로 잘 안 맞아서 서비스 센터 가서 서비스 받고 지금은 잘 쓰고 있답니다. AS센터가 오프라인이 없습니다. 예. 아마 요거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예, 저기 사과 이어폰, 그, 이제 말하자면 후속작으로 많이들 나왔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예, 차이나에서 온 제품이고. 가성비가 아주 장난 아닙니다. 예. 뭔지 아실 거예요. 예. 쓰고 계신 분들 많으셔. 그래서 AS센터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찾아가서 봐. 그냥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돼 있어요. 뭐 이게 페어링이 잘 안 될 때. 예. 너튜브에 이렇게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안 됩니다. 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 4일을 AI한테 이거를 물어보고, 와, 진짜 별, 진짜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 했더니, 그냥, 아니, 저기, 잘 아는 그 친구, 그러니까 동생이 이런 어떤 가전기기 뭐 이런 어떤, 예, 전자제품에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척하면 척하고 이렇게 딱 고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아, 참 이제 예. 아, AS 센터 있었으면 갔죠. 예, 벌써. 예. 근데 아마 이게 아마 유상이었으면은 그냥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사는 게 더 낫을 거예요, 아마. 예. 돈을 안 받으면 모를까. 윤미라 씨 아들이 갑자기 프로야구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유니폼을 사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새 거는 너무 비싸서 중고로 하나 구입했거든요. 그리고 깨끗이 빨았는데 너무나 심하게 깨끗해졌어요. 유니폼의 숫자와 이름이 다 떨어졌어요. 가짜였나 봐요. 제 잠옷이 됐네요. 아니, 유니폼에 그 생명은 숫자와 이름인데 이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에? 어? 좀 지저분해도 이거 있어서 입는 맛이 있는 건데. 아이고. 에? 아니 좀 저기 오래 입을 거면 이게 뒤집어서 빠셔야 되는데. 예, 그리고 웬만하면 세탁을 안 합니다. 예, 이분들은 보니까 아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땀 나거나 그럴 걸 대비해서 안에 뭘 입고서 또 입으시고, 예, 자주 안 빠세요. 보니까 아이고 생명과도 같은 분이었지. 이성호 씨, 예, 오늘 날씨도 덥고 집에서 저녁 먹으면 마눌님

설거지도 귀찮을 거고 밖에서 모처럼 치맥 외식하고 있습니다. 치맥도 외식 맞죠? 예,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귓속말로 사랑해 라고도 표현해 봤네요. 저는 50대 알코올 위력 굿드 굿드. 예. 기분이 앵간히 좋으신가 보네요. 예. 아, 비 온 뒤에 야외에서 치맥, 어우, 좋죠. 예. 저, 잠깐 밖에 아까 나갔다 왔더니 저희 그, 예, KBS 앞에도 이렇게, 예, 치킨집도 좀 있고 이렇게 노상에 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꽉꽉 찼어요. 예. 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253님, 아, 지금은 자영업자지만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때 명찰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아, 우리 애들이 이걸 보더니만 아빠 예전에 대리운전했어? 라고 하네요. 잠깐이지만 너무 즐겁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요즘은 명찰 잘 안 달죠. 근데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치. 예전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명찰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예, 지금은 없는데 혼의 Warm on a Cold Night 예, 신청을 하셨고요. Mild High Club의 Homage까지 두 곡 듣죠.

1253님이 신청하신 혼, Warm on a Cold Night 그리고 My Die Club 홈메이지 두 곡이었습니다. 아, 제가 예, 사연 이해 능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1253님이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애들이 왜 묻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해드리네. 대리셨나봐요, 대리. 예. 그 앞에 대리, 이, 뭐, 혼대. 어, 저는 학렬이 같으신가? 예? 가운데 자는 가리셨어요. 어, 애들이 보고, 오, 진짜 아빠 대리 운전했어? 이럴 수 있겠네요. 예. 박봉기 씨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직함이 대리셨던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김수경 씨가 직장 다닐 때 팀장 명찰 달아본 기억이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문성미 씨, 제가 요즘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낯설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화이팅 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하시길래 낯서실까요? 아, 2129님, 초등학교 교사인데 오늘 작년에 졸업한 아이가 놀러 왔습니다. 부쩍 늠름해진 모습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줄 게 사탕밖에 없어서 미안하고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게 고마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스승의 날이네요. 야, 자, 기억될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정말. 예, 그렇죠. 잘해주셨나 봅니다. 예, 2129님.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리스 키싱.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arrive. 5466님이 신청하신 비틀스 블랙버드 들었습니다. 베란다 난간 화분 받침에 부어놓은 물을 언젠가부터 작은 새가 찾아와서 마시고 있어요. 어떤 새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직박구리라네요. 그래서 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제는 친구도 데려와서 얼마나 귀여웠던지요. 예, 어제는 박식이하고 또 박식이 친구가 왔군요. 귀엽다 박식이. 뭔가 굉장히 똑똑할 것 같은데요. 박식이.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2129님이 도서관 선생님이시군요. 예, 그 아이가 책 읽으러 매일 왔거든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아이가 나중에 혹시라도 연락을 안 하면 2129님이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0886님 클래식 FM을 주로 들으며 산책했는데 언제부터 드림팝이 제 산책 친구가 됐네요. 비가 살짝 온 뒤라 더 푸릇푸릇한 느낌입니다. 예. 비 소식이 좀 더 있습니다. 예. 내일까지 아마 비가 좀 더 올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기온이 확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0886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씨가 장미공원 빙글빙글 돌면서 걸어요. 지나지도 엿지도 않은 막 피기 시작한 여러 장미 향기가 맡기 좋네요. 네, 장미 피었더라고요. 강현주 씨가 신청하신 스펜더 발레 트루 그리고 더블 투모로우

고품격 퀴즈 드림밥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정경화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음식 퀴즈입니다. 길게 썬 묵을 사발에 소복이 담고요. 그 위에 깨소금, 김가루, 김치 등을 올린 후 육수를 부어 먹는 음식.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파스칼 오비스포 그리고 이사벨 블레가 함께한 르데자모는 이 음식을 주문할 때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나 묵사발. 예,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묵사발, 2번 탕평채, 3번 푸딩.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3: 이형약품.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네, 파스칼 오비스포 그리고 이사벨 블레 르데자모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묵사발입니다. 예. 묵사발 발음이 굉장히 세련됐네요. 묵사. 예. 자, 퀴즈 아이디어 제보해 주신 정경화 씨에게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씨가 묵사발이 들려요. 나의 귀는 뚫렸다. 다행입니다. 자, 1부 끝곡으로 미셸 폴라레프 레트라 프랑스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지역과 전북 그리고 일부 경북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점차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또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시내 한강 주변길 포함해서 모든 주요 도로 정체 해소됐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 3차로에서 에서는 1시간이 넘게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정체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만 되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흐름 원활합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순천 쪽으로 북장성 하이패스 부근에서 장성 구간 1차로를 막고 야간 작업 시작했으니까요. 차선 변경 잘 하시길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기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아 맞아. 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3: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3: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0: 오아시스 샴페인 슈퍼노바 5210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삼촌, 저 대학교 밴드 보고 오아시스 샴페인 슈퍼노바 공연할 거라고 사연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삼촌이 제 포지션 궁금해하셔서 또 사연 보냅니다. 저는 건반입니다. 오, 건반. 예. 정은서 PD가 아마 건반이었죠? 예. 노준희 씨, 아이랑 로제 떡볶이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거라 맛있을런지. 뭐 떡볶이가 그렇게 맛없을 수가 있나요? 예. 로제는 크림을 넣는 거죠. 예. 크림을 넣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색이 약간 예, 장밋빛으로 되는 거. 김수경 씨, 어느 비오는 복날에 점심을 대접해 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복날이라 삼계탕을 주려나? 비바람을 뚫고 우산은 뒤집어지지 옷은 다 젖어가는데 묵사발을 주더라고요. 예, 그날은 너무 춥고 묵사발이 너무 싫었습니다. 복날에 원래 묵사발을 먹나요? 글쎄요. 예. 삼계탕을 먹고 뭐 이렇게 약간 입가심용으로 뭐 드실 수는 있으나 묵사발이 메인 요리로는 그래 뜨끈한 걸 원하셨나 보다. 아이고. 김선아 씨, 올 초 아침 출근길에 직박구리들이 남천 열매로 아침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창문도 못 열고 찍은 사진이에요. 네. 아, 또 날아갈까 봐 이거 어떻게 또 포착을 하셨는지. 와, 감사합니다. 예.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038님, 여기는 익산 슬로우 조깅 5km 완료. 예, 드림밥 들으며 즐거운 운동 중이랍니다 하셨고, 2716님, 우연히 들었는데 앞으로 자주 들릴 것 같네요. 예, 운동하고 오는 길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좋다.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8: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7: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리얼토, 예, Monday Morning 519 들었습니다. 김혜진 씨, 아, 저희 최애 팝이 나오네요. 제작진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같은 비오는 월요일 너무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695님, 저희 남편은 모든 걸 직접 고치는 남자입니다. 그걸 고칠 땐 도파민이 나오나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된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보상받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그런 아빠에게 아들이 선물을 만들어놨어요. 화장실 샤워기를 망가뜨려놨네요. 오늘도 예쁘게 고쳐주기를. 근데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고 진짜 힘든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그런 날도 그러고 싶으실까?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걸 고치시면서 뭔가 푸시는. 요거를 좀 뭔가 좀 저기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예, 좀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까운데요? 이런 열정과 열의 예, 열의를 그냥 예, 집안에 예, 고장난 걸 고치시는데 쓰시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데. 695님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709님, 아,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새끼발가락 골절, 뼈가 어긋나서 철심박는 수술을 했어요. 첫날 수술한다는 말에 울고 불고, 다행히 오늘은 피 뽑을 때랑 수술실 들어갈 때 빼고는 울지 않고 잘 받아왔습니다. 어,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네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자아이들 아이스케이킹 한다고 슬라이딩 하다가 복도 가시가 등에 박혔는데 병원 무서워서 6년 넘게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다가 계속 멍든 것처럼 검게 변해서 그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수술했거든요. 허허. 6년 동안 혼자 가시 박힌 거 보면서 어린 맘에 낭 죽는구나 하며 계속 울었던 기억이. 아이고 참. 일단 그 어린 마음에 병원 가서 뭔가 아 이거는 그냥 직감적으로 야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괜히 또 말씀드렸다가 예 걱정하시기보다는 또 혼날까봐 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를 했겠죠. 어 아유 와 6년 동안이요? 그럼 거의 고등학교 때 좀 수술하신 거네요? 그러네요 진짜. 야 다행입니다. 그래도 큰일 하실 뻔했어요. 예. 그때 하셨으면은 간단한 수술이었을 텐데 이게 오우. 3709님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드님도 빨리 낫기를 바랄게요. 예. 심준서 씨가 신청하신 예, 스트라이퍼 Honestly 그리고 Journey입니다. Faithfully

심준서 씨가 신청하신 스트라이퍼, Honestly, 그리고 Journey, Faithfully 두 곡이었습니다. 아, 강미숙 씨, 주문진 갔다가 대관령으로 돌아왔습니다. 3박 4일 여정으로 왔는데

서울 생활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네요. 오늘부터 비 소식,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는 기상 예보입니다. 밤새 빗소리 들으며 음악에도 젖어 보겠습니다. 이래저래 좋아요. 아, 이렇게 대관령 운무가 막 끼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비가 온다라고 하면 조금 약간 예전에 그 생각이 좀 나네요. 그 강원도를 다녀오다가 대관령 이제 지금은 아마 양양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을 했잖아요. 그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밤에 대관령 쪽으로 오는데 운무가 엄청 끼어가지고 막 으스스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 당시에 또 이제 유행했던 게 막 그 막 공포 영화 공포 얘기 막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한두 끝도 없이 막 길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야,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예, 그 기억이 났습니다. 비가 오는 여행도 또 운치가 있고 멋지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385님 엄마랑 단둘이 간포항 낚시 왔는데 엄마만 신나게 잡고 계시네요. 낚시 가자고 하시면은 냄새 난다 아유 춥다 덥다 투정 부리시면서 막상 오시면 동네 물고기 다 쓸어담는 엄마십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와 이게 뭐예요? 저는 물고기를 잘 모릅니다. 이거 잡으셨구나. 와, 실력 제대로 발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불평은 하시면서 또 가자. 아마 혼자 가기 싫으셔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2385님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플라시보 더 크롤.

드림시어터 아닙니다. 자, 시네마 천국 OST 중에서 엔니어 모리코네, 예, Childhood and Manhood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1일 월요일 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이종숙 씨, 늦게 퇴근할 때 꼭 듣는 방송입니다. 아, 참 듣기 편안한 목소리를 가지셨어요. 멘트는 되게 진솔하고요. 가끔 거기에 빵 터질 때도 공감 갈 때도 많아요. 꽤 오래 진행하셨죠? 저도 꽤 오래전부터 아무도 모르는 저 혼자만 아는 단골 방송이고 저는 단골 손님입니다. 듣기만 하다가 글 남기고 싶어 주차장에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나만 알고 싶은, 나만의 단골 방송이고 싶은데, 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제 생각인가요?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뭐. 고맙습니다. 아, 이종숙 씨.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세희 씨, 2주 전 제가 연루된 큰 사건이 회사에서 터지면서 한 달간 야근 확정이에요. 다 지나가겠죠. 예, 비틀즈 Let It Be 신청합니다. 뭐든 흘러가는 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뭐 계속 생각하시고 뭐 어떻게 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시고 그냥 내가 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은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그걸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잘 흘러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2351님, 다음 주에 아이들과 일본 여행 가는데 딱 그날부터 비가 오네요. 고2 아이가 내신 스트레스에 시험 끝나고 한동안은 못 갈 것 같아서 큰맘 먹고 가는데 우울해요. 비 많이 오지 말고.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 또 막상 가시면, 네. 일기예보가 뭐 또 수시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비가 뭐 오면은 또 오는 대로 즐기셔야죠. 예. 그러지 않을까요? 아. 오희태 씨. 예. 안녕하쇼. 예. 안녕하쇼. 예. 예, 안녕하십니까? 7학년 7반입니다. 예, 매일 부부가 함께 잘 듣고 있어요. 팝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 아는 곡 신청해 봅니다. 예, Amazing Grace 들려주시오.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 아유, 저희 아버님 뻘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주디 콜린스의 Amazing Grace 예, 준비했고요. 주안 바이즈의 곡 예, 듣죠. 자크미어 부디 블루멘센트

네, 오희태 씨가 신청하신 Judy Collins, Amazing Grace, 그리고 Joan Baez, 그 Mio Vudi, Blumenzint 들었습니다. 5753님,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는 진행자는 풍성한 느낌이 들겠어요. 어깨도 무겁겠군요. Educational Words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 영어를 섞어 쓰십니까? 아, 이런 분들 있으시죠? 예, 주변에. 내가 말이야, tomorrow 뭐 어쩌고저쩌고. 예, 재밌습니다. 예. Educational Words. 아, 허승희 씨가 아, 최근에 이 노래 듣고 싶었는데 운 좋게 콩 열자마자 이 노래를 듣네요. 예.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얘기하신 거죠? 예. 성남의 임규연 씨, 대학병원에서 MRI 찍고 가는 중입니다. 췌장 검사인데 부디 수술이 잘 되길 응원해 주세요. 배고파요. 금식 6시간 저도 도넛 먹고 파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수술 잘 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임규연 씨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연 씨, 저희 부모님도 70대 지방과 서울을 자주 오가며 친구분들 만나러 오시고요. 친정아빠는 아직도 청춘. 네. 저 일주일에 한번 가는 그림 그리는데 그 어떻게 우연찮게 저희 과 선배님을 만난 거예요. 예, 저보다 20년 학번, 23년 예, 선배님이신데 저보다 더 젊으십니다. 생각이. 예, 되게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 선배님 뵈면서. 예. 콜린 블라운스턴 타이거 인 더 나이트.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월요일 밤 끝곡 Tom Waits Time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A smart man is on her room.

0: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1: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공간 만들기 코디너.
3: 코디너.
2: 공간 연출도 코디너.
3: 코디너.
2: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1: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2: 코디너.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사랑하기 때문에
9: KBS.
10: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이죠.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좋네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살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을 해야 할 상황들이 참 많죠. 근데 왠지 아부하는 말 같기도 하고 입 밖으로 꺼내기 쑥스러워서 오히려 아끼게 되는 말들이기도 한데요.

이런 뻔한 말들을 어려움 없이 잘 해야 사람들에게 호감도 얻을 수 있고요. 사는 것도 훨씬 편해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당연한 말을 당연히 해주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꿀꺽 삼킨 그 말들, 누군가는 분명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무 늦지 않게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김건모의 미안해요. 4859님 신청곡으로 5월 11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혜진님께서 어버이날 고1 딸한테 짧은 편지를 받았는데요. 자기는 학교에서 반강제로 적었다는데 편지 내용에서 끝까지 날 믿어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잘 잡아줘서 고마워 아빠 라고 적어놓은 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하교한 딸에게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줄 아는 딸이라니. 끝까지 믿어준다는 그 느낌. 네,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뭐가 두렵겠어요. 진짜 진짜 딸에게는 정말 한없는 기둥처럼 느껴질 것 같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잘 잡아줘서 고마워 아빠. 네, 우리 따님이 뭔가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아빠의 마음을 또 헤아려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런 말은 많이 표현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8314님, 우리 딸이 간호학과 2학년인데요.

0: 주말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을 직접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꼭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해 우리 딸 정윤서, 엄마가 고마워. 아유 기특해라. 용돈을 또 벌려고. 주말에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또 간호학과 학생들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또 자기 몫을 잘 해내고 있네요. 왜 이렇게 우리 밤그대 가족들, 자녀분들은 훌륭하신 건가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건가요? 참 DJ를 닮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빠라밤 피자 콜라 콜 세트 보내드립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이야.

사랑합니다. 이재훈의 노래였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CN블루의 고마워요 였고요.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 피자 콜라 피콜 세트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김용일님, 저 오늘 KBS 우리말 겨루기를 보는데 세상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분이 나오신 거예요. 김용일 씨, 달인까지 가서 2단계에서 안타깝게 하나 틀렸는데 꼭 제가 틀린 것처럼 어찌나 아쉽던지 문득 나도 나가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명이인이 출연을 하셨다니 그것도 심지어 그걸 보고 있는데 와 신기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예선을 봐보시죠. 예, 우리말 공부도 할 겸 좋잖아요. 용일님 정말 몇 등까지 올라가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심재용님 분명히 일기예보 확인했을 때 3시부터 비 온대서 봤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산도 안 들고 헬스장에 갔는데 그제야 비가 쏟아지대요. 어쩔 수 없이 비 맞으며 후다닥 주차장으로 갔는데 으슬으슬 추워졌어요. 주차라도 가까운데 할 걸 후회했어요. 오늘 비가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진짜 아 이제 안 오겠구나 싶었는데 또 갑자기 확 쏟아지고 네 진짜 이럴 때가 참 난감하죠. 무조건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용님 그래서 헬스는 제대로 하신 거예요? 8136님께서 정해주신 21의 아파 전해드릴게요.

윤미래의 하루하루. 먼저 들으신 곡은 21의 아파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요즘 들어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대체 뭘 입고 나가야 할지 쉽게 결정을 못하겠다. 예쁘게 잘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날씨에만 잘 맞게 입고 싶을 뿐인데 그게 어렵다. 외투까지 야무지게 챙겨간 날은 땀이 삐질삐질 나도록 덥고 오늘은 가볍게 입어볼까 싶어 얇은 티셔츠 한 장만 입은 날은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오랜만에 화사한색의 옷을 선택한 날엔 비가 쏟아진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마다 일기예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데도 매번 엇박자가 된다. 근데 아무래도 내 잘못보다는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탓이 큰 것 같다. 어제는 분명 여름이 온 것 같아서 달달한 과즙이 가득한 시원한 수박을 떠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눈 떠보면 여전히 전기장판을 치우긴 좀 이른 듯한 기분이 든다. 결국 오늘도 옷장 앞에서 쓸데없이 고민을 오래 하다가 어찌나 허겁지겁 출근을 했던지 아침부터 이미 진이 다 빠졌다. 무엇보다 급하게 서두르느라 지피는 대로 신고 나온 신발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저녁에 친구와 약속도 잡혀 있는데 날씨도 우중충하고 오늘따라 머리도 유난히 부스스한 것 같고 이런 날은 집에 들어가는 게 상책이라 은근슬쩍 친구를 떠봤지만 친구는 약속을 취소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아, 피곤해. 눕고 싶다. 기분이 점점 가라앉고 있는 와중에 친구에게서 도착한 링크 하나. 뭐야? 심드렁하게 클릭을 했더니 세상에나 커다란 냄비에 치즈를 추가한 빨간 라볶이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사진과 바삭함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한 노릇노릇한 튀김까지. 이따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 갑자기 눈이 번쩍 뜨

인 나는 바로 태세 전환이 돼서 친구와의 약속 시간만 기다리는 인간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집에 와서 그토록 염원하던 침대가 눈앞에

0: 뛰고 나오려고 했는데 막상 집에 들어오니 왜 또 나가기가 싫어지는지. 날씨만큼이나 내 마음도 참 변덕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1: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배가 고파졌으니까 집에 가자. 나는 정말 지쳤으니까

아니니까 그냥 자자. 오늘 하루도 길었으니까 그냥 자자.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자.

0: 찾아 푹 찾아 사람의 마음이란 어렵고도 어렵구나. 하지만 오늘 밤엔 잠을 찾아 푹 찾아.
1: 장기하의 사람의 마음 631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는데요. 김수경님이 들으시고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날씨 참 변덕스러워요. 전 날씨에 따라 입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많이 달라집니다. 진짜 날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산이든 겉옷이든 스카프든 어쩌겠어요. 근데 먹는 게 달라지는 건 으슬으슬한 날은 따뜻한 국물, 조금 따뜻하고 더운 날은 시원한 냉면,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9110

님. 오늘 약간 으슬으슬해서 경량 패딩 조끼 입고 출근했는데 직장 동료는 어깨가 보이는 짧은 소매 옷을 입었더라고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근데 점심으로 저는 물냉면, 동료는 육개장 먹었습니다. 따뜻하게 입으면 차가운 음식, 시원하게 입으면 따뜻한 음식이 땡기나 봐요. 아마 그 동료분은 굉장히 속으로 후회를 하지 않으셨을까. 아, 오늘 같은 날씨에 반팔이라뇨. 좀 추웠을 것 같은데요.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정말 요즘 날씨 참 모르겠는데 사실 옷도 옷이지만 이불 두께도 문제죠. 그리고 보일러 온도도 고민되고요. 아무튼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날씨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면덕 때문에 힘든 분들 없으신가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춘기 아이, 자꾸만 먹고 싶은 메뉴가 바뀌는 아내, 긴 머리일 땐 단발머리 하고 싶고 단발머리일 땐 머리가 기르고 싶은 나 자신, 앞머리 있을 땐 없애고 싶고 없을 땐 자르고 싶은 누군가. 보고서 수정만 100번째인데 결국 처음 버전으로 다시 갖고 오라는 상사까지. 도대체 누가 이랬다 저랬다 어떤 변덕을 부리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수경님 신청곡, 박미경의 민들레 홀씨 되어 보내드릴게요.

0: 김태형의 오랜 방황의 끝, 이소영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박미경의 민들레 홀시되어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아 정말 변덕이 죽 끓듯한 누군가 혹은 나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김세연님, 우리 딸이 밥 먹고 싶다고 해서 따뜻한 밥에 반찬, 국까지 딱 차려놓으면 라면 먹는다네요. 직장 상사보다 어려워요. 와, 이거 되게 의외로 흔한 케이스인 거 아시죠? 기껏 맛있는 거 힘들게 차려놨더니 라면 먹고 싶다고. 참 이럴 때 허무합니다. 물론 라면이 맛있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엄마 아빠 정성이 있는데. 1698님, 우리 남편 이번 주에 놀러 가자면서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갈팡질팡하네요. 등산하면 아들이 다리 아플까 봐 걱정이고 낚시하면 아들이 지루할까 봐 걱정이라는데 자기 생각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쵸.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해서 등산하면 내 다리 아플까 봐, 낚시하면 내가 심심할까 봐 아들을 핑계를 대시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 아빠 같이 놀러 가면 네, 몇 살까지는 그저 그냥 좋습니다. 아들이 몇 살인지가 포인트죠. 어디로 갈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 즐거워할 나이가 있고요. 어딜 가든 시니컬한 웃음을 지을 나이가 있는 것이죠. 9575님, 변덕쟁이 제 자신이요. 어느 순간 가구 구조가 거슬려서 바꿔보겠다고 온 가족 다 불러 모아서 바꿨는데 해놓고 나니까 별론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에겐 미안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 계속 보는 게 더 힘들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바꿨어요. 근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바꾸다 보면 밑에 쌓여있던 먼지도 또 치우고 잃어버렸던 작은 잡동사니들도 발견하게 되고 하다못해 뭐 100원짜리 동전이라도 네,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원망은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뭔가 보답을 해주셨죠? 뭐라도 이거는 예, 우리 가족들 인건비를 좀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1530님, 저희 엄마는 언니한테 너 진짜 혼자 살 거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있어야지. 못 살아 정말 하면서 결혼 닥달을 하시다가 아빠랑 좀만 싸우면 야, 니들은 결혼할 생각하지 마. 평생 혼자 살아. 그게 무병장수의 길이니까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게요. 이래서 이제 언니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헷갈리면 일단 안 하는 게 안전해서 아 리스크가 적은 걸 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3764님, 저희 집 4살 쌍둥이들은 어린이집 갈 때마다 엘사 드레스 입는 데다가 라푼젤 원피스 입는 데다가 머리는 양갈래로 해냈대 됐다가 풀어달라고 했다가 아 정말 인내가 너무 필요해요. 네, 이거 이해 가는 분들 많으시죠? 진짜 애들이요 패션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드레스 공주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저희 어릴 때보다 훨씬 다양한 각국의 공주들이 지금 인기를 얻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현우의 비가 와요. 이형섭님 신청곡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김광진의 편지, 황현성님 신청곡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가사에 찐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안녕의 온도에 말해버리면. 안녕의 온도는 2015년 데뷔한 밴드인데요. 노래를 담당하는 보컬이 따로 없이 4명의 연주자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곡마다 가창자가 다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2018년 발매됐고요. 작사는 멤버인 이소월이, 작곡은 역시나 멤버인 정상이가 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내가 말하면 끝나는 사랑에 그 사실을 정말 말해버리면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20년에 방영된 남지현, 이준혁 주연의 드라마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 이 작품은 인기 웹툰 작가 신가현이 주인공이고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뺑소니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신가현이 의문의 초대를 받고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 운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존 게임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어느 쪽을 택하든 기회였더라고요.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여행 관련 크리에이터이자 작가 정예인의 여행 기록을 담은 에세이 아무렇지 않은 척 전문가 중 한 구절입니다. 낭만이란 불편하고 귀찮고 의미 없지만 마음이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불안이 내 인생의 유속을 재촉할 때 나를 버티기 한 힘은 낭만에서 나왔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안녕의 온도에 말해버리면, 이세계의 낭만, 젊음, 사랑,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이었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포지션의 두려움 없는 사랑,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김범수의 하루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김동률의 출발, 이무진의 청춘 만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악동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아이유의 무릎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일기예보를 검색해 본 것도 아닌데요. 오늘 날씨의 흐림 정도를 미리 몸으로 느낀 분들 계실까요? 사람의 몸에는 비의 전조를 감지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귀라고 하죠. 귀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감지하기도 해서요. 날씨가 일으킨 작은 변화를 가장 빠르게 알아챈대요.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거나 유독 멍한 기분이 들거나 하품이 크게 날수록 소리에 더 민감해지는 이유라고 하죠. 오늘처럼 흐린 날은 우리의 듣는 귀가 1.5배 정도 더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간에 빠져들기에 더 좋은 날이란 뜻이기도 하겠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1부 첫 곡이었습니다. 보아의 Listen to my heart 였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네요.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하셨어요? 월요일 시작은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떨까요? 저 올 때는 비가 왔습니다. 오늘처럼 흐린 날에는 우리의 듣는 귀가 1.5배 정도 더 예민해진다고 하니까 그만큼 서로가 하는 얘기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반대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2시간 함께 만들어 봐야죠. 이윤의인님이 주셨습니다. 저요 여기저기 쑤시고 몸이 손뭉치 같습니다. 물먹은 손뭉치 같으신가 보다. 무겁고. 안정래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가 오니 괜시리 센치해지네요. 그쵸? 첫사랑도 생각납니다. 하셨고 한수진님 콩디 안녕하세요. 비 맞은 사람 왔어요. 비 맞았어. 오늘 우산 안 챙겨 들고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비 맞고 왔다고 우리 한수진님. 감기 걸리시지 않게 어여 몸을 좀 녹이시기 바랍니다. 6252님 비 와서 라디오 볼륨 올린 사람 저요. 박상면님 김성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우리 박광호님 오늘 박상면님 나오는데 입담 기대합니다. 아,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잠시 후 본다방이 열릴 거예요. 커피향이 가득한 기분 좋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주말에 뭐 하셨는지 지금 밖이라면 밖에서 뭐 하시는지 어디 가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뭐 예고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깜짝 스타 초대석 준비했습니다. 스타 초대석. 정겹죠? 제목부터가 아주 정겹습니다. 배우 박상면 씨 그리고 김성수 씨와 함께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베페 주문.
4: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늘도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9605님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누나. 11살 둘째 딸이 남친이 생겼다고 합니다. 11살이 남친이 생겼어. 어우, 엄청나게 귀엽네요. 사귄 지 100일이라 선물도 받았다고 합니다. 찢어지는 아빠 마음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면서 좋다고 하네요. 이 아빠 마음을 만약에 안다 그러면 11살이 아마 아닐걸요. 애지중지 키웠는데 마음이 찢어지고 그 녀석이 너무 미워요. 누나 위로 좀 해주세요. 정말 슬프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슬퍼. 딸한테 남친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 가슴 찢어지는 아픔인가 봅니다. 9605님이 문자 주셨는데 오늘 1등 주인공도 되셨습니다.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마음의 위로를 찾으셨으면 좋겠고, 11살이에요. 이 아빠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정말 순수하고 해맑은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많이 응원해 주셔도 좋은 추억으로, 우리 딸의 기억에 좋은 추억으로 남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콩디, 하루라는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3062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3062님 그리고 라라 가족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이 행복으로 진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916님, 이쁜 콩디 뽀언니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 얘기에 공감을 못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랬어. 뭐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느껴지는 감정이 다 다르니까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여튼 공감을 못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속상해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뽀언니 저 좀 위로해 주세요. 7916님 보내주셨습니다. 사마나치로님, 양산에서 내일 서울대로 첫 항암하러 가는 육종암 환자입니다. 두렵고 겁나네요. 수술도 잘 받았는데 항암도 잘 받을 수 있게 힘 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사마나치로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겁난다는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첫 항암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하고 끝이 가장 힘들다고 하던데. 사마나치로님,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인사합니다. 오늘은 치과 신경치료하고 마취 풀릴 때까지 송악산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컵빙수 먹고 싶어요. 제발 1등 하셨는데 1등은 못하셨지만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77님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임백천의 커피송, 오늘 같은 날 또 본다방에서 들으면 아주 딱인 그런 곡입니다. 커피송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오죠.

임백천의 커피송 듣고 왔습니다. 이수진님, 감기 걸리신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하시면서 감기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우리 수진님도 일교차가 요즘 심합니다. 가족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정님 이모티콘 보내주셨어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진님, 아 라라랜드 저희 때 노래 많이 나와요. 노래 맛집이더라고요 하시면서 이 사연도 보내주셨군요. 우리 이수진님. 장진실님, 콩디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나 잘 보냈습니다. 서울은 날씨가 흐리군요. 흐리고 비가 옵니다. 곳곳에. 전영심님, 저는 주말에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아빠도 뵙고 맛난 것도 먹고 왔습니다. 물에도 먹고 아빠표 추어탕도 먹고 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이 차가운 육수에다가 생선에 넣고 채소 넣고 초장으로 양념하는

거잖아요. 호로록 먹으면 어우 맛있겠다. 그리고 따뜻하고 진한 그런 보양식이죠. 또 아빠표래요. 마음까지 담겼으니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아빠표 추어탕도 먹고 왔다고 전영심님 문자 주셨습니다. 9284님 출첵합니다. 바이크 타고 카페 투어 다녀온 사람 여기 있습니다. 오, 바이크족이시군요. 그리고 차영숙님, 아침에 정성스레 싼 도시락을 깜빡하고 어머 현관 앞에 두고 와서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요즘 편의점 음식 왜 이리 맛있는 거지? 샌드위치도 정말 다양하고 지금은 편의점도 편의점표 마카롱을 먹고 있는데 살살 녹습니다. 예전에 일본을 가면 말이죠. 이 편의점에 가면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진짜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해서 딱 받아서 바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는 편의점에 가면 정말 맛있는 것들이 굉장히 즐비하더라고요. 양현철님, 서울은 흐린가 봐요. 맞습니다. 여기는 흐립니다. 여기는 제주 성산입니다. 잔디 깎고 있는데 더워 죽겠습니다. 더워. 벌써 여름인가 하늘이 뜨거워요 하셨습니다. 제주로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67님, 콩디 언니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놀러 왔어. 저는 지금 라디오를 켜고 육전에 육전에 쫄면 싸서 먹으려고 야채 썰고 있습니다. 맛있겠지요? 하셨습니다. 이거 물어 뭐예요? 당연히 맛있지. 육전 맛있겠다. 쫄면도 맛있고. 그리고 2426님, 뽀니 언니, 저도 출첵했습니다. 지인들이랑 포항 바닷가에서 한잔합니다. 분위기 좋겠습니다. 포항 바닷가 또 멋있잖아요. 거기에서 낮술, 백두대낮에 또 소주를 낮술 마시고 있습니다. 콩디 목소리에 취하는 오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님도 감기 오래갑니다. 저도 감기 걸린 지 오래됐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정승기님도 찾아오셨습니다. 김은님 그리고 서은숙님도 다른 지역은 비가 오는 모양인데 여기 창원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공원에서 산책 중인데 콩디와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박보영의 자유시대, 그리고 이어서 송윤아의 분홍 립스틱 준비했어요.

0: 세계에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좋은 에너지의 사람들은 함께일 때 빛을 발합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지금부터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께 선물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스타 초대석 박상면, 김성수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글아이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세 분이 얘기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벌써 재밌다고. 콩디 지금 듣고 계실까요? 우리 이글아이님. 콩디가 좋아하는 두 남자입니다. 저 이분이 좋아하는 두 남자입니다. 배우 박상면 씨 그리고 김상수 씨 오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박상면입니다. 네.
0: 목소리들 확실히 배우들이라 보이스가 너무나 멋있습니다. 가면서 오자. 자, 네. 그러면 이제 인사 먼저 우리 네. 라라 가족 여러분들에게 박상면 씨는 라라랜드 네. 작년에 그러면, 전화로 그렇죠?
4: 전화로 인터뷰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일일 드라마 대우를
0: 잡을 때인데 그렇죠 맞아 여기 옆에서
4: 네, 손창민 형님하고 같이 전화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분 씨 얼굴 보니까 미모는 여전하네. 아유,
0: 사적인 자리선 저런 얘기 한마디도 없거든. 그리고 우리 김성수 씨.
5: 네, 저는 라디오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이렇게 또 우리 이번 씨를 골프장이 아닌 이
0: 그러니까.
5: 라디오 부스에서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하고요. 네. 행복하시죠?
0: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럼요. 네. 저한테 대려 묻는 게스트는 처음이네. 네.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김성수 씨는?
5: 저는 오늘 그 신랑 수업 그 녹화가 있어가지고 상암동에서 녹화 끝나고 그리고 바로 왔습니다.
0: 상암동 날씨 비 와요?
5: 비 와요.
0: 우리 박상면님은 네. 어디서 오셨어요?
4: 저는 쌀국수집에서 왔습니다. 네. 압구정동 쌀국수집.
0: 압구정동. 네. 거기 맛있는데.
4: 맛있죠.
0: 맛있는데.
4: 리틀 뭐뭐뭐.
0: 그러니까.
5: 리틀.
4: 오래간만에 갔죠.
0: 압구정동 날씨 어때요?
4: 압구정동 제가 갈 때는 날씨가 막던데요.
5: 거짓말이죠.
4: 나 갈 때는
5: 아니 오늘 지금 맛있다.
0: 근데 곳곳이 비가 오는 데랑 맑은 데랑 막 섞여 있어요 오늘.
5: 그렇구나.
4: 내가 거짓말을 왜 얘는 웃겨.
0: 웃겨. 근데 여의도 오니까 어땠어요? 비 왔죠?
4: 여의도도 안 오던데요 저는.
0: 그랬어요? 비 피해서 오늘 잘 왔네요.
5: 좀 일찍 왔죠? 저 왔을 때는 비 많이 왔거든요.
4: 그래요? 저는 좀 일찍 왔습니다. 긴장돼서 여기 라디오에 또 출연한다 막 설레니까 와서 준비해야죠.
0: 귀여워.
4: 아니 진짜로.
0: 사실은 이번에 라라랜드에 오늘 스타 초대석이 2부에 있었어요.
5: 그렇죠.
0: 근데 저 오늘 방송 오게 3시 초반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시계를 안 봤어요.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보냐 오빠인데 너 어디니. 오빠 저 곧 도착해요. 오빠 도착했다. 너 오면 오빠한테 빨리 전화해. 그리고 시계를 딱 보니까 3시 10분인 거예요. 원래는 5시에서 6시 한 그렇죠. 시간이란
5: 네,
0: 말이야.
5: 맞아요.
0: 아시죠?
5: 네, 알고 있어요.
0: 아니 뭘 2시간씩 먼저 오냐고.
4: 아니 그게 아니라
5: DJ예요?
4: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좋잖아요. 그리고 이건 생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차가 막혀서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0: 저 자세.
4: 그럼요. 항상 자세.
0: 역시 배워야 돼. 후배는
4: 1 hour 항상 스탠바이.
5: 뭐요?
4: 1시간 전 스탠바이.
5: 1 hour
4: 촬영할 때도
5: 중간에 뭐 한국말이 껴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제가 1 hour

0: 여기
1: 습관이 그러니까 연극 연습을 하다 보면
0: 아니요 연극이 아니라 드라마 할 때도 이렇게 자고
2: 자도 있어요?
0: 그러면
2: 이건 왜 필요해요 자가?
0: 자대고 이렇게 거야지 줄. 빨리 애워지거든요. 아니 루틴입니다 루틴.
2: 어. 대본에 이렇게 자로
0: 예 줄자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빨간색
2: 아 또 빨간색이야
0: 연필로
2: 돼?
0: 하고 빨간색 어. 그 우리 이덕화 형님은 아예 그냥 빨간색
2: 우리
0: 색연필로.
2: 또 이덕화 우리 선배님 성대모사 잘하시잖아요.
0: 아, 그럼요.
2: 네, 이덕화 씨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이덕화요.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모발 모발. 왜요?
1: 모발 모발까지 꼭 해줘야 돼요.
0: 아 그럼 그거 해줘야죠.
2: 빨뚜드실 때 그 이거 들어도 재밌는데 오늘 생방송에도 재밌네요.
0: 아니 빨뚜라고 자꾸만 빨 저번 날 방송에서 제가 한번 사연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채택을 해주셔갖고 커피를 먹었거든요. 그때도 방송에다 대고 전국 분들 앞에서 나한테 빨뚜 먹는다고 오빠 술 그만 먹으라고.
1: 빨뚜가 뭐예요? 빨뚜
2: 소주 저기
0: 빨간
2: 소주,
0: 뚜껑.
2: 빨간 뚜껑.
1: 아 빨간 뚜껑 먹는다고.
2: 그것만 드시니까 우리 성수 씨는 어때요 술?
1: 저는 그냥 뭐 상민이 형보다 조금 잘 맞는 정도?
2: 네?
0: 안 조금 아니 근데 안 마셔요 잘.
1: 잘은 안 마시는데.
2: 네, 잘은 안 뭐.
0: 마시면
2: 마시는 걸 저는 본 적이 네. 별로 없어서. 네,
1: 잘 안 마셔요. 근데 저는 마시면 많이 마셔요.
0: 많이 마시죠. 많이 마시면 왜 자주 안 먹냐면요. 술 먹으면 좀 주사가 좀 심하거든요.
2: 성수 씨가?
0: 네, 막 부시고 막 그래. 제가 건강 생각해서 성수가 안 먹어요.
2: 근데 이 고혜경님 그리고 김옥현님 김미영님 우리 성수 씨하고 성수 왕자님이시대요. 우리 박상면님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네. 어머 변함이 없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성수 왕자님 붙으니까 우리 박상면 씨 또 샘 나는 거지?
0: 아니요.
2: 아니야?
0: 아니요. 제가 왜 그런 거야? 왕자도 왕자 나름이죠. 저한테 왕자라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왕자가 아니죠.
1: 저한테 왕자님이라고 그러시나요?
2: 그렇죠.
0: 그럼요. 성수 지금 안 보여갖고 눈 안경 쓰고 좀 불쌍하다.
1: 이런 이런 표현 참 너무 약간
0: 아니요 왕자님 같죠.
2: 아니 왕자님 같지.
0: 저는
2: 뻔뻔하게 받아들이세요.
0: 저는 그렇게 저는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2: 어떤 말이요?
0: 중국 부호 같다고. 아니 진짜요. 보신 분들 근데 100이면 199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어우 실물이 실물이 잘생겼네라는 말을 해요.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2: 그리고 엄청 커요.
1: 그죠.
2: 완전 거구죠. 성수 씨는 커 보이는데
0: 저보다 훨씬 커요. 얘가.
2: 근데 일단 딱 보기
0: 왜요?
2: 더 커 보여요.
1: 더 커 보여요.
0: 또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2: 그리고 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 박상면 씨 노래 추천곡 하나 듣고 한번 보면
0: 그렇죠,
2: 어때요?
0: 그렇죠. 그래요.
2: 추천곡 뭐 또 듣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서요.
0: 그 네킹콜하고 나타리콜 뭐, 같이 합성해서 돌아가셨는데
2: 돌아가셨는데
0: 나타리콜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나타리콜이 부를 때 네킹콜하고 같이 아빠랑 같이 부르는 것처럼 한 그게 너무 이게 또 사연이 있거든요. 저희 결혼한 와이프랑 제주도에서 들으면서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2: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또 그런 추억이 있으시다고
0: 30 years ago 30년 전에
2: 지금 한국말 아니었지 성수 씨?
1: 되게 약간 듣기가 편하네요. 나 영어 잘 못하는데
0: 오늘 30년
1: 뒤에 쏙쏙 들어오는데 소티 뭐야?
0: 30 years ago
1: 30 years ago
2: 오케이 우리 박상면님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0: 저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몸무게는 똑같습니다. 저는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100kg를 유지하고 있고
1: 자기 관리가 확실한
0: 그렇죠.
1: 몸무게 변함이 없어요.
0: 199에서 101을 왔다 갔다 그 선을 넘지를 않아요. 절대.
2: 그리고 우리 성수 씨도 제가 저번에 뵀었을 때는 좀 살이 조금 있었었는데 쏙 빠졌네.
1: 마지막에 뵀을 때보다 지금 한 10몇 킬로 정도 빠졌어요.
2: 그렇죠.
1: 저는 약간 자기 관리를 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살이 막 잘 쪄요.
2: 원래 김성수 시대로 돌아오셨어.
0: 그렇죠.
2: 굉장히
0: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2: 운동도 요즘 열심히 하세요?
1: 요새 운동 해요. 운동하고 그리고 상면이랑 같이 있으니까 살이 좀 빠지더라고.
0: 그리고 여기는 가슴 배 보면
1: 없어.
0: 삼두 바꿔 그런 거라고.
2: 오빠 좀 반성 좀 해야겠다.
0: 뭘 반성을 해? 사람
2: 배 무슨 삼두 바꿔?
1: 배 삼두. 그 형 그런
0: 있잖아. 그리고 식스팩.
2: 그렇지 식스팩.
0: 나는 투팩이야 투팩. 하나 둘.
2: 원팩 아니야?
0: 아니야 쓰리팩이야.
2: 타이팩이야.

0: 이분이랑 어떻게 친해요? 라고 6214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1: 저희 제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드라마 그 드라마 수상한 가족에서 만났는데 그때 처음 만났는데 첫 신이 성수가 배다른 동생인데 경찰서에서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얘가 경찰관으로 나오는데 뒤통수를 때리는 신이 첫 신이에요. 지금도 기억나.
2: 처음 봤어요.
1: 열몇 때
2: 대본리딩이 열려가지고
1: 열몇 때
0: 실제 촬영하는
2: 대본리딩 와서 인쇄하고 이제 현장 첫 촬영 가야 되는데 형이 무슨 해외 촬영이 있어서 대본리딩 안 와서 현장에서 처음 본 거예요 장면이.
0: 그리고 뒤통수 쳐야 돼?
1: 그럼요.
2: 그러니까 저는 형사였고 건달이었어요.
0: 그러니까. 네,
2: 그러니까 약간 뭐 거들먹거리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하는 야 그리고 뒤통수 쳐야 되는데
1: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네.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자 그럼 자 그러니까 대사도 없어. 야 이러면서 시작하는 이거를 NG를
0: 왜, 왜요 소개해주세요. 박상민
1: 3196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박상민님 천호역 근처에서 김치찌개집에서 빨간 얼굴로 빨뚜도 드시라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라고.
2: 동네에서 드셨네요.
1: 네. 아 정말
0: 그 언저리를 잘 안 벗어나세요. 아, 근데 그 뒤에 거 왜 안 읽으세요? 정말 TV에서 보이시는 모습이랑 똑같아서 바로 알아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1: 아, 예.
0: 아.
1: 예.
2: 진짜 똑같죠. 아.
0: 똑같죠.
2: 땀 흘려 긴장했어요?
1: 아니, 긴장한 게 아니라 더 덥네요, 살짝.
0: 우리 박상면 님이 네. 오늘 추천곡 준비해 주셨는데 직접 소개를 좀 멋지게 해 주시죠.
1: 네. 그 나탈리 콜 네킹콜의 Unforgettable.
2: 한국말이야, 한국말.

0: 이분의 라라랜드 박상면 씨 그리고 김성수 씨 스타 초대석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왕균 님이 문자 주셨어요. 박상면 님 회화동 식당에서 일할 때 별을 쏟아 일에 시작할 때 오셔서 제 눈빛이 좋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1: 와, 이게 25년 전 일이거든요.
0: 2001년.
1: 예, 예. 2001년도인데 와, 그걸 기억하셨는데 그럼 그때 눈빛 좋다고 그러면 지금도 한 25년 후에는 거의 뭐 안 보이다시피 하시겠는데. 아니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눈이 맑으신 분일 거예요. 저는 눈 맑으면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0: 그리고 우리 따망님. 와 보라보니 성수님 신랑 수업 나오신 분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쁜 사랑 응원해요. 요즘 사랑해요? 사랑하나 봐?
2: 아니 사랑으로 도달하기 위한 만남을 갖고 있는
0: 썸?
1: 아니 썸인데 썸?
2: 사귀는 사이에서 삼기는 사이 정도 사이?
0: 그 사이?
2: 근데 대부분 다 사귄다라고 보고 있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름이 이제 박소연 씨인데 정말 착해요. 이쁘고 그리고 제가 뭐 본 잘 됐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네.
0: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네.
2: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잘 되겠어요? 왜? 까탈스럽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저 융통성이 없고 까탈스러운 거를 내가 이걸 보니까 알겠더라고.
1: 그래. 네가 얼마나
0: 찍어 놓은 걸 보니까 네,
2: 복습이 되는 게 있어요.
1: 그럼 고쳐야지.
2: 고쳐질까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1: 아니 그래도 네. 우리 성수는 착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팝송을 또 멋진 곡을 들어서 너무 좋았다고. 이건 또 뭐예요? 미디움 사이즈를
1: 제가 저기 아니 오늘 그 여기 라라랜드를 나오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뭐 인기는 없지만 제 사인이 들은 이 티셔츠를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리려고 연예인병이 아니라니까
2: 연예인병 맞죠?
1: 이거 미디움 사이즈가 다 이제 미디움 사이즈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뭐 여기 라라랜드에서 알아서 뽑겠죠. 이 사인이 이쁜데 뒤에도 있는 앞들이 있는데 뒤에 사인은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브랜드처럼 사인이 한번 뜯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2: 그것도 형 사인인 거잖아요.
0: 그럴까요?
1: 아니 제가 이거 뜯을게요.
0: 블랙으로. 근데 이왕이면 하얀 거 두 개, 블랙 두 개, 화이트 두 개 해주지. 이 어정쩡하게 세 개는 뭐예요?
1: 아니 얘나 뭘 한 거 더 갖고 온 거 같은데 내가 잘못 갖고 온 거 같아요. 이렇게 멋있죠? 멋있잖아요.
0: 미디움 사이즈.
2: 네. 근데 사인은 이쁘긴 해요.
1: 그죠?
2: 사인이. 근데 연예인
1: 이거 우리 와이프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0: 언니가 만들어줬구나.
1: 마누라가.
2: 아 사인을.
1: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만드냐고 그래도 해달라고 그러냐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만들어줘봐 했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0: 이 언니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2: 너무 착하시죠.
0: 너무 착하잖아요. 천사죠 천사.
2: 천사.
0: 근데 지금 보라로 보시고 배에다가 뭘 둘렀나 봐요. 배 나온 것 같다고 풀으라 그랬대.
2: 웃도리를,
0: 그래서 또 풀었어.
2: 웃도리를 허리에 이렇게 묶는데 묶으니까.
0: 참 이럴 때 보면 애기예요 애기.
1: 그 라라랜드 정치자 여러분들 많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연극 얘기 한번 가볼까요?
1: 하시죠.
0: 네. 이거 이 연극이 드릴게요. 핑크 트럭이에요?
1: 네.
0: 제목이 이뻐요 일단. 네.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스토리?
2: 형님
1: 말씀하세요. 말해요. 핑크 트럭 성인용품 트럭을 핑크 트럭이라고 하는데 세 명의 그 주인공들이 사기를 당해서 그 범인을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거를 팔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인데 휴먼입니다.
0: 코미디네요.
1: 사랑이 세 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성수 씨랑 똑같은
2: 밴드니까 더블이니까
1: 그리고 어린 친구는 여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머지 한 분 그 조재룡 박규왕 그 배역은 자기 마누라에 대한 사랑. 나중에 그 사랑을 다 찾아요. 그리고 사기꾼도 잡고. 그래서 해피엔딩인데 중간에 이제 코미디가 여기 이제 그 성인용품을 다루다 보면 코미디가 있잖아요.
0: 있을 수밖에 없죠.
1: 그럼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제일 힘들었던 게 이번에 연극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수위 조절이 힘들었었습니다.
0: 그러니까,
1: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되게 원짢을

0: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 풀었어요. 요번에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관객이 더 많으세요. 6대 4 정도로.
1: 성수 씨도
2: 아니 근데 약간 좀 수위 조절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민이 형은
1: 근데 오빠는 해야 돼.
2: 상민이 형은 아니 상민이 형은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에 그 성인 용품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게 약간 그런 게 아닌데 상민이 형은 옛날 사람이니까 좀 성인 용품이 무서울 수 있죠. 무서울 수 있는데 약간 막 움직이니까 무서울 수 있는데
1: 약간 그러니까 성수 씨는 그렇게 수위 조절할 그런 고민은 안 해봤다.
2: 수위 조절을 안 하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진짜 얘기인데 이걸 되게 재밌게 굉장히 저는 연극을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데 아, 이 내용으로 이렇게 웃어주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열려계시더라고요.
0: 김성수 배우는 제가 꼬셨습니다. 같이 하자고.
1: 야, 한 꼭 두 분 거 다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2: 조금 다르긴 하지만
0: 색깔이 많이 틀리죠.
2: 많이 틀리진 근데. 않는데
0: 그래도 성수 나름대로
2: 제가 형 거를 좀 많이 따라해요.
0: 아니야. 실제로 성수께 있고 제께 있는데 쟤는 아시잖아요. 저는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이
1: 돼요. 그럼요. 굉장한 수준이라는 그래서, 걸 제가 알고 있죠.
2: 그래서 굉장히 약간 훔쳐서 하는 맛이 있어요.
0: 재밌습니다.
1: 이 천만 감독 장항준 감독님의 시나리오가 네. 원작이라고 들었어요.
0: 네. 2006년도에 했던 작품인데 그 작품이 원작인데 이거를 저희가 희곡으로 바꿨습니다. 다 허락받았죠. 근데 장항준 감독이 흔쾌히 오케이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첫날하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커피차 보내주셨어요. 장항준이 쏜다.
1: 멋있으시다. 이 염더랜드님, 김성수 배우님 한동안 연기를 볼 수 없어서 너무 궁금했대요. 핑크트럭을 복귀작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핑크트럭을 선택한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성민이님이 딱 줘서 아니 제가 약간 좀 쉰 약간 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뭐 이러면서 잠깐 공백기를 가졌는데 형이 그냥 진짜 그냥 봐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가 그리고 카톡으로 대본을 보내줬어요.
0: 근데
2: 카톡으로 대본을 보내줘서 한번 읽어보고 편하게 생각해. 근데 원래는 이 배역이 아니었는데 상면이 형 같이 나랑 가자고. 근데 상면이 형 역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해서 같이.
0: 그래도 고맙죠.
1: 근데 이 성수 씨가 다시 이 복귀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여기서 광고 듣고요. 다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더 클래식의 여우야 띄워드리고요. 저 이본 그리고 박상면 씨, 김성수 씨와 함께 계속해서 스타 초대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킬링타임 듣고 왔고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스타 초대서 박상면 씨, 김성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네. 또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티셔츠 굉장히 욕심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미디움 사이즈 딱 세 분 네. 뽑아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영국 보내시면 또 추첨을 해서
2: 네, 이 선물도 많이 준다.
0: 진짜요?
1: 많이 드려요. 여기 강태형님 벌써 핑크 트럭 너무 기대된다고.
0: 아, 그러니까.
2: 아니요. 이수진님은 애들은 가라. 엄마만 조용히 먹고.
0: 그러니까요.
1: 엄빠, 엄빠, 엄마, 엄마, 아빠.
2: 아 요즘 말을 다 줄여서 해서.
0: 이수진님은 타임머신 탄 듯하다고 보내셨고 네. 오늘 라라랜드 묘하게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하시면서 한지영님 보내주셨는데 다른 날은 다른 텐데는 집중 안 하고 들으셨었나 봐. 그리고 4722님도 사연 주셨는데
1: 대학로 안 간 지 10년은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영국 보러 대학로 가겠어요.
2: 가겠어요.
1: 저도 진짜 오랜만에 대학로 갔거든요.
0: 근데 아. 대학로만의 그게 있죠?
1: 있어.
0: 있더라고요. 아 있어. 그런 감 감성이 있어.
1: 그러니까 연극을 네, 보든 안 보든 그 네. 감성이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그 감성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선우정님도 문자 주셨어요.
2: 선우정님 시간이 어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입담이 좋으세요. 지금 세 분 배는 안 고프세요? 저는 말 많이 하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 정도로 배고픔을 못 참지는 않습니다.
1: 네. 의외로 성균이 형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루 향기를 먹는답니다.
2: 아, 진짜로 많이 안 먹어요.
0: 그렇죠. 순대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죠. 그렇죠. 떡국.
2: 우리 이분 씨가 너무 잘하니까 저에 대해서 먹는 취향이.
0: 파라나 오이님도 보내주셨어요.
1: 딴짓을 못하겠어요. 광고랑 노래 나갈 때 급하게 빵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먹으면서 드릴게요. 지금 이제
2: 감사합니다.
1: 배고프실 때구나.
0: 그리고 3613님도 주셨잖아요. 네.
2: 상면님 예전 라디오 출연해서 노래했던 거 기억나요? 오늘도 노래 안 하시나요? 아 저기 그냥 살짝 한 소절만 나중에 한짝 들려드리겠습니다.
1: 죄송한데요. 네? 그거는 네.
2: 아 여기 안
1: DJ분 허락 받고 그냥 여기
2: DJ
1: 아 그러니까 코인 노래만 온 게 아니잖아요.
2: 네. Love me 뭐라고요? 아니, 누구 하러 왔다고요?
1: 아니, 코인 노래만 온 게 아니잖아요. 아, 하고 싶어서
2: 알겠습니다.
1: 하는 게
2: 알겠습니다.
1: 허락을 받고 해야죠.
2: 아니 저기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0: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이번에 라라랜드 스타 초대에서 박상면 씨 그리고 김성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 너무나 편한 분들이라 오늘 방송하면서 기분이가 참 좋네요. 네. 하이터치님이 주셨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두 분은 사람을 잘 믿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을 잘 믿는 편이신가요?
3: 저는 많이 믿는 편이죠. 배신당할 땐 당하더라도 일단은 믿습니다. 대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럼 그 다음 수업도는 안 봐요.
2: 그리고 빨도 열고 울죠.
3: 안 울어요.
2: 울죠.
3: 어떻게 알아요? 뭐 우는 거 봤죠.
2: 봤죠. 네. 봤죠.
3: 아, 속상할 때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돼요.
2: 눈시울이 붉어져. 아, 그리고 몰래 저기 화장실이나 저렇게 구석진 데로 간다. 얼마나
3: 어떻게 알아 그걸?
2: 다 알지 오빠. 둘리 같아 둘리.
4: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굉장히 여린 사람이어서. 사실은 상민이 형은 사람을 잘 믿어요.
2: 성수 씨는?
4: 저는

0: 잘 믿지 않는데 잘 믿어요.
1: 나도 잘
0: 그래서
1: 믿죠.
0: 저는 약간 저도 잘 믿어요 사실은. 그래서 방법론을 택하죠. 많이 이렇게 약간 관여를 안 하려고. 근데 상민이 형은 잘 믿으면서도 약간 좀 발이 넓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죠. 우는 거야 지금도?
2: 감동받아서. 이 핑크트럭의 주인공들처럼 사기 비슷한 거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대요. 보이스피싱으로 50만 원 잃어봤대요.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아유, 그런 일을 왜 당해? 이런데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한대요.
1: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하도 그런 전화가 와서 한 번은 아, 요번에 그 대출을 해드리는데 아, 이런 전화 그만하세요. 막 화내고 끊지도 못하니까 대출해드릴까요? 그럼요. 해주세요. 얼마 정도 필요하신데요? 한 천억 정도 필요한데 담보는 계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마포대교 담보로 천억만 빌려주세요. 했더니 다시는 전화 안 오더라고요.
2: 그건 괜찮다.
1: 마포대교 담보로 천억만 빌려달라고.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
0: 그분은 형이랑 통하면서 일하는 줄 알겠다.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문화되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진짜 당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확실히 문제예요.
2: 그리고 이 우리 한수지님, 콩디 언니, 박상면님, 김성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또 단체 러브러브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전 사랑합니다.
2: 뭐라고요?
0: 사랑합니다.
2: 그러면 질 수 없잖아 우리 상면이 오빠.
1: 아니 그러면 저 부담되실 텐데 저 직접 보고 사랑하시면. 너무 얼굴이 잘생겨서.
2: 그리고 지금 보라로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2: 아까 하트를 어쩜 그렇게 해요. 야, 눈웃음과 함께.
1: 뭐요?
2: 어머! 자. 어머!
1: 좀 제가 순진한 면이 있어요.
2: 있죠.
1: 네. 영혼이 맑습니다, 아직까지.
0: 순수하죠.
2: 영혼이 진짜 맑아요. 아기 같은 부분도 많고. 네. 그리고 성수 씨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기 같은 부분이 착해요.
2: 착하고. 착해.
0: 저도 약간 그래서 상면이 형이랑 약간 통하는 것 같아요. 약간
1: 그러니까
0: 티키타카 나이 차이가 적은 편은 아닌데 6살 정도 나거든요. 근데 상면이 형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는 거 보면 나도 약간 상면이 형 비슷한 구석이 있지 않나.
2: 굉장히 젠틀하고 시크할 것 같은데 귀여운 면이 참 많아요.
1: 얘는 어떻게 근데 얘기를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어렵게 하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형이랑 나랑 좀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뭐 어떤 면에서 이렇게 꽈서 얘기하는 게 참 말재주가 좋아요. 인물도 잘생기고.
0: 까는 거 아니에요?
2: 까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아니 뭘까?
0: 아니, 느낌이 약간
2: 그러니까
1: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
2: 절대 까는 거 아니죠?
0: 형 얼굴 표정 때문에 그런 거
1: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하여튼 라라랜드 정치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2: 어머 갑자기 그리고 버블검님 신랑한테 핑크트럭 같이 보러 가자고 하는데 이 남자가 뭘 보는 걸 참 안 좋아한대요 남편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라고 하면서 꼬셔야 될까요? 알려줘요 오빠들.
1: 여기 오시면 저희가 정말 한방 웃음 터지다가 가실 수 있게 저는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이렇게 티셔츠를 탐나하시는데 오시면 제 공연 오시면 티셔츠를 매번 추첨이 아니라 손 들고 마음에 드는 분 두 장씩 드려요.
2: 두 장씩 드린대요. 우리 버블검님 남편한테 요거를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하나 육팔님 티셔츠 주세요. 100에서 105입니다. 이러면 미디움인가?
1: 아니죠. 아니,
0: 라지.
2: 라지지. 라지 없는데?
0: 라지 엑스.
1: 아니요. 있습니다. 집에. 집에 있다니까요?
0: 집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2168.
1: 천호동에 다니다 보면 저 티셔츠 주세요 하면 그분 드릴게요. 만나서 그냥.
2: 네. 이제 그런 분들 많아진다 이제.
1: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성민종님께서 오늘 부모님 결혼 30주년인데
2: 끝까지 읽어줘요. 끝까지.
1: 라디오 듣고 계실 부모님과 꼭 전하고 싶어요. 형과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티셔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티셔츠 받겠다고 앞에 이렇게 쭉 깐 거네요.
0: 그냥 오늘 부모님 30주년이니까 내가 티셔츠를 받겠다.
1: 그러면 이게 너무 그냥 제가 올해 결혼 30주년이거든요.
2: 진짜?
0: 네. 그럼 아들이네.
1: 그러니까 그 나이 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96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저도 30주년이거든요.
0: 그럼 퉁쳐요?
2: 어떻게 할 거예요?
1: 아니 보내드려야죠.
0: 천호동으로 또 오시라는 거예요?
1: 아니야, 아니야. 공연 보러 오세요. 그럼 제가 손 드시면 그때 성민종 씨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0: 형도 네. 계신다니까 두 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형과 저를 사랑으로 형, 아 형도 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한 6, 5년생 되는 거네. 6, 4. 아니야. 지금 맞아.
0: 갑자기 오고 싶어. 아니 늦게 했을 수도 있잖아.
1: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딱 나오거든.
0: 그렇게 필이. 나이를 특정 짓지 마.
1: 아니야. 필이 딱 느낌이. 아, 그래? 용띠 아니면 뱀띠야.
2: 그리고 김나라 배나라님 엄마가 배우님들 팬이신데 눈 마주치면 떨려서 억소리가 날까봐 못 가시겠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긴장감이 금방 풀립니다. 재밌어서. 네.
1: 진짜요?
0: 저희
2: 그 우리 김나라 배나라님 기우인 것 같습니다.
0: 그 핑크트럭에 연세 많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1: 엄청 많이 연령대가
0: 요즘 연극 문화, 관람 문화가
1: 관람 저거 하는 그 관객 분포도를 제가 봤거든요.
2: 아, 뭘 또 그것까지 봐.
1: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2: 아, 연령대에 맞춰서.
1: 그럼요. 그러면 제일 많은 때가 40대. 그다음 50대입니다.
2: 오.
1: 저희는 이제 19금이니까 19살 밑으로는 없는데 근데 의외로 너무 좋아하세요.
0: 60대 분도 계시고 그래요. 관람 문화의 그 스펙트럼이 그 타겟이 에이지 타겟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1: 저번 날은 60대 부부가 많이 오셨더라고요. 봤더니 배우 엄마 부모님들이더라고. 거기 출연하는 배우 엄마 어쩐지 많다 했어.
2: 어쩐지 우리 에이스님 재밌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6854님 보내주셨어요. 네. 어? 박상면 씨로 삼행시.
1: 삼행시.
2: 갑니다. 박.
0: 박스. 박스티입니다. 입니까? 박스티입니까?
2: 상.
0: 상이 맞죠?
2: 면.
0: 면. 100%라면 탐나네요.
2: 어때요? 여기 박스티입니까? 박스티는 맞습니다.
1: 박스티.
2: 박스. 상이 맞아요?
1: 맞아요. 근데 면 이건 뭐야? 100%라면?
0: 면 100%. 면 100% 아니에요?
1: 면 100%죠?
0: 폴리스테르르 같던데.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 그럴 것 같은데?
0: 아니요. 같은데 면 100%는 쉽지 않은데?
1: 아니요. 면 100%인가? 난 뭐 어떻게 섞였는지를 몰라서. 내가 무슨 옷감. 그 안에 보면 이게 라벨에
2: 돼 있거든요. 있죠, 있죠,
0: 있죠. 면 100%는
2: 아니야. 근데 면 100%는 아닐걸?
1: 나 모르죠. 하여튼.
2: 아무튼.
1: 이렇게 힘든 거를 하고 그래.
2: 삼행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엄마랑 양파를 까면서 지금 듣고 계시대요. 엄마가 자꾸 두 분이 연극에서 사기당한 형제로 나오는 거래요. 맞아요? 캐릭터 설명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1725님.
0: 네. 사기당한 형제가 아니고 상민이 형이랑 저랑 같은 역을 연기합니다.
2: 그쵸?
0: 같은 사람이에요. 네. 사기당한 세 명 중 한 명으로 연기를 하고요.
2: 그러니까 네. 김성수 씨만의 연기를 보실 수 있고 그쵸. 박상면 씨만의 연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슬기 님도 보내주셨는데
0: 네. 동현배 님이라고
1: 태양.
0: 태양의 친형. 친형이 저희 그 핑크트럭의 또 한 명의 주인공으로 정식 역으로 나오는 이수훈 군도 그렇고.
1: 네네.
2: 이 저는 그 동현배님 팬이어서 연극 보러 갈 거라고
0: 이슬기님이 꼭 보러 오세요. 이슬기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2: 그럼 뭐요? 어떻게 해줄 건데?
0: 면 100% 아니면
1: 아니요, 내가 왜 동현배 팬을 내가 왜 티셔츠를 줘요?
0: 아니, 형 동생인데
1: 그 오면 줄게요. 근데 여기 그 6581님이 연극 보러 가서 라라랜드 청취라라고 어필하면. 티셔츠 받을 확률
0: 100% 100%
1: 아니요 티셔츠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드린다고요. 저 지금 집에 정확하게 100장 있습니다. 100장
2: 100장 6581님 연극 보러 가서 라라랜드요. 한번 어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티셔츠 또 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숙님 전주인데 이번 주 서울 구경 갈까 하는데 공연은 언제까지일까요?
1: 오랜만에 5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2: 한 달. 한 달간 오랜만에 대학로 추억 여행 가보고 싶습니다. 추억 여행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0: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2: 여기에서 우리 김성수 씨의 추천곡도 들어봐야죠. 네.
0: 제 추천곡은 로이킴의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2: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2: 물어볼게요.
0: 네.
1: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 아니 왜? 그렇게
0: 맞죠? 맞잖아요. 그때는 눈물의 씨앗이겠지.
2: 맞지. 맞지만 성수 씨는 어떠냐고.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1: 뭐 오래 생각해.
0: 전부 아닐까?
2: 아, 전부.
0: 그리고 삶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1: 야, 뭐 어렵게 그렇게 얘기를 해. 쉽게 얘기를 해.
2: 아,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1: 쉽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2: 물어본다면.
0: 씨앗이지.
1: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2: 노래 듣겠습니다. 로이킴이 노래합니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얼마 전 친구에게 기다렸던 연락이 왔다. 내 생일을 맞아 생일 선물을 꼭 해주겠다 약속했던 소개팅을 드디어 하게 된 거다. 여보세요? 들리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1: 아, 안녕하세요. 그 친구분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네, 예, 예, 예. 소개팅 맞아요. 예, 예. 어차피 만날 거 길게 끌 거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퇴근하고 뭐 하세요? 저녁에 바로 만나시죠. 제가 회사 앞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0: 친구의 아는 오빠라던 그분은 한마디에 야생마 같았다. 친구한테 내 번호를 받자마자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다.
1: 아, 저기요. 여기입니다. 아, 타세요. 아, 안전벨트 하시고.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0: 아, 근데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저녁 이 근처에서 먹는 거 아니었어요? 내비 어디로 찍으신 거예요?
1: 아, 저기 여기서 차로 한 30분만 가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깃집이 있거든요.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고기 정도는 드셔야 힘이 나죠. 예? 고기 좋아하세요?
0: 고기요? 아, 막 즐기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있으면 먹어야죠.
1: 아, 그러시구나. 잘 됐네요. 이 집이 진짜 소문난 맛집이거든요. 제가 고기에 아주 푹 빠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만 believe you.
0: 우리는 첫 만남부터 석쇠에 고기를 구워 먹었다. 처음 보자마자 나한테 운명을 느꼈다는 그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1: 아, 낚시 해보셨어요? 아, 낚시가 손맛이 장난 없거든요. 이런 농담들.
0: 장난이 없다고요?
1: 아, 예.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랑 주말에 한번 가시죠. 청평에서 물놀이는 해보셨나요? 저랑 수상스키 한번 타실래요?
0: 수상스키 탈 줄 아세요?
1: 아, 배 위에 제가 타고 직접 타시라고요. 제가 배는 몰자입니다. 아, 조종 1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진짜요? 아... 제가 신세계를 맛보게 해드릴게요.
0: 이 남자 뭐지 싶었는데 그게 또 묘하게 끌리는 맛이 있었다. 아니, 몇 번 더 만나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던 그때 또 다른 친구에게 소개팅 제안이 왔다. 야, 너 생일 선물로 남자친구 소개시켜달라며. 우리 오빠 친구거든? 네 번호 남겼으니까 알아서 만나라. 잘해봐.

0: 안녕하세요. 아, 통화 괜찮으세요? 문자로 인사드릴까다가 전화드렸습니다. 아, 보통 몇 시쯤 퇴근하세요? 아, 그럼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아, 그럼 우리 저녁 같이 먹을까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회사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1: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했던가. 나는 두 번째 소개팅도 덥석 받았다. 친구 오빠의 친구라던 그분은 자상하기가 그지없었다.
0: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메뉴판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1: 아, 예.
0: 친구한테 들었는데 파스타를 무척 좋아하신다고.
1: 아, 그걸 어떻게 또 아셨어요? 빠르시네요. 저는 오일 파스타 좋아해요. 뭐 좋아하세요?
0: 아,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아. 또 뭐 좋아하세요? 이 집 스테이크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 시켜볼까요?
1: 근데 그거 비싼데 괜찮아요?
0: 아이, 그럼요.
1: 네, 근데 여기 TV에서 본 것 같은데 인기 많은 거기 아니에요? 예약들 많이 하시던데. 직접 예약하신 거예요?
0: 아, 예, 맞습니다. 알아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사실 저도 이런데 처음이에요. 우리 다음에는 더 좋은 데로 가요.
1: 뭐야,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다정한 거야? 그게 또 묘하게 설레는 맛이 있었다. 두 번째 소개팅 남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 그래서 마음이 꽤 복잡해졌다. 아, 머리 아파.

0: 여보세요? 아,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전화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다른 게 아니고요.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저랑 인천 바닷가 드라이브 한번 싹 하고 저녁에 조개구이 드실래요? 제가 찐 고수들만 가는 맛집을 알고 있거든요. 여일만 정해주시면 제가 집 앞으로 갈게요. 제가.
1: 아, 주말이요. 아, 제가 연락 드릴게요.
2: 여보세요? 아, 통화 괜찮으세요? 아, 점심은 드셨어요? 뭐 먹었어요? 아, 그때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저랑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영화 보기 전에 밥 먹는 게 좋아요? 보고 나서 먹는 게 좋아요? 용일만 정해주시면 제가 코스 한번 짜볼게요.
1: 너무 다른 두 남자의 텐션에 누구랑 만남을 이어가야 할지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 남자를 선택하자니 저 남자가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고, 저 남자를 선택하자니 이 남자가 나를 더 재미있게 해줄까 싶고, 나는 대체 뭘 어쩌고 싶은 걸까? 이런 내가 나도 너무 싫은 그런 오후다.

0: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누구요?
0: 아니 박상민 씨하고
2: 사연.
1: 아 그 재밌어요. 어 이게 라디오 연기가 되게 재밌네요. 매력 있고.
0: 오랜만에 해보시죠.
1: 그럼요.
0: 네 예전부터 이거는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허. 오랜만에 해보셨는데 성수 씨 어떠셨어요?
2: 저는 약간 이 라디오를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 영화도 있잖아요. 일본 영화 미스터 맥도나르도 그 영화 알아요? 라디오
0: 있죠 있죠.
2: 네, 그것처럼 확실히 라디오 연기는 그것만의 매력이 딱 있는
1: 목소리가
2: 거죠.
1: 좋아야 되니까.
0: 이 이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가요? 꾸며드렸는데 지금 일단 남자복이 터졌습니다.
1: 어? 그러니까요. 아 이게 사연을 보내신 분의 그걸로
2: 하는 거죠.
0: 이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먼저 보내드리겠고 지금 일단 인기가 있는 굉장히 호감형의 여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지금 남자 둘이 지금 이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도 매력이 있고 이 사람도 매력이 있고 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 박미정님 와우 연기하시는 분들이라 실감납니다. 하셨고 윤인숙님 국국이냐 칼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이소영님 목소리는 두 번째 남자다. 두 번째 남자를 잡아요 하셨어요. 7262님 저는 첫 번째 남자요. 구수한 게 최고예요. 김미영님은 자상한 남자가 최고다. 박찬호님은 집 있는
2: 이게
1: 야, 이게 현실적인 거죠.
0: 현실적인 거죠. 집 있는 사람한테 가라.
2: 둘 다 있으면
1: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0: 근데 두 분 다 있을 확률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남자로서 이 여자분에게 팁을 좀 주신다면.
2: 아니 사실은 이 첫 번째 분도 그렇고 두 번째 분도 그렇고 확실히 이 분을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근데 저 같은 여자분한테 추천을 해드린다면 양다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1: 아니 진짜로 양다리도 아니 그게 뭐 일단 2년이 되면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 아까 알아가는 썸다리 네. 썸 양다리
1: 아니 셋이 만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쟁력 붙여갖고 경쟁 붙여서
0: 경쟁 붙인데
2: 네. 일단은 약간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0: 진짜 행복한 고민이에요.
2: 행복한 고민인데 그래도 사실은 자기와 결이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0: 있어요.
2: 자상한 사람이든지 두 번째는 자상하고 첫 번째는 리드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와 결이 맞는 사람을 본인이 알겠죠 사실은.
1: 근데 제가 지금 결혼해서 살아본 결과 제가
0: 근데 성수 씨하고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1: 모르죠.
0: 모를 수 있어요.
1: 근데 아무리 이렇게 고민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0: 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1: 연이 되면 그 사람이랑 만나는 겁니다. 이게 그 다 하늘이 정해주신 거예요.
2: 그러면 사연을 보낼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1: 아니 사연은 보낼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내 얘기는 편안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만나다가 2년 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얘기죠.
2: 그럼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양쪽 남자한테?
1: 걸리다가 막 걸려서 기분 나쁜 그 사람이랑 안 만나면 그만하니까.
0: 그럼요. 이 둘 다 세 번씩은 만나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하시면서 이것도 약간 비슷한 얘기네요.
2: 맞아요. 맞아요.
0: 5825님 뭐 처음에 한 번에 그냥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어떤 맞아요. 사람인지 모르니까
2: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니까
0: 편안하게 알고 지내다가 좀 싸워도 보고 사계절을 조금 알아가면
2: 그건 진짜 양다리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사계절을 썸을 탄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편한 사이로 한번 1년 동안을 끌어본다 이거죠.
1: 왜 1년씩이나 봐요?
0: 봄, 여름, 가을, 겨울.
1: 그때 뭐 사랑의 색깔이 달라지나요?
2: 때, 아니 사귈
1: 그건 잘못된 거지. 짧고 빨리빨리 해야지. 그 다른 사람 남자 그 마음 속 터지게 그렇게 하면 안
0: 아니 그러다가 안 맞는다 싶으면 정말 좋은 지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게 말이 되나?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0: 아니 안 사귄다고 안 사귀고 1년을 간다고.
1: 아, 왜 나한테 그런 걸 이 어려운 걸 물어봐서 그래? 아무튼 난 싫어 이렇게 고민하는 거 그냥.
0: 알았어.
1: 한 사람만 만났어.
0: 성수 씨도 일단 그거는 1년 동안 알아가는 거는 너무.
2: 아 1대1은 괜찮지. 근데
0: 1대1이라면
2: 두 명을 그렇게 한다라는 건 조금 딴 뗀뗀하죠.
0: 뗀뗀한 건 뭐야?
2: 약간 좀 버겁지.
0: 아, 버겁다.
1: 하여튼 이런 사랑은 힘들어요.
0: 그리고 우리 에이스님은 전 조개구이 좋아해서 1번남.
2: 이런 분이 제 걱정이에요. 뭐 좋아해서.
0: 성수 오빠 만나세요. 세심하고 배려심 많을 듯합니다. 상면 오빠는 리더십이 강하고 즐겁게 해주겠지만 여자분 끌려 다니실 듯.

0: 아니 423 423 점쟁이 아니에요? 점쟁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지? 근데 저는 솔직히 잘못 보신 점이 있지만 뭐 리더십이 강하긴 한데 여자분한테 여자분을 뭐
1: 죄송한데요. 형님 얘기한 게 아니고 사연의 남자 얘기한 거예요. 형 얘기한 게.
0: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나도 그 얘기하는 거야. 뭐 나는 뭐 딴 얘기해서 얘도 같은 이상해. 성숙범은 배려 리더십이 강한 남자도 여자한테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여자한테는 약하거든요.
2: 개인적으로 네. 남자 두 분에게 묻고 싶은데 술을 좋아하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술을 좋아하는 술을, 여자?
2: 아니 술을 너무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냐고요.
1: 술을 좋아하는 남자?
0: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1: 아 근데 이제 약간 정도가 있는데 상면형 얘기하는 거예요? 상면형 좋아해.
0: 아, 왜 잠깐만 술을, 아니 그게 아니라
1: 형수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0: 술도 음식이에요. 그래서 술도 저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맞아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즐거울 때만 먹고 저는 해피할 때만 원래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딱 되면 더 이상
2: 주사가 없어요. 네. 진짜 주사가 없어요.
0: 주사라고 하는 거면 딱 되면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거.
2: 그렇죠. 네. 상면님 딱 내 스타일이라고 하셨어요. 취향이 아주 강하십니다. 우리 뚱냥이님 상면오빠 19년 만에 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오빠 상 받는 거 보면서 라라랜드에 문자 하나 보낼까 했었습니다. 아 이쪽으로요?
0: 아, 너무 감사하죠. 저도 생각 안 했는데 오랜만에 19년 만에 상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기분. 근데 그 이후로 자꾸만 일이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2: 너무 좋죠.
0: 상이 참 힘을 주는 힘이 큰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김성수 씨 그리고 박상면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죠? 저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궁금증을 가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카톡으로 제가 저기 이번 시에게 보내드리면 그렇죠. 여기서 읽어드리라고 궁금한 게 있겠어요 저희들한테.
2: 아유 왜요. 그리고 둘이 걸어요 님이 주셨는데 콩디 성수 오빠한테 요즘도 골프 치는지 물어봐 주세요. 거 봐요. 이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골프.
1: 저 요즘 이제 다시 치기 시작했어요. 약간
2: 치시죠.
1: 건강관리하고 약간 연극 준비하느라고 올 시즌 늦게 시작했는데 네. 요즘 다시 이제 유튜브도 다시 시작하고
2: 그러니까 활동하시니까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 에너지도 느껴지고. 이승우님 저는 번지점프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겁이 많아서 공포영화 돈 주고 절대 안 봅니다. 썸녀가 번지점프 하자고 하면 같이 가야 할까요? 공포영화 보자고 하면 봐야 할까요? 도파민의 진심인 그녀라 고민이 많습니다. 형님들 이분은 진짜 고민이에요.
1: 사실은 이런 문제는 항상 누구한테든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얼만큼 좋아하냐로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1: 그러니까.
0: 내가 일단 헤어질 것 같은데. 뭐 딱 둘이 분위기가. 아, 억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우러나야지. 사랑이라는 거는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사랑은 배려예요. 사랑은 배려. 연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리액션 잘 받아주는 연기자가 배려하는 저는 인생의 모토가 연기의 모토가 배려하는 연기자가 되자.
1: 번지점프를 해야 하나요 형은?
0: 안 하죠. 멀리서만 봐도 막
1: 무서우니까
0: 올라오는데.
2: 근데 이승우님이 만약에 이 여자분이 굉장히 이거 외에는 다른 부분들 장점들이 참 많다고 한다면 그냥 저는 초장에 이거는 그냥 공포영화는 친구들이랑 보면 안 될까라고 시간을 차라리 그냥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케이스거든요.
0: 야, 본인이 확실히 현명해.
2: 근데 저는 다 해요. 근데 사귀는 남자친구는 고소공포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무서운 영화를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굳이. 그러니까
1: 사랑의 확인처럼 그렇게
2: 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면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이게 좀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니지니님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친구와의 동거래는 얼마까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재밌네. 20년 지기 친구가 100만 원 빌려달래요. 쿨하게 빌려주고 잊어버려 볼까요? 지니지니님 저는 20년 지기 친구 저는 100만 원 빌려주고 잊을 것 같아요.
0: 저는 그냥 100만 원 준다고 생각하고 줘야죠. 20년 친구인데.
2: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빌려줬다 그렇죠. 생각하고 잊어버린다. 우리 성수 씨도 뭐 제가 뭐 20년 지기
1: 친구라고 얘기하면 뭐 100만 그렇죠? 원은 뭐 그 정도는

0: 100만 원도 큰 돈이죠. 근데 이게 이런 그치. 말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지. 힘들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힘들어도 참아야지.
1: 오히려 20년 지기 친구면. 윤진희님, 성수 오빠, 새우 논쟁 알아요?
2: 네.
1: 내 썸녀가 다른 남자 새우 까줘도 된다 안 된다. 어, 이거 재밌다.
0: 와.
1: 까줘도 된다 안 된다.
2: 아니, 저는 사실 제 그거 나가면서 신랑 수업 나오면서 이 질문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냥 새우 까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게 이제
1: 괜찮다.
2: 아, 저는 괜찮은데 어, 대부분 안 주. 어떠세요?
1: 저는 못하게 해요.
2: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새우 껍질일 뿐인데
1: 새우 깔라 그러면 새우 뺏어 버리고 젓가락으로 뭐 하려 그러면 젓가락
0: 저는 그 분위기를 봐서 피해 안 받아 먹어. 괜히 불편해서 그래서
1: 아예 뭐 오빠한테 그, 까줄 것도 아닌데 뭘 미리
0: 아니 나한테 만약에 까준다 그러면
1: 아 까준다
0: 여자분이
1: 그러면
0: 여자분이 까준다 그러면 느낌으로 빡 피할 것 같아 저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2: 그냥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1: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스타 초대석으로 박상면 씨, 김성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일단 영화가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2: 연극.
1: 한 달간. 갑자기?
2: 저희가 대학로 스타리톨에서 하거든요. 31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0: 잠깐 연극 홍보해도 되나?
1: 그럼요, 그럼요. 마음껏 하셔야죠.
0: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하는데 김성수 씨랑 저랑 허상만 배역으로 한 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제 공연에만 제 티셔츠를 드리지 성수 씨 공연에는 성수 씨 티셔츠를 안 드리는데 이 저기 옷을 이렇게 맞춰주신 우리 박지현 형수님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2: 제가 상민영 티셔츠를 훔쳐서 제 공연 때 놔두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공연도 보러 오시면
1: 그거 괜찮아. 많대.
0: 그럼 무정신 내가 계속 갖다 놓을게.
2: 아니 그냥 100장 갖다 놓으세요.
0: 아니야 애들이 막 가지가 안 돼.
1: 5473님 월요일부터 웃을 일이 진짜 없었는데 실컷 웃고 갑니다 하셨고
0: 감사합니다.
1: 1623님 연극 핑크트럭 꼭 보러 갈게요. 두 분을 직접 봐야겠습니다. 크크크. 실제로 오면 더 매력있죠.
2: 네.
1: 어떠셨는지 라라 가족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씩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2: 저는 오랜만에 라디오 했는데 물론 친한 우리 이번님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 방송을 한 것 같아요.
1: 편하죠?
2: 네. 나중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득달같이 달려오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 저는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라라랜드 이렇게 가족 여러분들이 정치를 또 다 해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1: 갑자기 그 얘기 듣는데 머리가
2: 게스트를 하시겠다.
0: 게스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여러분들 항상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보조 DJ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2: 네, 정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1: 네, 이 연극 핑크트럭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연기를 여러분들에게 분명 보여주실 것 같고 오늘 두 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2: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boy. Make him whistle like a
1: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블랙핑크의 휘파람.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1605님, 제가 늦었네요. 저는 핑크트럭 봤습니다. 정말 유쾌통쾌 재미나는 연극입니다. 아, 오늘 두 분이 워낙에 입담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박상면 씨 그리고 김성수 씨 또 일찍 라라 가족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요. 오늘 정말 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오늘 많이 못 해드렸어요. 내일은 두 배로 더 많이 저 이분이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3614님 월요일이 업무상 가장 피곤한 요일인데 웃었더니 기분이 좋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라라랜드 최고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최희선님 세 분이 친한 게 확 느껴져서 재밌었습니다. 근데 배고파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닭볶음탕 해먹을래요. 0962님 퇴근합니다. 저녁으로 저도 오늘 고기를 구워야겠습니다. 김영수님도 보내주셨고 8043님 0128님, 2016님도 잊지 않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 이 노래 준비했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죠. 건강한 어르신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시거나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픈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가면 어쩌면 내 몸 어딘가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몰라요. 갖고 싶은 게 생길 때도 그렇죠. 누군가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가방,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자꾸 눈길이 간다면 그걸 갖고 싶다는 마음이 이미 생겨난 경우일 때가 많고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거나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마음이 허전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요즘 그대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0: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오늘 첫 곡은 더스티 스프링필드가 리드 보컬을 맡고 카펜터즈의 리처드 카펜터즈가 백 보컬을 맡은 곡이었어요. Something in Your Eyes로 문을 열었습니다. 음악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아무리 작게 흘러나와도 금방 알아차리게 되지 않나요? 우리들의 관심사,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과 귀도 같이 열려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에 귀가 더 솔깃하실까요? 듣고 싶은 팝송이나 월드뮤직 보내주세요. 잘 저장해뒀다가 자주자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은요, 먼저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KK로 시작해서 70으로 끝나는 그대, 언제나 듣노라면 아름다운 음악,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Y5로 시작해서 79로 끝나는 그대, 봄이나나 안녕하세요 인사 보내주셨고요. 2로 시작해서 01로 끝나는 그대도 또 반갑게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그대들과 팝스 프리덤 음악 세계로 떠나볼게요. Smokey, if we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CCR이에요. Have you ever seen the rain?
1: A breathless drive on a downtown street.

스모키의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CCR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듣고 왔습니다. 다이비드 산보는 재즈와 팝, R&B를 넘나들며 현대 알토 색소폰의 사운드를 새롭게 정의한 인물이자 색소폰의 교과서로 불리는 뮤지션이죠. 알토 색소폰은 부드럽기만 하다는 편견을 깨고 금속성 섞인 날카롭고 강렬한 고음을 구사해서 90년대 이후 수많은 색소폰 연주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Pops Today. 1996년 오늘은 다이비드 산본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식적인 첫 내한 공연을 펼친 날이에요. 당시 그는 1995년에 발표한 앨범 Pierce를 기념하는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죠. 때마침 국내에서는 퓨전 재즈 열풍이 대단했고요. 다이비드 산보는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 티켓 구하기도 꽤 치열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그의 날카로운 하이노트 연주에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폐와 호흡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치료 목적으로 색소폰을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그 선택이 다이비드 산본의 운명이 됐어요.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2024년 오늘 첫 내한 공연을 한 뒤 정확히 28년 후에 전립선 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이비드 산본의 연주곡 두 곡 이어드리죠. 그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곡이죠. 시카고 송하고요. 감성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발라드 더 드림입니다.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팝스 투데이에서는 다이비드 샌본의 연주곡 두 곡이었어요. 시카고 송과 더 드림 듣고 왔습니다. 같은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맛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특히 색이 중요한데요. 영국의 포츠머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그릇의 색이 뇌를 자극해서 음식의 맛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편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하얀 그릇보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그릇에 담긴 음식이 더 짜게 느껴진대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은 시각적인 매력이 떨어져 식욕을 낮추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반대로 편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편식을 하는 아이에게는 뇌 선입견을 최소화하는 하얀색 그릇이 도움이 되고요.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하는 환자에게는 짠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파란색 그릇이, 식사량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빨간색 그릇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연구 결과는 언제 접해도 참 신기한 것 같네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니나 시몬의 I want a little sugar in my bowl. 레이 찰스와 다이애나 크롤의 듀엣곡입니다. You don't know me. 그리고 챗 베이커의 But not for me까지 듣고 올게요.

나 이제껏 잃은 것과 얻은 것, 놓친 것과 잡은 것, 저울질해보니 자랑할 게 없네. 나는 알고 있네. 긴긴 세월 헛되이 보내고 좋은 의도는 화살처럼 관역에 못 닿거나 빗나가 버린 걸. 그러나 누가 감히 이런 식으로 손익을 헤아릴까. 패배는 승리의 다른 얼굴일지도 모르네. 썰물이 나가면 분명 밀물이 오듯이.

우리네 삶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시였네요.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들려드렸고요. 보니 테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마이클 샌벨로의 마니악, 크리드의 With Arms Wide Open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차흐르 툭치는 중국 내몽골 출신의 가수죠. 몽골의 전통 민요와 현대적인 음악을 결합해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고요. 특히 몽골 특유의 창법으로 넓은 초원을 떠올리게 하는 깊고 맑은 음색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는 듯합니다. 그녀의 노래 가운데 호두, 몽골어로 시골, 초원, 고향을 뜻하는 말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잔잔한 요람곡이에요. 들어보시죠.

우리나 차하리 툭치의 호두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성큼성큼 잘 가죠. 벌써 5월도 중순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이 고맙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힘들어서 지쳐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그래요. 어떤 사건이나 감정이나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괜찮아질 겁니다. 바로 그런 노래를 덴마크 가수 리스달이 들려주고 있네요. A Matter of Tim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책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사랑한 가족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시끌시끌했던 월요일 밤을 안온하게 잘 보내셨을지 궁금해서요. 원래 하루가 피곤하고 고될수록 잠을 쉽게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기지개 한번 쭉 피시고요. 중간중간 콧바람도 쐬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적당히 눈치도 봐가면서 오늘은 조금 루즈하게 가는 거 어떨까요? 하루 정도는 그래도 되잖아요.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박효신의 해피투게더였습니다. 상하 가족분들 화요일 아침 잘 출발하고 계신가요? 사실 어제는 제 개인적으로도 참 정신없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상하 첫 방송이기도 했고요. 또 방송이 끝나고 우리 새로운 쿨 FM DJ분들과 제작 발표회도 하고 여러모로 월요일다운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많이 겹치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여전히 많이 긴장되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이제 KBS에서만 4년차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프로그램 새로 시작한다고 긴장이 될까? 걱정이 될까? 싶었는데 여전히 설레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한 몇 주가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익숙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제가 긴장한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수하지 않고 잘 이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떠셨나요? 월요병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와 달리 좀 평온하게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9: 카페페 주문.
8: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9: 카페페 주문.
1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빅펑스의 비바 청춘 들려드렸습니다. 허희원의 상쾌한 아침. 아, 혹시 어제 첫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 목소리가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부터 상하의 DJ가 된 아나운서 허희원입니다. 아, 근데 뭔가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프로그램의 DJ라고? 뭔가 아직까지 좀 스페셜 DJ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언제쯤 좀 익숙해질까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천천히 적응해 보자고요. 그리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TMT라고 하잖아요. 살짝 투머치 토커여가지고 수다 떠는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사연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명소희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시아버지께서 북엇국이 먹고 싶다 하셔서 새벽부터 고소하게 끓이고 있습니다. 제가 끓였지만 정말 맛있어요. 아, 북엇국. 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는 사실 북엇국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음식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저희 집 고양이가 북어만 꺼내면은 애가 난리가 나요. 근데 북어가 그 염분이 많아가지고 애한테 주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북엇국을 못 먹은 지 좀 됐는데 우리 소희님의 문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어지네요. 그 광화문 쪽에 그래서 제가 밖에서 북엇국을 사 먹은 적도 있는데 진짜 맛있는 북엇국 집이 있거든요. 아, 아무튼 그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군침이 돕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소희님 시아버지께서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네요. 5476님께서는요.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도서관 갈 때마다 라디오 듣고 있어요. 지금 취준 2년차인데 올해는 꼭 제발 합격 소식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 죽겠어요. 유유유유유유. 아이고. 아, 또 취준하면은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죠. 저는 이 회사 들어오는 데까지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진짜 좀 물론 그 전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긴 했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 편이죠. 그래서 그 2년 차라는 시간이 또 1년은 첫 1년은 괜찮아요. 첫 1년은 뭐 새로 도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지나는데 2년 차부터 고비가 오거든요. 아, 나 진짜 이제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시간이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요즘 친구들은 7년까지도 한다는 얘기도 있네요. 아이고. 근데요, 이 시기가 이게 진짜 참 그때 들을 때는 뭔가 별로 위로가 안 되는 말인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아, 그

시기에 진짜 초집중해가지고 막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대치의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버티는 사람이 뭐라도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 또 아마 뭐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뭐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취직한데 이런 다양한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억지로라도 그 생각 스위치를 꺼버리시고요. 이 정한 기간 동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면 진짜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괜히 또 마음이 많이 가네요. 5476님. 진짜 잘 되실 거예요. 제가 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입니다.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With Coffee 그리고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에 이어서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듣고 오셨습니다. 그린빛 나무님께서요. 킁킁 냄새가 난다요. 여름이 온 냄새가 난다요. 여름 좋아 걸은 너무 행복하다요. It's summer smell. 아, 저는 일본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난다요. 아우, 여름 좋아 걸이시군요. 어우, 여름 좋아 걸은 흔치 않은데. 저도 여름 좋아 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추위에 진짜 약하고, 뭐 봄은 그냥 막 꽃이 예쁘긴 한데, 보통 봄에 뭐 황사도 오고 미세먼지도 있고, 그리고 봄에 좋은 추억이 많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거리에 사람들만 너무 많고 커플들만 너무 많고, 저도 여름 그 청량하고 좀 더운 느낌 되게 좋아요. 그린빛 나무님 저랑 통하셨네요. 여름 좋아걸.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어떤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여름도 좋고 가을? 여름 다음은 가을이 좋아요. 1854님 현장일을 알려주시는 선배님이 있는데요. 저희 아빠 버릇인데 정말 다정하고 센스 넘치십니다. 함께 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저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해주세요. 저도 선배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1년 동안 존댓말? 약간 오히려 살짝 거리 두는 건 아니겠죠? 장난이고요. 아마도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으니까 우리 1854님께서 닮고 싶은 어른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정하고 센스 넘치는 상사, 선배님을 회사에서 만나기란 참 쉽지 않은데 우리 1853님 뭔가 회사 가는 게 즐거울 것 같네요. 근데 진짜 그 저도 이제 후배가 있긴 있거든요. 들어왔어요. 저 항상 만년 막내다가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슬슬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아, 존댓말을 하는 게 저한테는 살짝 그 존중과 예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살짝 거리를 두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좀 말도 편하게 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속으론 있는데 또 요즘에는 우리 1854님처럼 아, 존댓말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또 분들도 계시고 해서 참 그 중간을 찾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후배들은 지금 지역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쯤 올라오겠죠? 내년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선배가 될지 그때쯤이면 아마 제가 이 DJ도 좀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김태우의 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 시간에는요, 매주 다양한 음악 차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살펴볼 차트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8위와 15위를 준비해봤는데요. 18위는 딘의 D입니다. 이 노래는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씨가 피처링을 했고요. 발매한 뒤에 역주행으로 음원 사이트 차트에서 롱런하면서 좀비 딘이란 별명까지 생겼었죠. 그리고 15위는 크러쉬의 우아해인데요. 이 노래는요, 언뜻 들으면 연인을 위한 고백송 같은데 크러쉬가 반려견인 두유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밝혀서 더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이 두 곡 들려드릴게요. 딘의 D, 크러쉬의 우아해.

딘의 디 그리고 크러쉬의 우아해 듣고 오셨습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18위 딘 디 그리고 15위 크러쉬 우아해 들려드렸는데요. 아 딘을 저희가 한때 정말 좋아했어요. 진짜 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제가 이때 그 힙합에 입문을 해서 그 힙합 페스티벌 이런 데 막 다녔어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아, 너무 멋있잖아요. 딘 씨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잘생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처음에 신인 발굴하는 느낌으로 진짜 유명세를 타기 전이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힙합 페스티벌에 가면 덜 유명하신 분들은 그 약간 무대 옆으로 오셔서 사인을 해주세요. CD에 거기 줄 서 있으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 너무 잘생겼어요 막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막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아 부끄럽네요. 아무튼 그랬던 이 가수의 노래를 다시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컴백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래 낸다는 소식도 있는 것 같던데 아, 얼른 노래 많은 노래 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763님께서요 문자 보내주셨네요. 어제 둘째 딸이 전화와선 아빠 사랑해 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용돈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던데 이제 철든 걸까요? 아무래도 수상해요. 나이가 중요합니다. 네, 둘째 따님의 나이가 성인이시라면 아마 알코올이 조금 들어갔을 수도. 네, 용돈이 아니라면 알코올. 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갑자기 아빠가 나오는 뭔가 그런 쇼츠나 감동적인 너튜브 영상을 봤을 확률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아빠 사랑해 라고 얘기해주는 딸 너무너무 예쁜데요? 저도 뭔가 오늘 한번 아빠 사랑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커커와 다니엘 시저가 함께 부른 베스트 파트 들려드렸습니다.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0790님께서요. 미용실이에요. 늘 오던 단골 손님이 계셨는데 벌써 다섯 달째 보이지 않으시네요. 미용실을 바꾸신 걸까요? 아니면 이사를 가신 걸까요? 차라리 이사 가신 거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엉엉. 아. 그쵸. 근데 제가 좀 약간 티 같은 대답을 해도 될까요? 어차피 이제 이 단골 손님이 안 오시는 이유를 우리 0790님은 모르실 거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그냥 이사를 갔다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음에 편하지 않을까. 아, 또 너무 제가 요즘에 살짝 티가 되어가고 있어서. 네, 어차피 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 걸까? 라고 생각하면 너무 0790님만 속상하시니까 그냥 이사 가셨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는 미용실, 저는 한 번 가면은 그냥 꾸준히 다니는 편이긴 한데, 예, 네, 그럼 전 미용실을 잘 안 가요, 거의.

0: 그냥 방치를 해놓는 편이어가지고 아마 근데 이사 가셨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막 여기 갔다 마음에 안 들어 저기 갔다 이렇게 하진 않지 않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0790님 편하게 생각하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청아와 콜드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1: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e speed.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0: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3: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4: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5: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조이의 좋을 텐데 들을게요.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부드러운 감성이 느껴지는 곡으로 함께 해볼게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 문장으로 떠올려 보세요.

당신 눈빛이 뭔가 달라 보여요. 두 번째, 당신은 그냥 당신답지 않아 보였어요. 세 번째, 그냥 당신답게 있어줘요. 네, 영국 출신 아티스트 Edible 그리고 Jay Alexander의 2019년 발매곡 Be Who You Are 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Be Who You Are 어떤 뜻인지 벌써 해석하고 계시죠? 예, 지금 들으신 이 제목을 통해서 미션 문장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부분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당신 눈빛이 뭔가 달라 보여요 라는 말 찾아보세요.

네, 어떠세요? 첫 소절부터 정답이 좀 끝. 예, 잘 들으셨습니다. I see something different in your eyes. 라는 정답 문장이죠. 나는 당신 눈빛이 뭔가 달라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I see something different in your eyes. 당신의 눈 속에서 뭔가 다른 거를 본다 라는 거니까 I see something different in your eyes. 당신 눈빛이 뭔가 달라 보여요. 예, 그 다음 I'm trying to figure out just when you changed my love 라고 했어요. 당신이 when you changed 언제 변한 건지 I'm trying to figure out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당신이 언제부터 변한 건지 잘 모르겠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I'm trying to figure out just when you changed my love. 그러면서 Did I not give enough?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Did I not give enough? 내가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나요? 라고 묻는 상황이겠죠. 내가 부족했나요? Why are you acting up? 자, 이 부분은 원래 문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Why are you acting up? 이었을 겁니다. 그죠? Why are you acting up?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구나요? 왜 그렇게 구는 건가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에요. Why are you acting up? Why are you acting up? 그 다음, Never thought it'd be us. 자, 이 부분은 I never thought it would be us 라는 문장이겠죠? 그게 우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라는 상황에서 I never thought it would be us. Never thought it'd be us. 이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답지 않아 보였어요에 해당하는 가사 찾아보세요.

Because lately you, 요즘 당신이, you just haven't seemed to be yourself. 자, 이 부분이죠. You just haven't seemed to be yourself. 당신이 그냥 당신답지 않아 보였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You just haven't seemed to be yourself. 네, 또박또박 버전도 들려드렸어요. You step into a different skin. 자, 이 중에 step into a different skin 무슨 뜻일까요? 다른 피부로 들어가다 일까요? 좀 더 확장해 보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거나, 그죠? 그래서 you step into a different skin.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Whenever you're out, whenever we're out, my love.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가사 속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Did I not give enough? Why are you acting up? 이미 해석을 해본 문장이 또 들렸죠. 내가 부족했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Whatever happened to us. 그러면서 이런 말도 들렸어요. Whatever happened to us. Whatever happened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라고 해석하면 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to us까지 붙었으니까 우리에게, 우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whatever 대신에 그냥 what happened to us 라고 한다면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whatever happened to us 라고 하면 what happened to us 보다 강조 버전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라고 해석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세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그냥 당신답게 있어줘요 라는 말 찾아보세요.

예상하신 대로 그 미션 문장 들렸나요? 그냥 당신답게 있어줘요에 해당하는 가사 이 끝부분에서 찾아내셨을 겁니다. Maybe tell me, 나에게 말해줘요. Why you wanna be like that? 당신은 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When it's more than you and me. 자, 이 부분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요? It's more than you and me 라는 부분만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이건 당신과 나만의 문제 그 이상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when이라는 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when은요 강조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뭐인데 왜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게 당신과 나만의 문제 그 이상인데 왜요? 요 정도. 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라고 앞에서도 또 다른 문장을 우리가 이미 해석을 했죠. 자, 이어지는 가사는 Where she gone, the girl that I first met? 라는 게 들렸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여인은 Where she gone? 어디로 사라졌나요? 어디로 가버렸나요? I want her back. 나는 그녀가 돌아오길 바라요. 이 말은 곧 그때의 당신이 그립다 정도가 되겠죠. I can't forget those things we said.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Those things we said. 우리가 했던 그 말들을. When we were lying in my bed. 내 침대에 함께 누워있던 때를. You ain't gotta change for no one. 자, 이 가사도 들으셨는데 You don't have to change for anyone. 예, 이런 문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사 속이니까 이중 부정으로 들리긴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누구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에요. For no one, 아무도 위해서 뭐뭐 하지 마. 예, 이렇게 no one이라는 게 가사 속에서는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for anyone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어요. Just be who you are. 이 부분이죠. Just be who you are. 그냥 당신답게 있어줘요. 그냥 당신다운 모습이 좋아요. 라고도 의역할 수 있겠네요. 어느새 변한 연인을 보면서 예전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럼 전곡 들어보시죠. Edible J. Alexander의 Be Who You Are.

0: 그럼 유용한 문장들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 눈빛이 뭔가 달라 보여요. I see something different in your eyes. 이 문장이었죠. I see something different in your eyes. I can see a change in your eyes. 이 문장도 괜찮겠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The eyes are the mirror of the soul.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당신은 그냥 당신답지 않아 보였어요 라는 문장 기억나시나요? You just haven't seemed to be yourself. 이 가사였습니다. You just haven't seemed to be yourself. You don't feel like yourself lately. 이 문장도 아주 좋을 것 같고, You seem like a different person these days. 이렇게 좀 더 편한 버전으로도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냥 당신답게 있어줘요 라는 가사 뭐였죠? Just be who you are. 맞아요. Just be who you are. 이거였습니다. Just be yourself. 예전에도 우리가 다른 곡의 가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본 문장입니다. Just be yourself. 그냥 당신다워져요. I like you just the way you are. 아, just the way you are 이라는 표현도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I see something different in your eyes. I see something different in your eyes. I see something different in your eyes. 두 번째, 당신은 그냥 당신답지 않아 보였어요. You just haven't seemed to be yourself. You just haven't seemed to be yourself. You just haven't seemed to be yourself. 세 번째, 그냥 당신답게 있어줘요. Just be who you are. Just be who you are. Just be who you are.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상하 가족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우리만의 새벽 댄스 파티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대영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새벽부터 부산 본가로 가고 있습니다. 일찍 가고 싶어서 새벽 대바람부터 준비했는데 너무 일찍 준비했나봐요. 피곤해요. 서인영의 신데렐라로 잠 깨워주세요. 아, 저 진짜 부산 제일 좋아하는데 너무 부러워요. 지금 가면 날씨도 너무 최고일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고요. 대영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서인영 신데렐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003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자꾸 어깨 부근에 담이 옵니다. 불편해 죽겠어요. 노래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게 갓세븐의 A 들려주세요. 아이고, 노래 들으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스트레칭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갓세븐 A.

Good morning, wake up dance. 9897님. 아, 하나밖에 안 남은 친구마저 결혼한대요. 저 이제 누구랑 놀죠? 유원님, 저랑 놀아주실 거죠? 유원님은 배신하면 안 돼요. 예나의 캐치캐치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9897님, 저는 가망이 없어요. 같이 노래나 들으면서 함께 즐겨봅시다. 9897님의 신청곡 예나의 캐치캐치.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베이글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미라클 운동러들, 우리 부지런한 상하 가족분들 함께 만나볼게요. 8611님께서요. 일이 안 풀릴 땐 관악산을 가면 좋다고 해서 아침부터 관악산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기운 가득 받아서 상하 가족들께도 전달해 드릴게요. 어, 진짜요? 안 그래도 그 두쫑쿠 버터떡에 이어서 관악산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악산 가면은 막 되게 그 일도 잘 풀리고 좋은 기운 얻을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 8611님 많은 많은 좋은 기운 받아오시고요. 저희 가족분들께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재훈님께서요. 집 앞에 있는 탄천 걷고 있는데 하루살이들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입 안으로 들어갈까봐 푸푸거리면서 다닙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챙겨야겠어요. 아, 이거 진짜 그 러닝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선크림 바르고 러닝하면은 그 땀나고 막 이러면 얼굴에 엄청 붙어요, 벌레가.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요. 진짜 그 좀 더울 때 특히? 그리고 이런 천 옆에서 저 깜짝 뭔가 간질간질해서 제가 그 휴대폰으로 확인해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막 검정색 그런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더라고요. 싱그러워. 마스크로 잘 가리시고요. 네, 저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재현님 조심해서 운동하시고요. 책이태님께서는 아들 녀석이 군대에서 운동에 맛이 들렸는지 제대하고서도 꾸준히 하네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붓하게 같이 아령으로 땀 뺐습니다. 좋네요. 근데 확실히 군대 갔다 오면은 좀 그 생활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 되게 건강해져서 오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군인 아저씨도 아니고 군인 오빠도 아니고 군인 동생들이 됐는데 우리 군인분들 듣고 계실까요? 군대에서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기태님 아드님께서는 제대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또 사회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운동 같이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아침부터 진짜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신 우리 상하 가족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동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주신 8611님과 이재현님 그리고 최기태님께 커피앤베이글 세트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하츠투하츠의 루드.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쓸데없는 오지랖은 분위기를 망친다.
1: 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자. 아, 어서오세요.
0: 사장님 안녕하세요.
1: 아유, 일찍 오셨네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0: 저 오늘은 샷 하나 추가해주세요.
1: 오, 아침부터 강하게 드시네요.
0: 요즘에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요.
1: 일이 많으신가 보다.
0: 뭐 그렇게 일이 많아진 건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사장님은 얼굴이 진짜 좋아지신 것 같아요.
1: 그래요? 저요?
0: 네, 피부톤이 좀 환해지셨는데, 뭐 좋은 일 있으시죠?
1: 아니 뭐 좋은 일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0: 그럼 혹시 시술 같은 거 하셨어요?
1: 예? 시술이요? 전 피부과를 가본 적이 없는데요.
0: 아니면은 애인 생기셨나? 혹시 결혼하세요?
1: 예? 저 유부남인데요.
0: 죄송합니다. 알겠다. 아이가 생기셨구나.
1: 아유, 애가 셋이에요. 아이 생기면 안 되죠, 이제.
0: 이미 많으시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불장이잖아, 불장. 주식 대박 나셨죠?
1: 저 파란 창인데 저 하한가 맞고.
0: 요즘 장에 그러기도 힘든데. 그러면은 카페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난 거 아니에요?

0: 것 같은데.
1: 아니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제 가시면 예.
0: 기분 상하신 거 아니에요? 얼굴 빛이 안 좋아지셨는데. 아,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가지고요. 전 사장님 친하다고 생각해서. 아, 그러니까 친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

0: 루시 아니 근데 진짜 듣고 왔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쓸데없는 오지랖 분위기를 망친다 였고요. 박철규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지랖
1: 네.
0: 있는 편이에요?
1: 저는 없습니다.
0: 어? 어.
1: 왜요? 의외라는 이 의외라는 반응은 뭐죠?
0: 아닌데?
1: 그래요?
0: 아니 제가 알기로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1: 예.
0: 이게 오지랖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좋게 얘기하면 이제 관심, 나쁘게 얘기하면 참견.
1: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0: 그래 보이긴 하는데.
1: 그리고 허이원 네. 아나운서가 개인사를 제 자리 와서 쫑알쫑알쫑알쫑알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0: 해줄 뿐이지 제가 뭐 가서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어땠니 뭐 다 물어보진 않잖아요.
1: 아 그렇네요. 네. 그럼 그 오지랖보다는 동기를 위한 관심이라고. 그렇죠.
0: 사실 제가 타인에 대한 관심은 네. 사실 거의 없는 편인데 그래도 동기니까.
1: 아니 근데 아침마당 진행하시잖아요. 예. 그럼 살짝의 좀 오지랖은 필요하지 않아요?
0: 아 그것도 이제 역할을 네. 나눴죠. 그건 엄지인 아나운서가 하고.
1: 그렇구나. 네,
0: 그리고 제가 또 방송할 때랑 안 할 때랑 네. 좀 이제 성격을 바꾸다 보니까 방송할 때는 또 방송하는 캐릭터가 되고 네. 평소에는 그런 에너지를 좀 비축해두죠.
1: 아 역시 진짜 온앤 오프가 좀 확실한 편이신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오지랖을 전 잘 부리진 않는 편인데
1: 전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아니 전 최근에 실수했던 게 예.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오지랖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선배한테 선배님 어디 아프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좀 진짜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신다 했는데 그냥 아니? 나 멀쩡한데? 화장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저는 할 말만 하고 네. 안 할 말은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 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 네. 어떤 분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그 선배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돼. 그 선배랑 이 선배랑 싸워서 얘기를 안 한대요.
1: 아 그럼 안 돼.
0: 아예 말을 하면 안 됐던 거야. 네. 그런 일을 한번 또 겪으면서 네. 아 역시 안 할 말은 안 해야 된다.
1: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네. 네. 사연 속에 이 손님, 그러니까 제가 역할을 하는 이게 제일 최악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네. 그 원했던 대로 잘 안 풀리니까 자꾸 다른 이유를 찾다가 지금 수렁에 빠진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으면 그냥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아니 괜히 이게 너무 오지랖을 부리면 좀 이렇게 됩니다.
1: 주절주절하게 되고 수습하려다가 더 하면 안 될 말까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뭔가 아나운서한테 오지랖이 좀 은근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 네. 방송할 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다른 대화의 물꼬를 트게 만들기도 하고
1: 그쵸.
0: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능력이긴 해요.
1: 저도 사실 라디오 하면서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 오지랖을 부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경계에서 항상 있거든요.
0: 아 근데 허연 아나운서의 그 뭐 오지랖은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은 워낙 뭐 또 좋아하실 거니까
1: 아유, 네. 조절을 잘 해보는
0: 마음대로
1: 걸로.
0: 부리세요. 안 네. 뭐 싫으시면 네. 다른 라디오 가시겠죠.
1: 안 돼. 그럼 앞으로 조금 귀엽게 오지랖을 여러분들께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박철규 아나운서와 내일 다시 만날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에드 시런의 A Little More.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드시런의 A Little More 함께 듣고 왔습니다. 3633님, 유원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지금 혼자 자취한 지 두 달 됐어요. 오늘 월세 내는 날이라 일어나자마자 입금부터 했는데 왠지 진짜 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히히. 축하드립니다. 아, 자취하면 진짜 너무 좋죠. 특히나 이제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면은 진짜 배우는 것도 많고 뭔가 더 넓은 세상을 사는 느낌? 우리 3633님 말씀처럼 진짜 어른이 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프로 자취러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제가 필리핀에 살았을 때는 기숙사에 살긴 했지만 그때도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았고 홍콩에서 대학교 다닐 때도 혼자 자취했었고 저희가 KBS 들어오면 지역 근무를 가잖아요. 그때도 한 1년 8개월 정도 대구에서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합니다. 요리도 그래서 되게 잘하고 근데 이 자취를 오래 하다가 보면 단점이 있는 게 이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제가 지금 본가에 살고 있거든요. 아, 이게 혼자 살다가 다시 가족들이랑 같이 살게 되면 너무 불편해요. 우리 부모님이 듣고 계시면 안 되는데 네. 뭐 화장실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그리고 막 야식도 시켜 먹고 싶고 그냥 TV도 제 마음대로 보고 싶고 한데 아 그런 좀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자취는 해볼 수 있을 때 꼭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취 너무너무 꼭 한 번쯤은 결혼하기 전에 해보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G.O.D. 0%.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 다가왔네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 지역 출근길이 사고 때문에 비상입니다. 문해미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제 방향은 장수 나들목에서 서창 분기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때문에 뒤쪽으로 넘말 사거리 부근부터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정체입니다. 이에 또 더불어서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 쪽인데요. 장수 나들목 진출로의 정체가 극심하다 보니까 계양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인천 시내 문해미로고요. 인천대공원 지하차도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차량 넉 대가 부딪혔고요. 적재물까지 떨어지면서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장수 나들목에서 서창 분기점 쪽으로 가는 길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내게 남은 모든 날 중에 바로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즐겁게만 살기에도 모자란 아까운 날들. 사랑하기 좋은 날이야. 놀러 가고 싶은 하늘이야. 너랑 나랑 우리 어디든 떠나자. 그러자. 바람 불어 좋은 날이야. 비가 내려줘도 괜찮겠어. 여기 말고 우리 어디든 떠나자. 그러자. 유리상자에 사랑하기 좋은 날 중에서 5월 12일 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뭐든 하기 좋은 날,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유리상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1239님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음미하셨나 봐요. 진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란 말에 공감해요. 어제 여권을 받았는데 진짜 곧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이 셋 키우느라 못한 여행을 이제 시도해보려고요. 아, 어디로 떠나시려나요? 그렇게 여행 가실 때 또 이렇게 또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종종 얘기 계속 나눠주세요. 6513님, 비가 오고 나니 아침이 상쾌하고 나뭇잎이 파릇파릇해요. 그렇죠. 또 김가람님, 비모닝입니다. 송화가루가 씻겨 내려가서 시원한 아침입니다. 확실히 이 눈이 보는, 이 피부에 닿는 어떤 느껴지는 화창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숨 쉬는 공기가 맑아요. 아, 미세먼지 없이 뭔가 깨끗한 그 느낌이 이 코로 숨 쉴 때마다 느껴집니다. 김가람님 방금 인사드렸고, 1999님 아침 7시가 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우아조 아침 루틴이 되었네요. 아, 콩 알람으로 이용하시나 봐요. 고맙습니다. 정희관님 반갑습니다. 창원 비 예보 있습니다 하고 날씨 소식도 전해주셨네요. 아,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계속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여의도 기준 제가 집에서 나와서 방송국까지 올 때는 비가 오지는 않고 있었어요. 이영선님, 비가 와서 날이 춥네요. 비 오는 날 출근은 짜증이 나지만 우아조 들으면서 잘 갈게요 하셨어요. 짜증은 비에 실려 보내시고요. 좋은 음악과 따뜻한 우리 이야기로 채워보시죠. 최유미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출첵해요.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지현님, 1년간 로그인 없이 듣다가 경아님과 인사하고 싶어서 회원 가입하고 인사드려요. 흐리지만 행복한 노래로 상쾌한 하루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느라고 애써주셔야 돼요. 요거 좀 생각보다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넘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는 오늘의 고민입니다. 고민이 하나도 없는 날은 없겠죠. 큰 고민부터 사소한 고민까지 다 봤습니다. 이직 준비를 할지 고민이다. 수시로 빠지는데 운동을 연장할지 고민이다.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실지 고민이다.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김호현님, 막내 처제 생일입니다. 유치원생 외동딸 키운다고 고생이 많은 윤희숙 처제, 큰형부가 생일 많이 축하해. 0720님, 제일 사랑하는 집사람 강경님의 생일입니다. 많은 수술로 병석에 있지만 밝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집사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저는 김황기입니다. 이윤영님, 딸이 임신했어요. 축하해주세요. 태몽이 포동이라고 하네요. 1833님, 작년 말에 실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 축하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아내 강경님님 생일 축하해 주신 김한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강경님님의 님이기도 하고 또 남편분이 그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아, 뭔가 우리님을 부르는 것 같은 아주 시적 표현도 멋있게 사연을 주셨거든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일 저도 기분 좋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생일, 기념일, 입사, 결혼 등등 좋은 소식 있으시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원하는 방송 날짜, 축하받는 분의 성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그 고민 뭔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릴게요. 백은상님, 농부들의 갈증을 씻어주는 시원한 단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아, 역시 비 오는 지역이 있군요. 백은상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1201님이 새벽에 화물 싣고 부산에서 군산 갔다가 인천 올라가는 길입니다. 폭우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전조등 켜고 잠시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비가 잦아들기를 대기 중이에요. 운전할 땐 무섭던 비가 주차하고 보니 나름 낭만 있네요 하셨네요. 야, 폭우가 오나요? 아, 비가 온다는 예보는 듣기는 했지만 와, 폭우가 오는군요. 어느 지역쯤일까요? 이런 예보를 들을 때마다 새삼 우리나라가 참 넓구나 생각보다 넓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안전운전 하시고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비는 유리창 너머로 볼 때가 가장 낭만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김영희님, 비 오는 오늘 여기는 천안입니다. 아, 천안 지역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 보네요. 체육대회를 한다고 들떠서 오늘은 깨우지 않아도 벌써 일어나 등교 준비하는 딸 때문에 같이 서두르는 중입니다. 부송초 6학년 4반 1등 가자 하셨네요. 체육대회 하는 동안에는 비가 좀 개려나요? 아니면 혹시 실내에서 체육대회를 하시려나? 어떠시는지 모르겠네요. 노래 듣고요. 일상 한 컷 같이 상상해 보도록 하죠. 이상우, 나만의 그대.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검은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투명 비닐로 포장한 따뜻한 시루떡 사진. 딩동 하는 벨소리에 나가보니 집 앞에 놓여있던 떡구러미와 메모, 저쪽으로 사라지는 할머니와 꼬마 두 명의 뒷모습이 보여 뭐예요? 라고 묻자 할머니께서 고운 미소를 보이시며 이삿떡이라고 대답하신다. 따뜻한 떡을 내려다보니 파란 메모엔 이렇게 적혀있다. 안녕하세요. 204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요즘 세상에 이삿떡이라니. 방금 뺀 듯 따뜻한 떡을 들고 있으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다. 이웃이 이미 사라진 쪽을 잠시 바라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와 기분 좋은 선물과 메모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현경과 영애의 그리워라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1890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야, 이삿떡을 받아본지 혹은 제가 돌려본지 진짜 옛날인 것 같아요. 갓 뽑은 시루떡 정말 맛있겠죠. 담뿍 담긴 정에 또 감동받은 마음까지 보태줬으니까 더 맛이 좋았겠죠. 설점식님, 이삿떡은 팥시루떡이 최고. 저희는 떡 대신 종량제 봉투 받은 기억이 나네요. 와, 굉장히 실용적인데요. 정도 나누고 실용성도 챙기고. 현석원님, 저도 6년 전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왔을 때 떡 돌렸는데 아직도 기억하시고 맛있었다 하는 이웃들 계세요. 그렇게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받아주셨기도 한 거겠지만 그만큼 또 나누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삿떡 돌리신 이웃과 또 이삿떡 사진 보내주신 1890님 덕분에 오늘도 우리의 정, 인류에 충전합니다.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기억하고 싶은 그 장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오, 아까 제가 비 소식 드리면서 폭우 내리는 지역이 어딘가요? 여쭤봤더니 강귀미님, 군산 폭우시라고. 또 백은상님, 전북 완주군에 있는데요. 여기도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날 우아조 음악이 달달하네요. 아, 비와 음악을 즐기고 계신가요? 이현서님, 여긴 천안입니다. 비가 아주 시원하게 오네요. 배에 과수원 나무들도 활짝 웃고 비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저도 활짝 웃고 있습니다. 경아님 귀호강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 주셨어요. 또 신정희님은 진해 소식 전해주셨는데 진해는 옅은 구름 속에 햇볕이 빼꼼 하는 날씨라고 하시네요. 전반적으로 남부와 약간 서쪽 이쪽 지역에 지금 폭우가 내리거나 아무튼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나 봅니다. 모두 비 대비하시고 또 안전운행하시고 그러십시오. 박효수님, 빗물이 내 눈물마냥 흐르네요. 지금 심정 너무 비참해요. 자세한 심정을 쏟아낼 순 없지만 이 시간이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 어떤 마음이 막 넘쳐나서 보내주시긴 했는데 무엇이 되었든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에 지금 그 효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좀 씻겨져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비가 내릴 때는 마냥 내리는 것 같지만 이 비로 새로운 새싹이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물이 효수님에게 그런 새로운 새싹의 힘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그 마음 좀 달달하게 채워보시기를요. 핫초코 쿠폰 보내드릴게요.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1104님. 요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못 자서 매일 아침이 너무 피곤하고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온 기분이에요.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심히 걱정됩니다 하셨네요. 아유, 무엇이 1104님의 이 잠을 자꾸 못 자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나요? 평상시에는 원래 불면증 없으셨어요? 아니면 약간 원래 불면증이 좀 있으셨나 모르겠네. 근데 요즘에 특히 더 그러시다면 뭔가 고민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는 거겠죠. 뭔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오늘 하루 일단 파이팅입니다. 1104님. 유영은님,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골목 빵집에서 나는 냄새 덕분에 잠깐 미소 짓네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회사 가는 길, 오늘은 조금 덜 지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커피와 고소한 빵 냄새에 유영은님이 큰 힘이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두 곡 듣고요. 여러분의 오늘의 고민 만나볼게요. 보이프렌드의 내가 갈게, 이어지는 곡은 이달의 소녀 지금 좋아해.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며칠째 고심하고 있는 고민부터 좀 성가신데 싶은 고민까지 크고 작은 고민 만나봅니다. 강재구님, 회사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갈 사람 신청받고 있다는데 간다고 할까요? 예전 같으면 아예 안 했을 텐데 비행기 타본 지도 오래됐고 가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일로 가는 거라 고민이 되네요. 강재구님의 어떤 마음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손짓이 아닐까요? 강재구님의 결정은? 와인님, 회사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월급이 미뤄지고 있어 퇴사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재취업도 힘든 요즘인데 버티는 게 나을지 어찌

될지 고민이네요. 와, 이거 정말 힘든 고민이시네요. 주변 동료들이나 혹은 회사 입장은 어떤가요? 아,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0140님, 피부 알러지 때문에 두 달을 고생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듣고 있어요. 요즘 저의 고민은 이직한 어린이집에서 오늘 첫 부모 상담이 있어요. 너무 떨리고 자꾸만 헛소리 나올까 무서워요. 말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 그 말 잘하는 법 저도 좀 알려주세요. 0140님. 아, 저는 현재로는 뭐랄까 그냥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수밖에요. 이거밖에는 잘 모르겠네요. 8640님, 한 달 전부터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접고 집에만 있기 적적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은 비가 오니 괜히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뒹굴어야 하나 고민됩니다. 어떤 발걸음을 선택을 하실까? 김양희님, 가게 업종을 바꿔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토스트 가게 운영 중인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되나 고민되네요. 떡볶이집 어떨까요? 경화님도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떡볶이도 좋아하지만 토스트도 좋아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때에 따라 다른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김양희님, 어떤 결정을 하셨을지 그 고민의 끝도 나눠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영화 헤드윅에서 들어봅니다. 존 카메론 미첼이에요. The Origin of Lov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0: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이선희 님이 빗방울 개수만큼 행복한 하루가 되고 싶어서 이 신청곡을 보낸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1부 끝곡으로 그 곡 함께 듣죠. 김태우의 사랑비.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인천 시내 문해위로입니다. 인천 대공원 지하차도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장수 나들목에서 서창 분기점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대공원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4개 차로가 모두 통제되고 있는데요. 목조주택을 싣고 가던 트레일러 관련한 사고입니다. 지하차도 내부에서 주택이 파손되면서 처리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고 여파가 길조로에까지 미치고 있는데요. 중동대로 사거리 부근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또 이 사고 때문에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인데요. 장수 나들목 진출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다른 길을 이용해 주셔야겠는데요. 계양 부근에서 장수 쪽으로는 10km 구간에서 정체가 무척 심합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날 따라 춤을 춰요.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오늘 꼭 들어야 하는 곡, 015B의 5월 12일입니다. 노래에서 5월 12일은 지금은 헤어진 그 사람을 만난 날이지만 이 위인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친절한 경아씨 별걸 다 아는 나 편에서 손민정님이 알려주신 지식이었죠. 어느 위인의 생일일까요? 백의의 천사예요. 1번 나이팅게일, 2번 피케팅게일, 3번 소개팅게일.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5월 12일은 어느 위인의 생일일까요? 영국의 간호사로 전쟁에 참여해 부상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간호 교육의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1번 나이팅게일, 2번 피케팅게일, 3번 소개팅게일.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015B의 5월 12일.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015B의 5월 12일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위인의 생일일까요? 오늘의 정답 1번 나이팅게일이죠. 강태경님 1번 나이팅게일 정답 보내주셨고요. 2406님 정답 나이팅게일. 경화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015B 노래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셨어요. 와, 또 마침 생일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박미라님 1번 나이팅게일이요. 우리 아들 간호사 1년 차예요. 커피 선물 보내주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와, 아드님이 백의의 천사. 백의의 천사가 꼭 뭐 여성에게만 붙이는 건 아니겠죠. 백의의 천사시군요. 6034님 안녕하세요. 초3 딸내미 등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정이가 밥 먹다가 1번이라고 정답 외치네요. 아, 귀여워라. 밥 먹다가 듣자마자 1번 하고 외쳤나요? 밥 그 오물오물 거리다가 외쳤나 싶네요. 4777님 1번 나이팅게일. 퀴즈 보기가 너무 웃긴데요. 위인 생일이라고 하셔서 긴장했는데 보기 덕분에 웃음 빵빵 터졌습니다. 하, 즐거움을 드렸다면, 기쁨을 드렸다면 그것이 저와 작가님의 기쁨입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아, 오늘 이렇게 퀴즈를 내게 해주셨던 나이팅게일과 생일 같은 손민정님, 그리고 모든 5월 12일 생일자분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역시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2152님, 지금 서산은 마늘종 뽑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 지인의 마늘밭에 가서 마늘종을 뽑고 여기저기 나누어주며 집에서도 장아찌용, 볶음용, 생마늘종 먹기용으로 나누어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고1 딸이 친구가 선물 줄 거 있다 해서 친구네 집 앞까지 같이 갔는데 딸이 차에 타더니 선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얀 봉지 안에 가득한 뭐겠어요 여러분? 마늘종 한 봉지 동시에 박장대소를 했네요. 지금은 마늘종이 넘쳐나서 무얼 해야 하나 너무 고민이에요 하고 사진 두 장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 큰 대야라고 해야 되나 소쿠리라고 해야 되나 거기 가득 담은 아마 마늘종은 집에서 막 정리하셨던 그리고 뭐 그렇게 정리하셨던 마늘종인 것 같은데 그 하얀 봉지 안에 마늘종 가득 담긴 그 고1 따님 친구의 선물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넘쳐나는 사랑을 어찌하지? 온갖 조리법 총 동원하셔야겠는데요. 참고로 저는 볶음이 좋아요. 제가 먹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많은 마늘종들이 맛있게 볶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네요. 8133님, 야근하느라 얼굴만 살이 빠졌는데 할아버지께서 안쓰럽다며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항정살을 사다 놓으셨다고 일찍 오라고 전화하셨네요. 할아버지 덕분에 힘나고 행복해요. 감사한 할아버지, 오늘 맛있게 드시고 힘내십시오. 이영희님, 아침에 눈뜨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점심 식사 후 일하면서 오후 내내 새로운 브랜드 라떼 한 잔을 마셨는데 카페인 함량이 높았는지 잠이 오지 않아 새벽 3시 넘어서 잠들었어요. 커피는 너무 맛있었는데 후유증은 너무 크네요. 이영희님도 카페인에 좀 예민하신가 보다. 제가 이제 지금은 커피를 안 마시지만 예전에 커피를 마실 때는 저도 한 3시 이후에는 아예 꿈도 꾸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먹었다 하면 이제 그날 밤은 날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하면서 시간 지키면서 먹었었는데 이영희님도 어제의 그 커피 맛은 좋으셨겠지만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

Ace of Base의 The Sign 이어서 들으신 곡은 게리 할리웰의 It's Raining Men 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짐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3723호님 딸기 수확 끝나고 딸기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스티로폼 딸기 담아 시내에 나가서 팔려고 하는데 비도 오고 다 팔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완판하기 응원 팍팍 해주세요 하셨어요. 아 이제 딸기의 철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완판 기원합니다. 박지호님 비 때문에 지하철 안이 눅눅한데 맞은편 직장인들 얼굴 보니까 다들 피곤해 보이네요. 저도 오늘 회의 걱정에 한숨부터 나와요 하고 출근길 풍경을 보내주셨는데 한숨을 안 쉬셨으면 좋겠지만 기왕 한숨을 쉬셨으니 그 한숨에 피곤이 다 실려나갔으면 좋겠네요. 회의 파이팅입니다. 박지현님. 유호기님. 참깨씨 심으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비 온 뒤 심으면 싹 잘 트겠죠?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유혹이 드림 하고 인사 주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이제 참깨 파종 시기군요. 올해도 잘 자라라. 이동구님 날씨는 흐리지만 공기가 좋아 창문 활짝 열었더니 먼 발치에서 들려오는 검은 등 뻐꾸기 소리가 듣기에 참 좋네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일반 뻐꾸기와 검은 등 뻐꾸기의 소리가 약간 다른가요? 야, 이 차이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새 박사님이시다, 이동구님. 검은 등 뻐꾸기의 소리는 어떨까요? 뭐 뻐꾹뻐꾹 비슷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차이를 이렇게 비교해서 들으실 수 있는 것 같네요. 김성철님, 아침에 일어났더니 중고마트에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오랫동안 판매 안 됐던 물건이 드디어 나갑니다. 오늘 왠지 행운이 올 것 같습니다. 아우, 개운하시겠다. 필요한 분께 드디어 인연이 되어서 쓰임을 이제 드디어 제대로 하나 보네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곡은 어떤 곡일까요?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6820님 신청곡 함께 듣죠.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실시간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빈칸 채우기. 화요일 아침 지금 흥얼거리는 그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은 그 곡 알려주세요. 비어있는 선곡표 알차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빈칸 채우기 첫 곡은요. 우미숙님, 공은지님, 김둘림님, 김미희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네요.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두칸 채우기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이번엔 이규형님 신청곡 함께 들을까요?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8809님, 경호언니 비와서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요. 지각할까 똥줄 타는데 노래는 좋아서 계속 듣고 싶고. 지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노래 들으면서 마음 가라앉히시죠. 샵 내 입술 따뜻한

0: 가정일 뿐이야.
1: 변인수님 통근버스로 출근 중 서서울 톨게이트 지나고 계시는데 요새 외로워서 그런가 왠지 서서 울고 싶은 기분이 드네요 하셨어요. 아우 뭔가 노래와 함께 촉촉한 마음이 되신 게 아닌가 싶지만 그 외로움 또 한번 노래로 달래보시길요. 빈칸 채우기 윤인숙님, 우미숙님, 김채연님, 이중범님, 9478님 신청곡으로 마-

Radio.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꼭곡으로 6160님이 신청하신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인천 시내 문해미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천 대공원 지하철도 교통통제 풀렸습니다. 30분쯤 전부터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흐름도 나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사고 여파 때문에 넌말 사거리에서 장수 나들목 쪽으로는 아직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볼게요. 장수 나들목 이용 수월해졌습니다. 현재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노지 분계점에서 송내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 강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빗길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암 순천고속도로 영암 쪽으로는 서우 확산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는 순천 쪽인데요. 오수 2터널 부근이고요.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2: 예. 어때요? 오늘 진행이 별로였어요? 어땠어요?
1: 약간 불안불안해서 다른 라디오랑 조금 달라요.
2: 뭐가 달라요?
1: 그래서 재밌었어요. 예, 예.
3: 뭔가 좀 다른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나이 들수록 칭찬 들을 일이 별로 없죠. 오히려 10번 잘하면 가만히 있다가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것이 내 탓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칭찬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해도 참 좋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허리띠 졸라 매고 아끼며 살아온 거 남편이 알아주기만 해도 좋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뒷바라지한 거 아이들이 알아주면 행복하고요. 크게 호강은 못 시켜줬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 아내가 알아주기만 해도 고마워집니다. 묵묵히 일해온 우리 직원들과 항상 책임감 가득한 우리 사장님들까지 서로의 노력을 알아주면서 감사한 하루 시작해보아요.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5월 12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요. 금과 은혜 처녀 뱃사공이었습니다. 따로 칭찬 같은 거 안 들어도요.